0: 사업이 지연돼 피로감이 쌓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착착 개발로 강북을 속도감 있게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오세훈 시장 재건축 사업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정원 후보 착착 개발로 재건축 사업 착착 해결하겠습니다.
0: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한강 벨트를 돌며 전세와 월세, 매매, 트리플 강세로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신속통합기획사업지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오세훈표 개발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2: 제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공사 선정하고
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 속도가 나오고 있죠? 사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죠?
0: 오 후보는 행당 7구역의 아기씨 굿당 피해 주민들을 만나 정원호 후보가 이끌던 성동구청의 행정 무능을 정조준했습니다. 부패의 냄새가 난다며 정 후보의 기부채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TV 토론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4: 문제투성이에요. 부패, 무능, 무책임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토론에 응하십시오.
0: 서울에서 가장 폭발력 높은 부동산과 안전 이슈를 중심에 두고 여야 후보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본격적인 표심 공략이 시작되면서 충남도지사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MBC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야당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진 채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청양을 찾았습니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3: 박수현
7: 내란
3: 더불어민주당
7: 청산을
3: 충남지사
7: 완료하고
3: 후보입니다.
7: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6: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당진과 서산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큰 발전을 이끌겠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8: 지난 4년 결과를 증명해왔고 힘센 충남의
3: 김태흠
8: 그림을
3: 국민의힘
8: 그려왔습니다.
3: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8: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대한 충남을 완성하겠습니다.
6: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앞서 대전 MBC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8: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6: 박 후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이지만 상대 후보에게 손해와 억울함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7: 방송을 바로 잡고 또 김태형 후보님의 그 잃어버린 1분 그것을 다시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
6: 대전 MBC는 회사명이 사과문을 누리집에 올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재차 사과하며 토론회 전체를 다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화 당시 자막 실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의도치 않게 빠지게 됐고 선거 개입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이 김 청장 관련 진상을 즉각 확인하도록 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김 청장의 비위 의혹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곧바로 감찰까지 이뤄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당시 산림청장을 직권으로 면직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 대통령 관저, 국방부 등 우리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논란에 보안 처리를 즉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국토교통부가 해당 서비스의 국내 제휴사를 통해 국내 보안 시설의 명칭을 삭제하는 등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지도 서비스는 우리 정부에서 구축한 공간 정보가 아닌 전 세계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방식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중국의 유명 지도 서비스에 한국 청와대, 대통령 관저, 미군 부대 등 보안 시설이 공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남북 국경으로 지칭하면서 최전방 부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지금도 북한 전력의 약 3분의 2가량이 전방에 집중 배치돼 있는데 어떻게 더 강화가 될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서쪽으로는 평양, 동쪽으로는 원산 아래 남쪽에 군 전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육군 전력의 70%와 해군 전력의 60%, 공군 전투기의 40%에 이릅니다.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군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부 국경, 즉 북측 휴전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도 예고했습니다.
11: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0: 기존 전력에 더해 휴전선 부근을 더 강화한다는 건 현재 개발 중인 무기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두에 최대 수백 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무차별 살상이 가능해 이른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도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개편되는 군사조직은 결국 전방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운용부대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2: 북한은 신형 자주포와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최전방 전연지대에
13: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입니다.
12: 북한과 뒤처진 재래식 전력을 4개 전용 군단에 우선적으로 현대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무력으로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10: 9차 당대회에서 제도화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핵 재래식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의 이 같은 최전방 전력 강화는 다음 당대회가 열리는 5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9: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으로 아직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의 인선이 시작됐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현재 대법관의 정원은 14명. 하지만 최근 두 달 넘게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5: 네, 재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기우종 법원 행정처장 권한대행
14: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대법원은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부터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재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청건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데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차 추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 추천위 구성부터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추후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서 두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임명 제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9: 최근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물이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무관여 원칙에 따라 작성자 추적은 물론 게시글 삭제도 적극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내용의 1980년 5월 20일자 신문 사진입니다. 당시엔 존재하지도 않던 신문사의 재호를 사칭해 만든 가짜입니다. 5.18은

0: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18을 북한의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광주 시민을 비방한 지만원 씨는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단순 공유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고 게시글 삭제 차단 조처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그제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진행해서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선착순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첫날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어제 오후 5대 시중은행에 할당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물량이 전부 소진됐습니다. 배정된 판매 한도는 2,200억 원으로 앱으로 가입 가능한 비대면 할당 물량은 오전에 소진됐으며 영업점에서 판매되는 대면 가입 물량도 점심쯤에 전부 매진됐습니다. 앱 이용 고객이 많은 증권사도 비대면 물량이 판매 시작 10분 만에 초고속 매진됐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어제부터 3주간 6천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하며 국민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모아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0: 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중재국들의 인사들이 잇따라 테헤란을 방문한 가운데 이란은 합의 임박설에 손을 그었습니다.
1: 미국도 협상에 일부 진전에 있다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의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카타르 인사들이 테헤란에 총집결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들과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런 방문이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즉각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합의문 초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특히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이라며 핵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핵 문제를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로 의견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시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등핵 보유 금지가 선결 조건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They're never gonna have a nuclear weapon.
4: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곧 끝낼 겁니다. 전쟁은 곧 끝납니다.
2: 국외에서 열릴 예정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결혼식에 불참한다며 중요한 때 백악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지켜보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정보수장인 설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가족 간호를 이유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이란 전쟁과 관련해 백악관의 신임을 잃어 사실상 경질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며칠 안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할 방침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협상이 매우 제한된 진전만 보이고 있다며 이럴 경우 미국이 제한적, 단기적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의 당면 목표는 공식적인 종전 합의가 아니라 지난달 8일부터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회담의 틀을 제시할 일종의 의향서나 양해각서

체결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내용을 합의에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란은 즉각적 합의 사항을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로 국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앞차와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정도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에는 평년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집회로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동편 합의 한 기차로 이용해서 집회가 진행되겠고,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을지로 1가, 종로 1가 지나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개풍 교차로까지는 합의 한 기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있겠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나들이 차량들이 점차 좀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 한남대교까지는 38분 정도 소요됩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 밀리고 있고,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 구간도 제속도로 밑돌벼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5월의 주말 아침, 날이 좀 흐리고요, 날도 선선합니다. 햇살은 없어도 마음만은 상쾌해지는 특별한 시간 뉴스 앤 뮤직 통해 계속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첫 곡으로는 존 파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Saint Elmo's Fire 함께 듣고 오죠.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5월의 넷째 주 주말 아침 함께하는 9시 뉴스앤뮤직 문 열었습니다. 이번 타임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1985년 개봉작 영화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의 메인 테마곡, 동명의 곡이에요.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존파의 목소리로 들으며 이 시간 힘차게 문 열었습니다. 5월의 이 연휴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살펴보니까요. 석가탄신일 맞아서 펼쳐지는 연등 축제 볼 겁니다 하시는 분. 또 저는 어디 안 가요. 집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제철 과일 먹으면서 푹 쉴 겁니다 하시면서 계획을 나눠주신 분들 계신데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채워나갈 예정이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시죠. 더불어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노래까지 전해드릴게요. 보내주실 곳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그리고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Lost in Your Eyes, 데비 깁슨의 노래, Right Here Waiting, 리차드 막스의 목소리까지 두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뉴스 전해드릴게요.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확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첫날 66%를 넘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5분 기준으로 최대 노조인 소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66.16%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69.15%로 집계됐습니다. 선착순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전날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어제 오후 5대 시중은행에 할당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물량이 전부 소진됐습니다. 배정된 판매 한도는 2,200억 원으로 앱으로 가입 가능한 비대면 할당 물량은

오전에 소진됐으며 영업점에서 판매되는 대면 가입 물량도 점심쯤 전부 매진됐습니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의 새 좀비 영화 군체가 올해 개봉작 가운데 최고 오프닝 기록을 썼습니다. 군체는 개봉 첫날인 21일 관객 19만 9천여 명을 동원하며 1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군체는 개봉 첫날 15만여 명을 보이며 종전 오프닝 성적 1위를 차지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에 5mm의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낮 기온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지만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에 비가 내려요. 중부 수도권에 확대하고 있나 봐요. 채팅창에 애청자분. 여기는 파주인데요. 파주도 비 내립니다. 8126번님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양은 많지 않은데 약간 흩뿌리는 약한 미스트 같은 그런 비들이 내리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날, 이런 무드에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두 곡 만나보죠. 이무진의 비와 당신, 김정민 슬픈 언약식.

YTN 라디오의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고위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고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2일 두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 관련 전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거세스 국방장관, 존 레트클리프 CIA 국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협상 진행 상황과 함께 협상 결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0.94%가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26%가 오른 96.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협상 타결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며 두 유종 모두 3% 이상 급등하다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북한 팀으로는 8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릅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결승 상대는 일본의 도쿄 베르디로 단판 승부로 펼쳐지는 결승전 승자는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받게 됩니다. 내 고향 축구단과 도쿄 베르디는 이미 조별리그에서 한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도쿄가 4-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음악과 함께 실시간 주요 뉴스 감상하는 뉴스 앤 뮤직 10시 20분에도 이어집니다. 그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9시 뉴스 앤 뮤직은 끝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모던 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까지 보내드려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정도 많지 않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 춘천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향하는 나들이 차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에서 지방으로 46만 대가 이동하고 지방의 도심 쪽으로는 43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1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설악에서 가평 휴게소까지는 6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남춘천 나들목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이제 8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오산 부근부터 남사 나들목까지 7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주말 오전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7: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부터 임금 협상 장점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했죠. 투표율이 이 하루 만에 60%를 넘겼습니다.
8: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내부 불만과 부결 운동까지 노노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투표율이 꽤 높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잠정 합의한 찬반 투표 이틀째인데요. 투표율이 하루 만에 66%를 넘기는 등 조합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특별 성과급 수억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메모리 사업부와 공통부문 조합원들이 3만 명이 넘어서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의 반발 기류도 거세지면서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DS 부문 안에서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적자 부서인 시스템 LSY와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이 받게 되는 특별 성과급은 약 2억 원이 될 가능성이 큰데 메모리 사업부와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건이 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의 표심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해당 사업부 노조원들은 초기업 노조 내에서만 2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권 자격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올해 실적 부진으로 DS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첫날부터 합의한 부결 운동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DX 부문 직원들은 부결 움직임 일환으로 DX 부문 중심 노조인 동행노조에 대거 가입했는데요. 어제 DS 중심 초기업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동행노조에는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반면 동행노조 측은 DX 부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주도해온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부결 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으며 이 경우 노사는 원점부터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뒤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염수되는 봉하마을에 집결했고요. 국민의힘은 다시 중원,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불과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양당 지도부의 오늘 유세 동선부터 살펴보죠.
1: 네, 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선거운동을 멈추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을 찾는 건데요. 추도식에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요. 경기 평택을 재선거로 뛰고 있는 조국 후보도 함께 자리합니다. 이외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여권 거물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추도식 이후엔 정 대표는 전남으로, 한 원내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향해 지방선거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충청에 연일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전 본인 지역구인 충남 보령과 서천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를 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충청에서 시작했으니 이틀만 다시 중원으로 달려간 건데요. 이후 요즘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여권 균열이 심상치 않은 곳이죠. 전북 전주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오후엔 충남도지사 토론회에서 자당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을 통편집한 것 관련 토론을 주관한 대전 MBC를 향해 방문합니다. 또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선 보수의 상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근 등판하는데 역시 선거운동 첫 주말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0: 네, 지방선거에서는 언제나 서울시장이 가장 큰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1: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강북 지역에 집중합니다. 오전 도봉산을 시작으로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을 두루 다니고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 대표 정비사업 모델이죠. 모아타운 1호 적용 대상지인 서울 현대동 현장에서 오 후보의 공급 정책을 정조준하고 본인 공약인 착착 개발을 강조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침 7시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에서 시민들과 한강 러닝으로 이색 유세에 나섰습니다. 재임 시절 영내 유휴시설을 여가 공간으로 바꾼 1호 사례인데 오늘은 이후 서남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재보궐 지역은 5파전 경기 평택 을이 화두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본인 소유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김 후보 녹취와 함께 보도됐는데요. 김 후보 측은 업체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설사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만한 중대 위법 사안이라며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촉구했고요.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보좌진 폭행에 이어 차명 대부업 의혹까지 범죄 경력이 민주당 공천 자격이나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막판 법률권 단일화에 변수가 될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0: 네,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 가운데 한 곳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역 지사인 무소속 후보의 돌풍에 격전지로 떠올랐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2: 네, 전북 전주의 명소죠. 덕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이 수성전에 진심인 모양인 것 같은데요. 어떤 후보들이 지금 선거 후보로 나왔습니까?
2: 예, 전북지사 선거 전에 모두 5명이 첫 출마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원택과 김관영, 김관영과 이원택 두 강자가

0: 그야말로 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소개할 건 민주당 소속의 기호 1번 이원택 후보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 중에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민주당 정부, 또 우리 민주당, 또 집권 여당 도지사가 원팀이 돼서
2: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1: 발휘하면 전북의 현안, 국가 예산, 국가 정책과 비전을 조율해서 전북 발전을 빠르게 일궈낼 수 있습니다.
0: 또 다른 후보는 무소속 기호 7번 김관영 후보입니다.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고시 3관왕 출신으로 직전 4년간 전북지사를 지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난 도정 성과를 수확하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정을 역임하면서
2: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3: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선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를 누가 이끌냐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바꿔내고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0: 이 밖에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후보까지 2강 3약의 5파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4: 네, 지금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세가 치열하다고요.
0: 네,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구체화한 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2로 장군, 멍군을 반복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경합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또 가장 최근 여론조사였죠. KBS 전주총국이 엠브레인 퍼블릭의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원택 후보가 39%, 김관영 후보가 37%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수시로 전북을 찾아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실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지면 자칫 8월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일으킵니다. 어제는 자타공인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도 전북을 방문했는데요. 박 의원을 사이에 두고 현재 한 팀인 이원택 후보, 또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김관영 후보가 나란히 걷는 묘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관영 후보와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당적 제명을 둘러싼 설전을 연일 이어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4: 네, 충남 도지사 선거전도 뜨거운데요. 대전 MBC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야당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진 채 방송돼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5: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청양을 찾았습니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란 청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5: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당진과 서산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끌겠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7: 지난 4년 결과를 증명해왔고
2: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7: 그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대한 충남을 완성하겠습니다.
5: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앞서 대전 MBC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7: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박 후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이지만 상대 후보에게 손해와 억울함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6: 방송을 바로 잡고 또 김태형 후보님의 그 잃어버린 1분 그것을 다시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
5: 대전 MBC는 회사명이 사과문을 누리집에 올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재차 사과하며 토론회 전체를 다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화

0: 있으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 내 이름이 철모라서 철모 쓰고 나온
2: 서철모 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
0: 의원 후보입니다. 이문철 후보 2세장은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고 옥천군 의원 안효희 후보는 국민의 짐을 함께 지겠다며 머슴차림에 지게를 메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뉴스를 멀리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짧은 영상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승부를 거는 후보들도 늘고 있습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후보는 소중한 한 표를 달라며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영준 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는 온라인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 공개하는 실시간 오영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한 스타 마케팅도 단골 전략.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는 배우 전원주 씨가 깜짝 등장했는데
3: 대표님, 전원주 선생님 대표님 보고 오셨는데
4: 어디요?
3: 여기 여기
4: 여기요? 전원주 선생님 누가 이렇게
5: 뜨시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0: 특유의 엄근진 표정과 함께 엄지척 포즈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홍보전이 더해지면서 선거 풍경이 한층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물꼬를 트기 위해 중재국 인사들이 잇따라 테헤란을 방문한 가운데 이란은 합의 임박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도 협상의 일부 진전은 있다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미 이란 간 종전협상 중재의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카타르 인사들이 테헤란에 총집결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들과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런 방문이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즉각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합의문 초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특히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이라며 핵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핵 문제를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로 의견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시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등 핵 보유 금지가 선결 조건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8: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곧 끝낼 겁니다. 전쟁은 끝날 겁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국외에서 열릴 예정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결혼식에 불참한다며 중요한 때 백악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지켜보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정보수장인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가족 간호를 이유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이란 전쟁과 관련해 백악관의 신임을 잃어 사실상 경질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김민성 기자 리포트 도중 언급된 전북 도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의 조사 의뢰에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전화 ARS 100%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고, 또 다른 전북 도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 의뢰에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휴대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에서는 오늘 집회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보빌딩 앞에서 하위 2개 차선을 점유하고 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교보빌딩을 출발해서 세종대로 사거리, 청계남로, 광교남단, 종로 일가를 지나 광화문까지 는 하위 2개 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있겠습니다. 한편 방금 전 내부 순환로 성산 램프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홍제 램프에서 연희 램프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홍원 램프부터 연희 램프까지는 정체의 서행입니다. 반대 성수 분기점 쪽으로 홍제 램프부터 정릉 터널 입구까지도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북부 간선도로 구리 가는 길 종암 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우리의 일상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덧 5월의 중순을 훌쩍 넘기고 토요일을 또 맞이했는데요. 다가올 6월부터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가량을 열심히 또 가볍게 비워내며 채우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휴식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주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계신 곁에 좋은 음악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첫 곡으론 이영지의 노래로 출발해볼게요. Not Sorry.

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의 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이번 타임은 최신 가요들 선곡해서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듣는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저희 YTN 라디오의 다양한 시사 정보 콘텐츠들 올라와 있는 거 쭉 보시면서 주말 함께 알차게 콘텐츠 감상하며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팅창 있거든요. 그쪽 이용하시면 신청곡 사연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아이유의 새 신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아이유의 새 신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노래 두 곡이었어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며칠 내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할 방침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협상이 매우 제한된 진전만 보이고 있다며 이럴 경우 미국이 제한적, 단기적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은 당면 목표는 공식적인 종전 합의가 아니라 지난달 8일부터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회담의 틀을 지시할 일종의 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확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첫날 66%를 넘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5분을 기준으로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66.16%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1회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69.15%로 집계됐습니다. 관저공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출발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예비비 28억 원을 관저 이전 공사에 불법으로 끌어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이자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째 날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며시 내린 비가 푸석한 길을 뽀송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온도마저 신선하니 너무 좋네요. 기분 좋게 출근을 해서 커피 마시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8616님, 딱 좋은 주말 아침이네요. 회사여도. 그래도 라디오가 음악 전해주고 선선한 공기가 나를 반겨주니까 조금은 주말 출근해서 하시는 그 업무가 좀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 오후에 퇴근하시고 나서 또 이 주말을 온전히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두 곡 이어갑니다. 87댄스의 How Can I Forget You Girl, 박문치의 내 손을 잡고 싶어.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오전 10시 때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 문구 논란과 관련해 매장에 2차 사과문을 게시하고 현장 직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오후 전국 매장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며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지도부 외에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억하고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이 꿈꾸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이 담긴 깊은 족적을 기억한다며 특히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복으로 점철된 지금의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남이 남북관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누리집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례는 남북 화해 신호탄이라기보단 국제 스포츠 모델을 매개로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 방식으로 제한적인 접촉을 한 현실적인 단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교류 협력의 대상보단 국제 경기에서 마주하는 별개의 국가로 대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거나 체육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11시 20분도 제가 함께할게요. 계속해서 94.5MHz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끝곡 두 곡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고백, 뜨거운 감자의 800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강원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다 그치겠는데요. 내리는 비 약은 5mm 정도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춘천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에 기온도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하행선을 중심으로 나들이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3km 구간과 바람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22km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길 총 5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특히 덕평 휴게소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20km 구간 정체입니다. 문막에서 원주 일대까지 12km 구간 다시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새말 부근에서도 4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나들목까지 14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죠.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2: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과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합의의 마지막 단계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돼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몰아주는 특별성과급 재원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고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흑자를 냈음에도 올해 600만 원만 받으면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합니다. 비메모리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거센 분노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노조 게시판에서 약속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파운드리 사업부는 버려줬다는 원성을, 가전 사업부는 반도체만 챙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4: 적자인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주는데 흑자인 DX 부분에는 600 정도만 준다는
0: 삼성전자
4: 게
0: 가전 모바일 직원입니다.
4: 하라고 믿고 노조 가입했는데 회사보다 더 못된 행포 저희 직원들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3: 설상가상으로 노노 갈등은 투표권 박탈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초기업 노조는 가전 모바일 중심의 동행 노조가 이달 초 교섭단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앞서 잠정 합의가 발표된 뒤 DX 부문 직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노조 가입 행렬이 잇따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아예 투표 자체를 차단한 셈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결집도 나타났습니다. DX 부문 중심 노조 가입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5: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 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0: 삼성전자 동행 노동조
5: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3: 초기업 노조 조합원

0: 7만 명 대다수가 대부분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무난히 가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0배의 격차가 남긴 원삼성 내부의 깊은 감정의 골은 앞으로 노사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확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전날 66%를 넘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5분 기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66.16%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69.15%로 집계됐습니다.
2: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압승을 기대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위기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판을 흔들어 막판 뒤집기에 나선다는 생각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3: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처음 찾은 곳은 최대 승부처 서울입니다.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는데 서울을 선택한 건 최근 좁혀지는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격차와 무관치 않습니다.
4: 좁혀진 건 사실인데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3: 선거 전 초반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을 이기는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지만 최근 보수층 재결집과 호남의 이상 징후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달 넷째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20%포인트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낙관론에 선을 그으며 거듭 겸손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주시기를 바랍니다.
3: 12대 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7: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의
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7: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3: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기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보수표가 결집하며 서울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때리기로 추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8: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5: 선동혁 국민의힘
8: 심판해야 합니다.
3: 공소 취소 문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5: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것입니다.
9: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요 격전지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샤이 표심, 즉 중도층 표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원팀 민주당 이미지로 굳히기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뒤집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보수 단일화인데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공격에 뛰어들었는데 한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좋은 일만 시킨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0: 단일화는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라며 삭발로 배수의 진을 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보수 진영에 큰 상처를 남긴 배신자와 어떻게 힘을 합치겠느냐며 조목조목 단일화 불가 사유를 짚었습니다.
11: 이명박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 예. 그 윤석열 대통령,
5: 박민식 국민의힘 그 부산 북구갑 후보입니다.
11: 결정적인 역할을 한 1등 공신이 예.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10: 당 주류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습니다.
11: 지금 앵커님도 한동훈 후보하고 아주 절친하시잖아요.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0: 해서 질문을 해야지.
1: 장동혁 대표 역시 본격 참전에 아직 올라갈 시간은 충분하다며 한동훈 후보 견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2: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1: 그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던 한 후보지만 이어지는 집중 사격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당권파와 박 후보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낙선인 것 같다며 민주당 하종 후보와 단일화한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후보는 YS 차남 김연철 씨가 지지 선언을 했다고 공개하며 김영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미식 후보 지원차 부산을 찾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정우 후보를 만나 파이팅을 외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하정우 후보와 단일화하러 간 줄 오해하겠다,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등의 친한계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박민식 후보까지 등판해 우연한 인사 장면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쟁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주식 파킹 의혹과 이해 충돌 논란 등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깔끔하게 처리된 사안 아니냐며 네거티브보다는 지역 발전을 논하자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3: 최근 이강일 중 열세 흐름으로 흐르는 게 박민식 후보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거 결과는 향후 보수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한쪽의 전향적 양보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4: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부터 완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 대상 업종의 상당수가 집중된 코스닥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25곳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선착순이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데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는 점에 가입자가 몰리면서 첫날부터 주요 금융사별로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6: 마이너스 17.5에서 20.8% 정도 피투자 펀드에 대해서
7: 손실이 우리은행 때문에
6: 고객님께서는 그 부분이 손실이 나도 나에게는 영원이거든요. 정부가 약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물량이 한 오전에랑 한 5시간 정도 만에 다 소진되어서.
5: 펀드 출시 열기는 시장 반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4.99% 오른 1,160일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8: 투자되는 산업이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7: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8: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일 수 있겠다. 이런 시각이 오늘 코스닥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5: 반면 코스피는 7,780선으로 내려갔다가 7,880선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오가며 0.41% 상승한 7,847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도 처음으로 30만 원을 돌파했지만 끝내 2.34% 내린 29만 2,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보합권인 194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원 넘게 올라 지난달 2일 이후 최고 수준인 1,517원대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520원을 위협하자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이란 전쟁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접수 일주일여 만에 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이 신청을 마쳤고 1, 2차를 합해 시중에 풀린 지원금은 벌써 4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9: 2차 지원 대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 벌이가 신통치 않은데 왜 안 준다는 거지? 그런 볼멘 소리가 지급 초반 곳곳에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서둘러 현장을 찾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10: 네, 신청하러 오셨어요. 네, 행안부 장관입니다.
1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0: 신청 잘 하시고
11: 예, 예, 예.

0: 공인 업장과 주유소 등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탔다가 나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번 구타당했다며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2: 검은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팔레스타인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체크 무늬 스카프, 케피엘을 목에 두릅니다.
3: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2: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려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활동가 김하연 씨입니다.
4: 폭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 기아로 군주하고 있어요. 뭔가 전체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한번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4: 제가 이미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저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지금 사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
2: 함께 체포됐던 활동가 김동현 씨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했고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상시적으로 고문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고
2: 활동가들이 탄 구호선단은 지난 18일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나포됐습니다. 이후 붙잡힌 사람들이 결박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인 활동가 2명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과 같은 배를 탔던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도 풀려나 현재는 튀르키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백종규 기자 리포트 도중 언급된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4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됐고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0: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고 선선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지만 한낮의 기온이 서울 23도, 춘천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집회로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동편 하위 1개차로 이용해서 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집회 이후에는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을지로 1가, 종로 1가 지나 세종대로 4거리 에서 개풍 교차로까지 하위 한 개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있겠습니다. 한편 조금 전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4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전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노원교 일대 1차로입니다. 승용차 간의 사고 때문에 이 일대 좀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주말 오전에서 오후로 점차 넘어가려는 그 길목에 딱 서 있습니다. 흐렸던 구름도 아주 조금씩 걷히고 있고요. 서늘했던 아침 기온도 이제 20도 정도를 향해 조금씩 그 온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주말 청량함을 더해줄 팝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위켄드의 Out of Time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두 곳입니다. 먼저 문자 참여는 샵 0945번이에요.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설치하시고 거기 하단에 있는 라이브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노래 두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들어볼게요. Sunset Rollercoaster, I'm a Fish, 92914 Sunset.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상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25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사흘 연휴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정신이 우리 곁에 항상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노무현 정신을 지켜왔다며 내란을 막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히며 제도 개혁을 이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이 꿈꾸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이제는 고인이 남긴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방식을 보면 계승이 아닌 이용하겠다는 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 역시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시저의 Always, 혼내의 Day One.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확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첫날 66%를 넘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5분 기준으로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66.16%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69.15%로 집계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고 적힌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국제영화제가 열 하루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나홍진 감독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저녁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79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는 황금 종려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의 수상작이 발표됩니다. 한국 영화로는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의 수상 여부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은 다른 심사위원 8명과 토론을 거쳐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도 YTN 라디오가 전해드리는 뉴스 앤 트롯, 뉴스 앤 뮤직과 함께 해주세요. 끝곡 세 곡 준비했습니다. 라우보의 Paris in the Rain, 퍼렐 윌리엄스의 Happy, 제시 제이의 Price Tag까지 노래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2: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택일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주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까지 5mm 정도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23도, 춘천과 대구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8도,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휴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사흘간 연휴가 시작되면서 오늘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총 35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0: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는 14km 구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모두 69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특히 북천안 나들목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20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방금 전 강변구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범여권 지도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집결했고 국민의힘은 중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선거가 이제 불과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먼저 양당 지도부의 오늘 유세 동선부터 살펴주시죠.
3: 네, 민주당 지도부 잠시 선거운동을 멈추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을 찾는 건데요. 추도식에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요. 경기 평택을 대선거에서 뛰고 있는 조국 후보도 함께 자리합니다. 이외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여권 거물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추도식 이후엔 정 대표는 전남으로, 한 원내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향해 지방선거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충청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전 본인 지역구인 충남 보령과 서천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충청에서 시작했으니 이틀만 다시 중원으로 달려간 건데요. 이후 요즘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여권 균열이 심상치 않은 곳이죠. 전북 전주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오후엔 충남 도지사 토론회에서 자당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을 통편집한 것 관련 토론을 주관한 대전 MBC를 항의 방문합니다. 또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선 보수의 상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등판하는데 역시 선거운동 첫 주말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1: 네, 격전지 상황도 보죠.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인데 후보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3: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을 두루 훑고 있습니다. 오전 도봉산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후보, 시장이 대권만 바라보고 전시 행정에만 관심이 있으니 안전은 등한시한다며 GTX 철근 누락사태를 고리로 오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침 7시 시민들과 러닝으로 이색선거전에 나섰는데요. 이후 양천구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철근 누락사건 실태 파악을 지시한 걸 겨냥해 명픽 정 후보가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 등에 올라탄다며 관권선거라고 맹폭했습니다. 5파전 경기 평택의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사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업체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보도가 사실이면 당선 무효가 될 만한 중대 위법 사안이라고 수사를 촉구했고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사채업자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텃밭인 전북지사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 현역 출신 무소속 후보의 돌풍에 격전지로 떠올랐는데 민주당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0: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선거 판세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1: 네, 전북 전주의 명소죠. 전주 덕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민주당이 텃밭 수성전에 진심인 모양인데요. 전북지사 선거 상황 전해주실까요?
1: 예, 전북지사 선거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습니다. 그중 이원택과 김관영, 김관영과 이원택 두 후보가 그야말로 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이죠.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탈락자들로 구성된 오뚝 유세단과 함께 텃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도 민생 현장을 돌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건 민주당 소속의 기호 1번 이원택 후보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 중에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민주당 정부 또 우리 민주당 또
4: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3: 원팀이 돼서 당정청 힘을 발휘하면 전북의 현안, 국가 예산, 국가 정책과 비전을 조율해서 전북 발전을 빠르게 일궈낼 수 있습니다.
1: 또 다른 후보는 무소속 기호 7번 김관영 후보입니다.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고시 3관왕 출신으로 직전 4년간 전북지사를 지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난 도정 성과를 수확하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정을 역임하면서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선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바꿔내고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이 밖에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후보까지 2강 3약의 5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네,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세가 치열한 상황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구체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2로 장군 멍군을 반복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경합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또 가장 최근 여론조사였죠. KBS 전주총국이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원택 후보가 39%, 김관영 후보가 37%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수시로 전북을 찾아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실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지면 자칫 8월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일으킵니다. 어제는 자타공인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도 전북을 방문했는데요. 박 의원을 사이에 두고 현재 한 팀인 이원택 후보, 또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김관영 후보가 나란히 걷는 묘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관영 후보와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당적 제명을 둘러싼 설전을 연일 이어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2: 본격적인 표심 공략이 시작되면서 충남도지사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대전 MBC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야당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진 채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6: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청양을 찾았습니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4: 박수현
7: 선거입니다.
4: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7: 청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6: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당진과 서산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끌겠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8: 지난 4년 결과를 증명해왔고
4: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8: 그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대한 충남을 완성하겠습니다.
6: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앞서 대전 MBC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0: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2: 김태흠
1: 적극
2: 국민의힘 충남지사
1: 대응해 나갈
2: 후보입니다.
1: 예정입니다.
0: 박 후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이지만 상대 후보에게 손해와 억울함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3: 방송을 바로 잡고 또 김태형 후보님의
2: 박수현 민주당
3: 잃어버린
2: 충남지사
3: 1분
2: 후보입니다.
3: 그것을 다시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
0: 대전 MBC는 회사명이 사과문을 누리집에 올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재차 사과하며 토론회 전체를 다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화 당시 자막 실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의도치 않게 빠지게 됐고 선거개입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용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이 김 청장 관련 진상을 즉각 확인하도록 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의혹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곧바로 감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 대통령 관저와 국방부 등 우리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논란에 보안 처리를 즉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해당 서비스의 국내 제휴사를 통해 보안 시설의 명칭을 삭제하는 등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도 서비스는 전 세계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방식이라며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의 투표율이 74%를 넘어서며 참여 열기가 뜨거운데요. 막대한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합의안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노노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아직 나흘 남았는데 투표율이 벌써 꽤 높군요.
6: 네, 맞습니다.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이틀째인데요. 투표율이 오전 10시 40분 기준 74%를 넘어섰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요. 특별 성과급 수억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의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요.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의 특별 성과급은 약 2억 원가량으로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투표 관건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의 표심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DS 부문과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운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DX 부문 직원들은 부결 움직임 일환으로 어제 그 DX 부문 중심 노조인 동행노조에 대거 가입했는데요. 이에 DS 중심 초기업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동행노조에는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반면 동행노조 측은 DX 부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동행노조 측은 조만간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협상을 주도해온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부결 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배수혜진을 쳤는데 이 경우 노사는 원점부터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삼성전자는 그간 총파업 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며 내부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주총에서 특별성과급 합의를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노조 쟁의 기간 중 삼성전자 사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 미가입 명단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사측은 이를 포함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

0: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1: 여기에 더해 늘어난 성과급 부담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2: 고정 비용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요.
3: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2: 없으면 기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 절정기 때 기준을 10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1: 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잇따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한 방식 그리고 주주의 반발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 노사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4: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받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의 결정급이 6억 원으로 책정되면 근소세는 2억 4,719만 원으로 19.4배가 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조금 전 김민성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전북도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무선전화 ARS 100%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전북도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양일간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도심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후 2시부터 시청 동편과 교보빌딩 남측에서 각각 집회가 시작되면서 오후 2시 15분부터 종로구청 입구교차로를 행진합니다. 을지로 1가와 종로 1가를 거쳐 세종대로 20길 개풍교차로 방향으로 행진이 이어집니다. 오후 3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과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청계천로 교령빌딩까지 행진이 예정되는 만큼 오늘 종로, 세종로 이쪽으로 오후 2, 3시 쪽 이동하시는 분들은 참고 꼭 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가는 길 홍지문 부근 3차로에 고장차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11시 52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산 들어가는 길은 잠실대교와

청담대교사의 3차로에 사고 구간 있기 때문에 주변 잘 살펴셔야겠고요.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도 서초터널 부근 사고가 나서 두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고속도로 구간 정체 되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까지 더디고요.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속도 내려갑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박화영이었습니다.

맛으로 YTN 라디오 12시 뉴스 엔트롯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낮 시간 때 함께할 아나운서 최입니다. 4일간의 연휴 첫날이죠. 오늘이 고속도로 위 차량이 가장 많을 거란 예측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디론가 떠나는 차 안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3시 뉴스의 뮤직까지 음악과 뉴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롯 함께 들었고요. 12시 뉴스 엔트로 첫 곡 김연자의 곡입니다. 10분 내로.

0: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김연자의 10분 내로 듣고 오셨습니다. 커피모어 11님, 찐사랑 웅바라기님, 앱 채팅창에 출석 인사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3699번님,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초여름 휴일입니다. 햇볕도 하늘을 가려주는데 운전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가족과 함께 YTN 라디오 들으면서 휴일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오전까지는 구름이 잔뜩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이 좀 많았는데 오후에 접어들면서 차차 하늘이 맑게 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네, 이번 주말에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월요일까지 3일간의 연휴 그 첫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연휴가 이렇게 반가운 분도 계시겠지만 육아하랴 집안일하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쁘고 버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쉬는 날인데 왜 몸이 더 힘들지 이런 마음도 드실 테고요. 한 끼 대충 때우셔도 좋고요. 또 설거지 좀 밀려도 괜찮습니다. 연휴를 잘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정신없는 틈새에서도 나를 위한 잠깐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은 음악 제가 보내드릴게요.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마이진 몽당연필 김용임의 인생시계 두 곡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노래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신청률이 75.9%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까지 2,481만 4천 명이 2차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77%가 넘는 2,788만 8,822명으로 집계됐고 지금까지 5조 455억 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 74%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어제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고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모두 6만 5천여 명입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스타벅스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렸던 뮤지컬 배우 정민찬이 작품에서 하차했습니다. 제작사 쇼플레이는 SNS 공지를 통해 뮤지컬 디아길레프 니진스키 역을 맡았던 정 씨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공연에서 하차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정 씨와 관련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류승범 씨가 2년 전 소속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전 소속사 측이 인정했습니다. Y1 엔터테인먼트는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통지서를 확인한 뒤 즉시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토요일 12시 뉴스엔트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파란수국님이 최휘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용문산입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문산에 오셨어요. 뉴스엔트로 청취율 대박나시라고 기원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 한류연예대상 수상 자랑합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기사를 제가 방금 막 찾아봤더니 황영웅 가수가 가수 부문 인기상과 한류 공헌상을 동시에 수상했네요. 네, 파란수국님이 아주 열혈 팬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네,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3699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이 방송 듣고 계신가 봐요. 네, 저희 방송은 YTN 라디오 라디오와 또 앱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죠. 후룩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최성수의 인생은 짧고 월요일은 길지만 행복은 충분해. 먼저 보내드리고요. 김수희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 이어집니다.

최성수의 인생은 짧고 월요일은 길지만 행복은 충분해. 김수희 사랑받고 싶은 여자 두 곡 들으셨고요. 이 시간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정신이 우리 곁에 항상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인이 꿈꾸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기습 철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007번님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미 구독했지요. 바람꽃 신청합니다. 남편은 운전 중이고 옆 좌석에 있는 제가 문자 보내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디 가시나요? 두 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신청곡 바람꽃 이선희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12시 뉴스앤트롯은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선희의 바람꽃, 김무진의 딱 좋아, 신우리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끝곡으로 세 곡 보내드릴게요. 저는 1시 10분 뉴스앤트롯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이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고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23도 선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오후 2시부터 시청 동편과 교보 빌딩 남측에서 각각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2시 15분부터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를 출발해서 을지로 1가와 종로 1가를 거쳐 세종대로 20길 개풍교차로 방향으로 행진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과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청계천로 효령빌딩까지 행진이 진행되는 만큼 종로 세종대로 일대 통과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4차로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구리 시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있었고요. 일산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4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어제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2: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과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합의의 마지막 단계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돼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몰아주는 특별성과급 재원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고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흑자를 냈음에도 올해 600만 원만 받으면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합니다. 비메모리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거센 분노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노조 게시판에서 약속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파운드리 사업부는 버려줬다는 원성을, 가전 사업부는 반도체만 챙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4: 적자인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주는데 흑자인 DX 부분에는 600 정도만 준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믿고 노조 가입했는데 회사보다 더 못된 행포 저희 직원들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3: 설상가상으로 노노 갈등은 투표권 박탈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초기업 노조는 가전 모바일 중심의 동행 노조가 이달 초 교섭단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앞서 잠정 합의가 발표된 뒤 DX 부문 직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노조 가입 행렬이 잇따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아예 투표 자체를 차단한 셈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결집도 나타났습니다. DX 부문 중심 노조 가입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5: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1: 사무국장입니다.
5: 정체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3: 초기업 노조 조합원 7만 명 대다수가 대부분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무난히 가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0배의 격차가 남긴 원삼성 내부의 깊은 감정의 골은 앞으로 노사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의 투표율이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 74%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매장에 2차 사과문을 붙이며 수습에 나섰지만 충전식 선불카드 환불 규정으로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6: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붙여둔 2차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비난을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사고는 지원센터에서 쳐놓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사상검증당하고 폭언을 듣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0: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라면서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소비자들이 충전 잔액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그런 변호사입니다.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모여서 공동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약관에 따라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불 규정 변경 가능성을 묻자 논의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정위약관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 권고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최근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물이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작성자 추적은 물론 게시물 삭제도 적극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내용의 1980년 5월 20일자 신문사진입니다. 당시엔 존재하지도 않던 신문사의 재호를 사칭해 만든 가짜입니다. 5.18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이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5.18은 폭동이라는 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신문 형태의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유죄 판례가 여럿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현행법은 5.18 관련 사실을 왜곡해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18을 북한의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광주 시민을 비방한 지만원 씨는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는 물론 단순 공유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고 게시글 삭제 차단 조처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 압승을 기대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의 판을 흔들어 막판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처음 찾은 곳은 최대 승부처 서울입니다.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는데 서울을 선택한 건 최근 좁혀지는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격차와 무관치 않습니다.
6: 좁혀진 건 사실인데 승리하기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5: 선거 전 초반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을 이기는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지만 최근 보수층 재결집과 호남의 이상 징후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달 넷째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20%포인트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낙관론에 선을 그으며 거듭 겸손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8: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12대 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9: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의
8: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9: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5: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기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0: 보수표가 결집하며 서울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때리기로 추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1: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0: 공소 취소 문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요 격전지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샤이 표심, 즉 중도층 표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원팀 민주당 이미지로 굳히기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뒤집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정신이 우리 곁에 항상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이 꿈꾸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맞아 YTN은 중앙선관위와 함께 정책선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제 꼭 20년이 된 한국의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추진본부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6: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하는 매니페스토.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때 정책선거 반향이 일기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7: 미디어가 발달됐다 보니까 쇼츠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파민 정치가
8: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입니다.
7: 조금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6: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소속 정당을 가장 많이 고려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서는 정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 대표 공약과 정책, 실현 방법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7: 유권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자기 맞춤형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결국은 정당과 후보자들도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6: 현직자들의 임기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민이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정당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중앙선관위도 6.3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9: 유권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입니다.
9: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4: 정책선거구현은 민주정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꼭 20년이 된 한국의 매니페스토를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1: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신청률이 75.9%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까지 2,481만 4천 명이 2차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77%가 넘는 2,788만 8,822명으로 집계됐고 지금까지 5조 455억 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중재국 인사들이 잇따라 테헤란을 방문한 가운데 이란은 합의 임박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도 협상의 일부 진전은 있다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핵 문제를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로 의견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시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등 핵 보유 금지가 선결 조건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곧 끝날 겁니다. 곧 전쟁은 끝날 겁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국외에서 열릴 예정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결혼식에 불참한다며 중요한 때 백악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지켜보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정보수장인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가족 간호를 이유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이란 전쟁과 관련해 백악관의 신임을 잃어 사실상 경질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조금 전 백종규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CBS가 자체 조사해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오후 시간에 도심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시 15분부터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개풍교차로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요. 서울역 인근에서는 오후 4시부터 사랑채 동편까지 왕복 행진이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출발해 숭례문역과 명동역을 잇는 행진이 시작되는데 한계차로가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가 많이 막히겠습니다. 현재의 도심 상황은 종로 1가에서 2가 쪽으로 양방향 지체고요. 을지로도 1가와 2가 사이 양방향 지체인데 태계로는 양방향 상황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차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와 구리 시계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산 들어가는 길은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성산대교 부근 4차로 맞고 공사하고 있고요. 노들로는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 계속 사고 처리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라서 다리 위에서만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시간이 다르게 늘기도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 오후 함께하는 YTN 라디오 1시 뉴스앤트롯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진 않아요. 곳곳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낮까지만 5mm 미만으로 잠깐 오다가 그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차 하늘이 개면서 맑아질 거라고 하네요. 서울은 지금 비가 그쳤고요. 선선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전주 23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인기 트로트 들어볼게요. 박군의 한 잔에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5월 23일 토요일 YTN 라디오 1시 뉴스앤트롯 첫 곡 박군의 한 잔에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점심을 다들 드셨을 것 같아요. 요즘 날이 또 더워지면서 냉면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

단독 의심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제가 관련 기사를 좀 가져와 봤어요. 냉면 안에 들어가는 달걀과 또 육전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달걀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조리하거나 또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다른 식재료에 그대로 쓰는 과정에서 교차 오염, 그러니까 이 오염 물질이 퍼진다고 합니다. 이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면 심한 발열과 복통, 또 설사, 구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심하면 혈관까지 침투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달걀과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요. 또 생달걀을 만진 후에는 비누로 손을 잘 씻으시고요. 또 조리 도구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곳도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예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문희옥의 평행선 먼저 들으시고요. 린의 돌팔매 이어집니다.

신청곡이었죠.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린의 돌팔매까지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북한 팀으로는 8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릅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결승 상대는 일본의 도쿄 베르디로 단판 승부로 펼쳐지는 결승전 승자는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받게 됩니다. 내 고향 축구단과 도쿄 베르디는 이미 조별리그에서 한 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도쿄가 4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은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거친 경기를 한다는 지적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 문구 논란과 관련해 매장에 2차 사과문을 게시하고 현장 직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오후 전국 매장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며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의 새로운 모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차세대 모델 V3 스타쉽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반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습니다. V3는 지구 준궤도에 올라 모형 위성 22기를 성공적으로 사출했고 우주에서의 전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P7729님은 서울대공원에 가신대요.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가시는 걸까요? 인파가 많은지 아니면 눈치 게임에 성공해서 비교적 한산한지 현장 상황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토요일 1시 뉴스 엔트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도 두 곡입니다. 신성 여자이니까 송가인 서울의 달.

신성 여자이니까 송가인 서울의 달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상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25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사흘 연휴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견해차로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NPT 평가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이란의 갈등과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입장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NPT 평가회의는 2015년,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최종 합의문 채택을 못해 글로벌 핵 군축 협상이 또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돼 주민 4만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CNN과 AP통신 등은 현지 시간 22일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 위치한 영국 항공우주부품기업 GKN 에어로스페이스 생산시설에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과열되면서 유해가스가 누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가 손상되면서 화학물질이 주차장으로 쏟아지거나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며 폭발이 발생하고 주변 탱크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화학물질이 흘러나올 경우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인화성 액체로 흡입하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각 1시 45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시 뉴스 앤트롯은 끝으로 세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앱으로 들어온 신청곡이네요. 김중현의 사랑의 스위치, 그리고 9849번님이 남겨주신 심수봉의 젊은 태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곡입니다. 태진아의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 이어드릴게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시 20분 뉴스 앤 뮤직에서 최신 국내 가요 전해드릴게요.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0: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잔뜩 흐렸던 아침과는 달리 지금은 하늘에 구름만 조금 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데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활동하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돌발 구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으로도 돌발 구간이 많은데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시흥 요금소 부근 판교 방향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계양에서 송내 쪽 나오는 길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시흥 요금소 부근 사고 구간 그리고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짧게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밀리는데 김천분기점 입장 거봉포도유계소 판교 분기점에 각각 고장차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신월 여의지하차도 인천 쪽 가는 길 신월 기점 4km 지점과 2km 지점 2차로 상에 고장차한 데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선거가 이제 불과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첫날, 전국 방방곡곡 여야의 표심잡기 대결이 치열한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먼저 양당 지도부 오늘 유세 동선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선거운동을 멈추고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시작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을 찾은 건데요. 추도식에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도 함께 자리합니다. 이외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여권 거물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추도식 이후에 정 대표는 전남으로, 한 원내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향해 지방선거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충청에 연일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전 본인 지역구인 충남 보령과 서천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을 충청에서 시작했으니 이틀 만에 다시 중원으로 달려간 건데요. 이후 요즘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여권 균열이 심상치 않은 곳이죠. 전북 전주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오후엔 충남도지사 토론회에서 자당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을 통폐합한 것 관련 토론을 주관한 대전 MBC를 항의 방문합니다. 또 조금 뒤엔 대구 칠성시장에서 보수의 상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역시 선거운동 첫 주말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0: 네, 격전지 상황도 보겠습니다.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인데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죠?
1: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서부권을 두루 훑고 있습니다. 오전 도봉산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후보, 시장이 대권만 바라보고 전시 행정에만 관심이 있으니 안전은 등한시한다며 GTX 철근 누락 사태를 고리로 우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침 7시 시민들과 러닝으로 이색 선거전에 나섰는데요. 이후 양천구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철근 누락 사건 실태 파악을 지시한 걸 겨냥해 명픽 정 후보가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 등에 올라탄다며 관권 선거라고 맹폭했습니다. 5파전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업체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선 무효가 될 만한 중대 위법 사안이라고 수사를 촉구했고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사채업자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색 선거전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히어로 아이언맨부터 직접 경운기를 몰고 나선 후보까지 톡톡 튀는 유세의 풍경을 부장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2: 투표 대상만 7명이 달하는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기 위한 진검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제의 조건은 튀어야 산다. 후보 이름을 딴 유세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충남 공주시 의원 권경훈 후보는 직접 경운기를 몰고 나섰고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는 철모를 쓰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 네, 이름이 철모라서
4: 철모 서철모 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 후보입니다.
2: 강원도 의원 이무철 후보 유세장은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고 옥천군 의원 안효희 후보는 국민의 짐을 함께 지겠다며 머슴 차림에 지게를 메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뉴스를 멀리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짧은 영상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승부를 거는 후보들도 늘고 있습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후보는 소중한 한 표를 달라며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영준 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는 온라인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 공개하는 실시간 오영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한 스타 마케팅도 단골 전략.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는 배우 전원주 씨가 깜짝 등장했는데
5: 대표님, 전원주 선생님 대표님 보고하셨는데
6: 정청래 민주당
7: 대표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2: 특유의 엄근진 표정과 함께 엄지척 포즈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8: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홍보전이 더해지면서 선거 풍경이 한층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여당의 텃밭인 전북지사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역 출신 무소속 후보의 돌풍에 격전지로 떠올랐는데 민주당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선거 판세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6: 네, 전북 전주의 명소죠. 덕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민주당이 텃밭 수성전에 진심인 모양입니다. 어떤 후보들이 전북지사 선거에 나서는지 정리해 주시죠.
6: 네,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원택과 김관영, 김관영과 이원택 두 강자가 그야말로 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 주말인데요.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경선 탈락자들로 구성된 오뚝 유세단과 함께 텃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도 민생 현장을 돌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건 민주당 소속의 기호 1번 이원택 후보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 중에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민주당 정부 또 우리 민주당
4: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가 후보입니다.
7: 원팀이 돼서 당정청 힘을 발휘하면 전북의 현안, 국가 예산, 국가 정책과 비전을 조율해서 전북 발전을 빠르게 일궈낼 수 있습니다.
6: 또 다른 후보는 무소속 기호 7번 김관영 후보입니다.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고시 3관왕 출신으로 직전 4년간 전북지사를 지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난 도정 성과를 수확하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9: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정을 역임하면서
4: 김관영
9: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4: 후보입니다.
9: 있습니다.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선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를 누가 이끌냐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바꿔내고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6: 이 밖에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후보까지 2강 3약의 5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네,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세가 치열한 상황이라고요?
6: 예, 그렇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구체화한 뒤 지금까지 모두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2로 장군 멍군을 반복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경합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였죠. KBS 전주총국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원택 후보가 39%, 김관영 후보가 37%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수시로 전북을 찾아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실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지면 자칫 8월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킵니다. 어제는 자타공인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도 전북을 방문했는데요. 박 의원을 사이에 두고 현재 한 팀인 이원택 후보, 또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김관영 후보가 나란히 걷는 묘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관영 후보와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당적 제명을 둘러싼 설전을 연일 이어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정신이 우리 곁에 항상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노무현 정신을 지켜왔다며 내란을 막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히며 제도개혁을 이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이 꿈꾸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이제는 고인이 남긴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방식을 보면 계승이 아닌 이용하겠다는 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0: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 투표율이 74%를 넘어서면서 참여 열기가 뜨거운데요. 막대한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합의안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노노 갈등 역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투표율이 꽤 높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이틀째인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투표율이 74%를 넘어섰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입니다.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특별 성과급 수억 원을 받게 되는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의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요.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의 특별 성과급은 2억 원가량으로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투표 관건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의 표심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DS 부문과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투표 부결 운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DX 부문 직원들은 부결 움직임의 일환으로 어제 DX 부문 중심 노조인 동익노조에 대거 가입했는데요. 이에 DS 중심 초기업 노조는 공동 교섭단을 탈퇴한 동익노조는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반면 동익노조 측은 DX 부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동행노조 측은 합의안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협상을 주도해온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공지를 통해 합의안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달 중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영령과 유족을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장 내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 회장 등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 등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사전에 알았는지 5.18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 문구 논란과 관련해 매장에 2차 사과문을 게시하고 현장 직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오후 전국 매장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고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신청률이 75.9%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까지 2,481만 4천 명이 2차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77%가 넘는 2,788만 8,822명으로 집계됐고 지금까지 5조 455억 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했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의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다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더라도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 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조금 전 뉴스에서 김민성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전북도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새전북 신문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무선전화 ARS 100%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전북도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무선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9: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0: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맞아서 외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타고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길게 막히고요. 춘천 분기점 부근 화촌 7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30km가 넘게 답답한 모습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목포 방향으로 안산에서 순산터널,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당진에서 서산 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강릉 가는 길 차들이 시간이 다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분기점, 여주분기점, 원주에서 새말, 횡성에서 둔내, 동둔내를 지나서는 둔내터널까지, 면원에서 봉평터널까지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강릉분기점 부근으로는 지금 비도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 양지부근 고장차가 있고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사 이로 짧게 정체됩니다. 제2중부 고속도로는 막히진 않은데 하남 쪽으로 경기광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는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 인천 쪽으로는 남동을 지날 때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마장에서 호법분기점까지 더디고요. 호법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입니다. 연휴 첫날인데요.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은가 봅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요. 오늘이 연휴 기간 중 교통량이 최대일 거라고 하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8시간 30분 예상되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간 50분, 강릉은 6시간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실시간 교통상황 박화영 교통캐스터가 매시각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오시죠.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낮에 바깥 활동하신다면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일 비가 오락가락 내린다고 하고요. 더위도 한풀 쉬어갑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집에서 나왔는데 다소 좀 서늘하게도 느껴졌거든요. 너무 얇은 복장

밖으로 나오신다면 좀 춥게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 연휴 동안 날이 갈수록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모레는 보니까 초여름 더위네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아주 무덥겠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네요. 네, 이번 시간 최신 가요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자창 활짝 열어놓고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앱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쪽은 무료입니다. 하츠투하츠의 루드, 르세라핌의 크레이지 노래 두곡 차례로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하츠 투 하츠의 루드, 르세라핌의 크레이지 사례로 보내드렸고요.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집단 구타에 10여 건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탈리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은 SNS에 성폭행을 포함한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매일 가하는 잔혹함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학생 가족의 악성 민원으로 숨진 고 현승준 교사 일주기 추모 문화재가 유족과 4개 교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저녁 제주도 교육청 앞 도로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와 달리 6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관 앞마당 사용을 불허하고 추모 문화재에도 불참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별도로 추모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유족의 반대에 취소했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야산에서 고사리를 캐던 80대 A씨가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논산 부정면에 있는 야산에서 고사리를 캐다가 실종됐고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수색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각 2시 34분 4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바로 이어지는 곡 두 곡입니다. 라이즈의 임파서블, 키키의 델룰룩.

라이즈의 임파서블, 키키 델룰루 노래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되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0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칩 공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런 메모리 칩 공장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 관세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자민당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군국주의적 망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군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상 자위대 명기와 방위비 증액, 3대 안보문서 개정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볼라 위험을 국가적 수준에서 매우 높음, 지역적 수준에서 높음, 글로벌 수준에서 낮음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에볼라 감염과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라고 선언했으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은 문 닫을 때가 됐네요. 먼저 앱으로 들어온 신청곡 김재중 내 남은 사랑을 위해 보내드리고요. 87댄스의 청색 동경, 토마토맛의 콜렉트콜 게러지까지 세 곡 함께 하시죠. 뉴스 앤 뮤직 3시 20분에 다시 이어갑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 엄마
2: 민준아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돌봄

0: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 아빠, 늦게 와도 돼.
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 나도 바쁘니까 끊어.
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교통안전 1분 턱.
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8: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9: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잔뜩 흐렸던 아침과 달리 조금씩 구름만 좀 끼어있는데요.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어서 활동하시는 데는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외곽 가는 길 수원 부근에서는 청소 작업도 하고 있고요. 안성 부근에서는 5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장에서 천안까지 16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도 더딥니다. 이제 옥산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통행량이 몰려있는데요. 21km나 차량 행렬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는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경주 부근을 통과할 때도 정상 속도를 못 냅니다. 서울 쪽 들어가 가는 길도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부근으로 새롭게 밀리기 시작하고요. 입장 거봉 포도유계소나 안성 분기점 부근으로는 돌발 구간도 있는 데다가 서울로 들어가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더딥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평계소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0: 오늘 폼 미쳤다.
11: 미쳤다.
1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1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 압승을 기대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의 판을 흔들어 막판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처음 찾은 곳은 최대 승부처 서울입니다.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는데, 서울을 선택한 건 최근 좁혀지는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격차와 무관치 않습니다.
18: 좁혀진 건 사실인데

0: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 승리하기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 선거 전 초반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을 이기는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지만 최근 보수층 재결집과 호남의 이상 징후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달 넷째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20%포인트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낙관론에 선을 그으며 거듭 겸손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 12대 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4: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의
0: 사무총장입니다.
4: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2: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기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수표가 결집하며 서울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때리기로 추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5: 민주당의 갑질과 대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0: 강도며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공소 취소 문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0: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요 격전지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샤이 표심, 즉 중도층 표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원팀 민주당 이미지로 굳히기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뒤집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7: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번째 주말인 오늘 서울 곳곳을 누비며 열띤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GTX 철근 누락 사건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관권 선거냐며 기부 체납 의혹으로 반격했습니다. 오늘 오전 유세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8: 철근이 절반밖에 시공이 안 된 곳이
0: 민주당 서울시장
8: 80개가 후보입니다.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삼성역에 달려가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9: 대통령이 관권 선거해준 덕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아기씨 굿당이라는 게 유착관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부패 카르텔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 어저께 보니까 비겁하게 거짓말쟁이입니다.
7: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순서로 묘역을 참배합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추도식 마지막 순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도사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고인의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기득권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국 방방곡곡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도 공언을 했습니다. 올해 추도식 표어는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입니다. 노무현재단은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난 민주주의가 우리 마을에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꽃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때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올해는 대통령 신분으로 추도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권양숙 여사가 먼저 지금 헌화를 하고 지금 제를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봉화 마을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총 집결을 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행사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을 돌면서 중원 공략에 매진했고요. 다만 별도 논평을 통해서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며 고인이 꿈꿨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헌화를 하기 전에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1분간 눈을 감고 묵념을 했는데요. 지금도 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서 지금 헌화를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처도식에서 이제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노력 등이 담긴 14 남북 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평화공존과 공동선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족들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해당 업체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농업법인은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는데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2020년쯤 인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고 인수 과정에 함께 포함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차명 대부업 운영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검사 출신인 김 후보가 중범죄임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의 사채업 운영과 허위 해명을 강력 규탄한다며 사채업 운영은 불법금융 근절 의지를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맞아 YTN은 중앙선관위와 함께 정책선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제 꼭 20년이 된 한국의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추진본부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11: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하는 매니페스토.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때 정책선거 반향이 일기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12: 미디어가 발달됐다 보니까 쇼츠 정치를 하고 있고요.
13: 조진만 독성여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입니다.
12: 정책선거하고는 조금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11: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소속 정당을 가장 많이 고려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서는 정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 대표 공약과 정책, 실현 방법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12: 유권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자기 맞춤형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결국은 정당과 후보자들도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11: 현직자들의 임기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민이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정당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중앙선관위도 6.3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4: 유권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입니다.
14: 학계나 언론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7: 정책선거구현은 민주정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곧 20년이 된 한국의 매니페스토를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총파업 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며 내부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주총에서 특별성과급 합의를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노조 쟁의 기간 중 삼성전자 사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 미가입 명단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사측은 이를 포함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 따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들은 수면 위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따른 내부 노노 분쟁에 더해 외곽에선 주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주단체는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0.5% 수준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할 권한은 노사 모두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승인받지 않으면 상법 등 위반이라며 무효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16: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의 의견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며 무효 확인에서 또한 그 진행의 실익을 잃게 됩니다.
15: 여기에 더해 늘어난 성과급 부담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17: 고정 비용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선행 투자가 없으면 기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 절정기 때 기준을 10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15: 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잇따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한 방식 그리고 주주의 반발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7: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의 투표율이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 74%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어제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는데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은 6만 5천여 명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영령과 유족을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장 내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 회장 등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 등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사전에 알았는지 5.18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장에 2차 사과문을 붙이며 수습에 나섰지만 충전식 선불카드 환불 규정으로도 논란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8: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붙여둔 2차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비난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0: 있습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소비자들이 충전 잔액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2: 허조연 변호사입니다.
1: 많은 액수의 그런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모여서 공동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약관에 따라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불 규정 변경 가능성을 묻자 논의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정위 약관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 권고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CBS가 자체 조사해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전해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참석 현장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5: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시청 동편과 교보빌딩 남측에서 집회하던 인원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교보빌딩 남측에서 진행하던 인원들은 현재 개풍교차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안국동 사거리에서 청계천로, 효령빌딩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 이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오후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고장차 때문에 조금 더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서강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시청 동편과 교보빌딩 남측에서 집회하던 인원들 행진은 교보빌딩은 광화문 삼거리 중에 행진이 많이 모여 있고요. 시청 동편은 시청 뒷길쯤에 많이 행진 행렬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가는 길 월계 1교와 상계교 사이로 병목 구간 정체되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으로 밀리는데 종암동 가는 길은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종암에서 신내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국내 가요 함께 들어볼게요. 추억의 인기가요 준비돼 있고요. 주요 뉴스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돌아가는 소식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터보의 어느 재즈바 듣고 오시죠.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3시 뉴스 앤 뮤직 터보의 어느 재즈바로 열어봤습니다. 이 곡은 터보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에 발표가 됐어요. 터보의 정규 2집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딱 20년 전이네요. 1996년에 세상에 나온 곡입니다. 메인 보컬 김종국 가수의 존재감과 함께 터보의 숨은 명곡으로 꼽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세븐어스의 희재가 이 곡을 비슷한 듯 또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터보 어느 재즈바 이번 시간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3시 뉴스 앤 뮤직에서는 이렇게 추억의 인기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 외에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 참여가 가능한 실시간 채팅창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준비된 곡 두 곡입니다. SES의 드림스 컴 트루, 보아 밀키웨이.

SES의 드림스 컴 트루, 보아 밀키웨이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충남 논산 부정면에 있는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여성 A씨가 수색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수색 인력 8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늘 정오쯤 실종된 야산에서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사리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CJ그룹 여성 임직원 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CJ그룹은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소속 여성 직원 330여 명의 전화번호와 사진, 이름, 직급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3년 개설돼 한때 2,800여 명이 참여했고 채널 소유권은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채널 운영자와 거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닉네임 KK님이 아나운서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남은 연휴 들숨의 편안함을 또 날숨의 즐거움을 가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앱 채팅창에 남겨주신 신청곡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포레스텔라의 엔젤 그리고 이루마가 피처링한 에일리의 하이어.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로 8명이 숨지고 38명이 지하 갱도에 갇혔습니다. 산시성 당국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반쯤 산시성 창즈시에 있는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24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201명이 구조됐고 8명은 숨졌습니다. 현재 38명이 지하에 갇혀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새로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한다는 보도 속에 이란이 서부 지역 영공을 전면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AOL, CNN은 이란 민간 항공청이 현지 시간 20일 항공 고시를 통해 자국 서부 영공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영공 폐쇄 조치가 일단 26일까지 유지된다며 이로써 현지에서 현재 제한적 주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은 8곳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민간 항공청은 모든 항공 운항사가 이란 영공 통과 또는 이란행 항공편 운항에 앞서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일정을 전격 변경한 직후 나왔습니다. 중국이 우주 전거장 텐궁에 머물며 과학실험 등을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를 내일 발사합니다. 중국 유인 우주공정 판공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선저우 23호를 내일 저녁 11시 8분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저우 23호는 우주정거장 활용 발전과 관련한 7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자 중국 유인 우주 프로젝트 전체로는 40번째입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 들으신 곡은 두 곡 모두 신청곡이었습니다. 포레스텔라의 엔젤, 에일리의 하이요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장미의 계절 5월답게 길가 곳곳에 빨간 장미가 정말 예쁘게도 피었더라고요. 오늘은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장미도 한참 들여다봐 주시고 사진도 한 장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남은 연휴 여유롭고 또 평온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곡은 제가 봄이면 꼭 찾아 듣는 곡인데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김진표의 유난히 먼저 들으시고요. 이현도의 사자 후 보내드릴게요. 뉴스 앤 뮤직은 5시 20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결국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자리에 햇볕도 맑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햇살이 강합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차단 잘하셔야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자 휴일인 내일은 전국 하늘 청명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면역력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행진이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집회하던 인원이 이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동편까지 왕복을 하기 때문에 시청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서울역 광장에 지금 집회 중인 인원들은 4시 반에 출발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 교차로, 한국은행에서 회원사거리, 명동역 1번 출구 쪽으로 한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하기 때문에 서울역, 한국은행, 또 명동역 쪽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서서히 이동차량이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8: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유권자들과 최대한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치열한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9: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총출동했고 대구에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지원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먼저 양당 지도부 오늘 유세 동선부터 살펴볼까요?
10: 네, 민주당 지도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추도식에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고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여권 거물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추도식 이후에 정 대표는 전남으로, 한 원내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출발하며 지방선거 후보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전 본인 지역구인 충남 보령과 서천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를 폈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에 충청에서 시작했으니 이틀 만에 다시 중원으로 달려간 건데요. 이후 요즘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여권 균열이 심상치 않은 곳이죠. 전북 전주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충남도지사 토

0: 토론회에서 자당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에 통편집한 것 관련 토론을 주관한 대전 MBC를 향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구 칠성시장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 유세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고 싶었다며 경제통으로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1: 예, 격전지 상황도 보지요.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후보들 이른 아침부터 동분서주 움직였죠?
0: 네, 민주당 정원우 후보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서부권을 두루 훑고 있습니다. 오전 도봉산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후보, 시장이 대권만 바라보고 전시행정에만 관심이 있으니 안전은 등한시한다며 GTX 철근 누락 사태를 고리로 오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침 7시 시민들과 러닝으로 이색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이후 양천구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철근 누락 사태 실태 파악을 지시한 걸 겨냥해 명픽 정 후보가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 등에 올라탄다며 관건선거라고 맹폭했습니다. 오파전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업체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보도가 사실이면 당선 무효가 될 만한 중대 위법 사안이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사채업자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텃밭인 전북지사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 현역 출신 무소속 후보의 돌풍에 격전지로 떠올랐는데 이제 민주당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선거 판세 알아봅니다. 김민성 기자.
3: 네, 전북 전주의 명소죠. 덕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민주당이 텃밭 추성전에 진심인 모양새인데요. 어떤 후보들이 전북지사 선거에 나섰습니까?
3: 네, 이번 전북지사 선거전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습니다. 그중 이원택과 김관영, 김관영과 이원택 두 강자가 그야말로 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첫 번째 주말인데요.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탈락자들로 구성된 오뚝 유세단과 함께 텃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도 민생 현장을 돌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건 민주당 소속의 기호 1번 이원택 후보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 중에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민주당 정부 또 우리 민주당
5: 이원택
4: 또 집권여당 도지사가
5: 후보입니다.
4: 원팀이 돼서 당정청 힘을 발휘하면 전북의 현안, 국가예산, 국가 정책과 비전을 조율해서 전북 발전을 빠르게 일궈낼 수 있습니다.
3: 또 다른 후보는 무소속 기호 7번 김관영 후보입니다.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을 거쳐 고시 3관왕 출신으로 직전 4년간 전북지사를 지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난 도정 성과를 수확하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정을 역임하면서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선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바꿔내고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3: 이 밖에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후보까지 2강 3약의 5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 네,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세가 치열한 상황인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구체화한 뒤부터 지금까지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2로 장군, 멍군을 반복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경합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였죠. KBS 전주총국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원택 후보가 39%, 김관영 후보가 37%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수시로 전북을 찾아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지면

0: 자칫 8월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킵니다. 어제는 자타공인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도 전북을 방문했는데요. 박 의원을 사이에 두고 현재 한 팀인 이원택 후보, 또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김관영 후보가 나란히 걷는 묘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관영 후보와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당적 제명을 둘러싼 설전을 연일 이어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1: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업체였으나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20년쯤에 인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도에서 언급된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으며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거라면서 후보자가 해당 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또는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해당 보도를 보면 사실상 차명 대부업 운영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검사 출신인 김 후보가 중범죄임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김 후보의 사채업 운영과 허위 해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사채업 운영은 불법금융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율이 하루 만에 70%대를 넘어서는 등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막대한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합의안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노노 갈등 역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개시 20여 시간 만에 투표율 7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수억 원대 특별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반발 기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비메모리 사업부는 특별 성과급이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부문과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전 모바일 DX 부문 직원들의 부결운동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4: 정확하게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5: 이제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4: 절대적인 빈곤도 아프지만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그 분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3: DX 부문 직원들이 부결 움직임 일환으로 DX가 주축인 동행노조에 대거 가입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동행노조는 투표권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이에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서며 잠정 합의한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투표권 배제 논란과 사업부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며 노노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영령과 유족을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장 내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 회장 등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 등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사전에 알았는지 5.18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에 2차 사과문을 게시하고 현장 직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오후 전국 매장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며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1: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구속하면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2: 수사에 탄력에 붙을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씨 소환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6: 출범 석 달 만에 종합특검이 처음으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고위급들이 구속되면서 해당 의혹 수사에 일단 탄력이 붙었습니다. 특검이 가장 먼저 하려는 일은 구속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입니다. 김 전 실장과 비서관들은 서로에게 예산 불법 전용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연휴 안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 전용의 피해자격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조사를 마친 만큼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저공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이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으로 겨누고 있는 건 김건희 씨입니다. 행안부 예비비 28억 원이 관저공사비로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검이 최근 확인한 김 씨의 한남동 공관촌 답사 정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관저 부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김 씨의 답사 이후 부지가 바뀌었고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행안부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겁니다. 한정된 구속기간 안에 특검의 수사망이 의혹의 정점 김 씨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열혈강호 온라인.
13: 조금 전 김민성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전북도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새전북 신문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무선전화 ARS 100%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전북도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 총국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맞아서 외곽 방향으로 이동한 차량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제는 서울 방향으로도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쪽으로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청주분기점 부근에서의 정체는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도 경기권으로 기흥에서 수원 사이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점점 더 밀리기 시작하고요. 외곽 방향으로도 여전히 긴 구간으로 정체인데 신갈분기점 지날 때 입장에서 천안,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옥산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까지는 가장 이동량이 집중되어서 21km 구간이나 길게 가다서다 합니다. 그리고도 대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합류하는데 속도 줄이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부천 부근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사고 현장 정리하고 있고요. 신월에서 부천까지는 차량도 많았기 때문에 사고 구간에 중심으로 정체가 좀 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부평에서 서인천까지도 한 번 더 밀립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밀리진 않는데요. 가평 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양양 방향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 터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 터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서해대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8000선을 돌파했다며 온 세상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종목은 파란색이라며 소가리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대형주 위주로만 쭉쭉 오르다 보니까 이 화려한 숫자 속에서도 철저한 소외감을 느낀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숫자가 몇을 찍든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건 뜬구름 같은 주식 창이 아니라 매달 단단하게 다져놓은 재무 안전망일 겁니다. 남들의 대박 소식에 조급해지기 쉬운 요즘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내 가계부의 중심을 꽉 잡아줄 보험과 연금의 기초 체력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재무 가이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들은 다 잔치래요. 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찌감치 뛰어드신 분들은 이제 잔치를 아직까지도 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계좌는 왜 그런 거예요? 웃지만 마시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2: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갈 놈만 간다고 가는 것만 가는 거죠. 나머지 주식들은 이제 좀 많이 도태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래서 좀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긴 사더라도 우리 앞서 좀 얘기도 나눴지만 파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네.
1: 김춘환 전문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투자에서.
2: 사는 거요.
1: 파는 거 제일 못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달 들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0: 기존에 연락 뜸했던 사돈의 팔촌, 그다음에 몇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연락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뭘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유지하고 있는 뭐 이런 보험이나 연금들 좀 해약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아, 이게 좀 이제 너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좋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간 좀 포모 상태도 된것 같다라는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는 분들, 막연한 불안감에 공부 없이 뛰어드시는 거
0: 맞아요.
1: 당연히 반대고요. 그리고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한창 장이 좋을 때또 설명드렸던 게 리밸런싱.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투자 자금 규모에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욕심내지 말고 유지하면서 가자. 이런 기본 원칙들을 잘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렇지 않아 소가리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것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50대 50 확률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또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재무적인 도약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트 그렇게 돈 되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998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굿모닝 굿나이프를 향한 제 마음은 항상 상한가로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일 버리기 전에 좀 역죽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식 계좌와는 반대로 9년 된 변액보험이 있는데요. 이거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혹시 변액보험 해지하고 주식을 이제라도 사도 괜찮은 걸까요? 9981번님, 일단은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굿모닝 굿나이프를 향한 마음은 항상 상한가다.
2: 좋다.
1: 작가님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또 감동스럽게 보내주셨을지. 항상 제가 전문가분들께 얘기 드리잖아요. 제 자신은 저평가된 우량주다. 지금 저를 딱 알아보시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를 딱 알아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 이제 고민이 사실 아까 좀 전에 정상욱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고민인 분들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 호황이다 보니까 변액보험 해지하고 수익률 좀 더 좋은 것 같은 주식으로 맞아요. 갈아타기 하는 거. 자,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2: 지금껏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0: 왜냐하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2: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 대답은 안 괜찮습니다. 노노노. 왜냐하면 그 저도 기사를 좀 봤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뭐 7,800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긴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한 20에서 30%만 오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70에서 80%는 손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자 사연 주신 우리 9981번님은 아쉽게도 후자인 손실보는 쪽에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9년 전이면 2017년도에 시작한 변액보험인데 시간을 봤을 때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한번 돌았잖아요. 그때 주식시장 어땠을까요?
0: 완전히 대폭락이었죠. 진짜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야말로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아니다. 손 빈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어쨌든 싸게 사야 할 때 반대로 너무 무서우니까 더 떨어질까 봐 막 팔고 이런.

0: 했던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에도 이 변액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셨다는 건 변액보험의 펀드를 저가에 계속 매수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원 수익이 더 큰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0: 이때 견뎠던 분들이 지금 수익 본다 이 말씀이신
2: 맞죠.
0: 거죠?
2: 맞죠. 그 어두운 손실 구간을 지나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9년이니까 1년만 지나면 이 10년이라는 그 어려운 비과세 기간도 충족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얼마의 수익이 나든 뭐 100만 원이 나든 1000만 원이 나든 2000만 원이 나든 이 15.4%의 이자 소득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좀만 기다리면. 물론 뭐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 또 현재 수익률을 좀 자세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나중에 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비과세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 김충남 전문가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무조건.
0: 절대 안 된다.
1: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질문 주신 청취자님 9년 전에 이 변액보험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은퇴 목적으로 그동안 매월 9년 동안 따박따박 적립해서 적립금을 잘 모아놓으셨고 최근 1년 사이에 호황으로 그 적립금이 수익이 많이 나서 지금 금액들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1년만 채우면 이 수익난 금액을 가지고 전액 세금도 없이 안전하게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9년 전에 이 연금 상품 가입할 때 이 연금의 목적으로 가입한 이 상품을 굳이 지금의 일부 수익률을 쫓아가는 의미로 이걸 해지를 해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반대로 한 가지 뭘 권장드리냐면 이 변액보험 안에는 펀드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식 잔고는 마이너스지만 이 변액보험은 수익이 많이 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시기에는 우리가 꼭지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일부 수익난 부분에 뭐 한 30에서 50%는 안전한 채권형으로 좀 펀드 변경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주식형으로 이동하셔서 안전한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매달 납입하고 있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1: 맞아요.
0: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적립식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안에도 펀드 구성이 너무 다양하다
1: 맞아요.
0: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의 형태로 얼마든지 투자를 경험해 보실 수 있다. 다만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 상담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청취자분 고민 사연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9년이나 된 변액보험은 정리하는 게 아니다. 1년 더 납입하시고 10년의 비과세 혜택을 꼭 누리셔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2: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변액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험의 특성상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2017년도면 한 9번째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한 3에서 5년마다 경험 생명표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2024년도에 10번째 경험 생명표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이 경험 생명표가 남녀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놓은 건데 수명이 늘어날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험 생명표가 회차가 뒤로 밀릴수록 똑같은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금액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시기의 상품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를 또 변액연금으로 또 연금으로 활용한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이래저래 이 변액보험께서 주식 투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일단은 첫 번째 비과세 혜택 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은퇴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 경험 생명표. 이게 10년 전, 9년 전 경험 생명표 기준으로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노후 은퇴 자금 목적으로 이거 목적 자금 모으셨던 거라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청취자분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1: 맞아요. 갑자기 그 머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뭐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은퇴 준비할 때 정말 강조하는 게 있죠. 은퇴 준비만큼은 강제성이 뒷받침돼야 되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전함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 같은 시기에 이런 보험 해지해가지고 연금 해지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요거는 정말 전문가로서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엄청난 그 경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심리 상태 누리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결정하시고 재무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문자창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돈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내셨던 분들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5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저희 방송 많이 듣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엔 아내분이 운전을 하시면서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를 드시다가 아 그래도 우리 집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번 뵀더니 두 분 합친 보험료가 일단 80만 원으로 좀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상담 말미에는 20대 자녀분이 또 자취방을 얻어야 되는데 또 대출 한도가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길래 제가 좀 마지막 방법으로 이런 보험이 있으니 약관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분이에요. 여기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상담 말미 알게 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민망했습니다.
0: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아내분께서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부부 보험료가 지금 월 80만 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도 좀 과한데다가 우리 애가 이번에 이제 자취방 얻어야 돼가지고 보증금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목돈으로. 그래서 약관 대출을 좀 받아서 해줘야겠다 했는데 남편분이 이미 그거를 꺼내서 썼다.
1: 네, 맞죠.
2: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죠.
0: 뭐요?
2: 투자한 금액이 지금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1: 다행히 플러스 수익인 거 맞아요.
0: 다행이에요.
1: 근데 문제는
0: 무서웠잖아요.
1: 그 전에 코로나 때 그때 손해배금 금액 따져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해 보니까 실제 수익률은 100만 원밖에 안 돼.
2: 근데 이게 사실상 수익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손실 본 것까지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금액이 지금 당장은 플러스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앞서 그 청취자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주식이 호황인 건 너무 좋지만. 연일 나오는 기사들이 B2, 연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굿모닝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포모인 상태일 수 있으니까 투자할 만큼은 조금 조심할 단계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청취자님이 여기에서 약간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 대출을 받게 되면 그 해당 가입 시기에 뭐 이율 플러스 1.5% 내외의 추가 금리가 붙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잘못한 경우에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조심하셔야겠죠. 남편분 진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조심히 출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요. 최근에 보험 해약률 되게 높아졌다.
2: 맞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0: 그리고 이 보험 약관 대출 비율 굉장히 늘었다라는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청취자분도 이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좀 신중해 하셨으면 좋겠고.

0: 그냥 그렇게 이렇게 걸리면 또 어떻게 해요? 가정도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1: 그렇죠.
0: 아, 그래서 이제 먼저 그두분 합계 보험료 80만 원 중에서 보험료 비중이 제일 컸던 보험을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가입한 40만 원짜리 종합보험이거든요.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이 시기에는 지금과 달리 하나의 보험에 부부가 같이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가입 당시 17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근데 그게 40만 원까지 이제 올라서 갱신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약관 대출을 1,500만 원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셨던 거고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투 안 됩니다.
1: 다시 한번 들었지만 정말 아찔한
0: 네.
1: 상황입니다.
0: 그리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 이유는 다름 아닌 2세대 실비였고요. 실비 외에도 암 뇌졸중 급성신경색 진단비까지 나머지 특약들도 이렇게 갱신형 특약들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또 상황이 좀 다르게 두분 상의 결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왜죠? 부부 합산 보험료가 종신보험만 놓고 보면 40만 원인데 왜 유지를 하시기로 한 거죠?
0: 종합보험, 네.
2: 이게 이 종합보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을 했느냐, 그리고 이 부부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요거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분은 14만 원이고요. 아내분은 무려 16만 원으로 두분 합계 보험료가 무려 30만 원의 보험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보험 40만 원 중에 실손보험료만 3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최근 이제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하면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6분의 1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부분의 건강상 이유로 앞으로 계속 좀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지금의 실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맞벌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 수준이 높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렸습니다.
1: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고 나서부터 실손 전환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수준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들처럼 이렇게 병원을 앞으로 자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예정이 있다면 지금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는 좋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렇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전문가의 도움과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873번님, 0973번님, 0793번님의 많은 분들 지금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으니까요. 1대1 맞춤 보험 재무 상담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은 보험이 안 좋다라는 거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 실손은 가져가되 나머지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건이 남편분의 약관 대출이에요. 이제 좀 진도를 나가볼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0: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남들 주식 따라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보험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4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남편분의 보험은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1: 그럼요.
0: 심지어 운전하시는데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도 없었어요. 결국은 의료 실비 특약하고 이 3년 갱신형 진단비가 보장이 전부였던 건데, 결국은 그냥 이거요. 보험은 실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갱신형 암 뇌졸중 신경색은 나중에 많이 오르면 없애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셨던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주식만 잘 되면 이런 보험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순간 아내분께서 또 코로나 때 손해본 게 얼마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드렸어요. 이 현재 주식 평가액이 한 7,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 중에서 약관 대출이 1,500만 원, 그리고 본인 돈이 1,500이에요. 그러면 투자 원금이 3,000만 원이고 수익금이 4,600만 원인데,
1: 그럼 엄청 괜찮잖아요.
0: 그럼 수익률은 153%예요.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아까 아내분이 말씀드렸던 손실본 거 3,000만 원 빼고 약관 대출 1,500만 원 빼면 실제 수익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향후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으로 모든 걸 노후 연금 뭐 보장 다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깜짝 퀴즈 들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투자 성향과 관련된 질문지, 설문지 작성 결과에 따라서 안정형, 중립형, 본격 투자형 등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진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투자형 진단, 2번 적정성 진단, 3번 적합성 진단, 4번 MBTI 진단.
1: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맞아요. 헷갈려요. 근데 저도 이 검사와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투자형 진단, 적정성 진단, 적합성 진단, MBTI 진단. 왠지 제 느낌에는 어디에 투자 성향이 적합한지 적합성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3번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감이 좋아요. 감이 좋아요. 적합성 진단.
2: 맞아요.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요. 투자 기간은 뭐 얼마로 할 거야. 뭐 당신이 손실을 본다면 몇 퍼센트까지 감소할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인의 투자형 성향을 이제 결정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양수진 아나운서의 투자 성향은 고지어. 못 먹어도.
0: 초울트라 공격형.
2: 맞아요.
1: 반대로, 맞아요. 저 그렇게 나왔어요.
2: 반대로 김충남 전문가는 한 중위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중위험? 그러세요. 아닌데. 그죠? 제가 봤을 땐 김충남 팀장님도.
0: 양수진 안 와서 바로 밑에 제가 할게요.
1: 그럼 정상욱 전문가는 어떠한 투자 성향이
2: 저는
1: 나오셨나요?
2: 뭐 신급 초고위험.
1: 아, 정말요?
2: 이 나오더라고요.
1: 그러면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 투자 성향이었을까요?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주식으로 모든 걸 커버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자는 돈인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인 거고요. 보험은 내 돈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1: 그렇죠.
0: 이거 남편분이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잔고 끝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암 발병률 세계적으로 또 높다 보니까 암만큼은 이 고액의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제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는 고액의 비급여 표적 항암 또는 항암 약물, 방사선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실비만 있을 경우에는 통원으로 끝나면 하루 한도가 10에서 20만 원, 많아봤자 30만 원이기 때문에 보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고액의 비급여 항암 약물, 방사선 이런 명약항암, 표적항암 등을 치료할 경우에 매년 만기시까지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평생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5만 원이면 충분했고요.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 만 원까지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6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1: 우리 사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부자는 보험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거야 자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파도 병원비 문제없이 쓸 수 있고 노후 자금 이미 마련이 잘 돼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까지 있는 분들에야 해당하는 말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남편분처럼 투자 열심히 하셔도
2: 맞아요.
1: 이 수익률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거에 제1의 요건이 이제 보장성 보험인 거잖아요. 남편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장과 함께 운전자 보험까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위험 대비하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전에 뭐 김충남 전문가도 자산이 워낙 많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보험 별로 없더라고요.
1: 부자형이시잖아요. 부자형.
2: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내분 상담도 같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10만 원 정도를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놨는데 이 보험을 뜯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청취자님 사망 후에 이제 장례식 비용으로 500만 원 나오고 뭐 칠순 축하금으로 뭐 300만 원 나오고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낸 보험료를 칠순 때 일부 떼어주고 내가 사망한 후에 장례 비용으로 뭐 몇백만 원 주고 이런 보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청취자님이 사망 후에 나오는 사망보험 3천만 원이 추가로 있다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이 보험은 아쉽지만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0: 네. 그리고 나머지 한 15만 원짜리 갱신형 보험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쉽지만 정리 대상이었는데요. 보장 내용으로는 뭐 암 진단 및 통합 암 진단 및 뇌혈관 심혈관 수술이 넉넉히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50대 초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죠. 이거예요. 기존 종합보험도 갱신형 진단비가 문제였는데 또 갱신형으로 또 보완을 했는데 갱신기한이 10년을 짧았어요.

0: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지금 비교해봤더니 비갱 신인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만 원에 기존 보험과 거의 비슷한 보장들을 다 넣을 수 있어서 그렇게 또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사실 이 공제보험 믿고 다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직장에 가입되는 직장 실비보험 하나만 믿고 또 보험 가입 꺼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비교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꼭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청취자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머니 처방전 어떻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0: 나머지 쪽으로는 사실상 그 1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또 만기가 되는 저축보험 유지를 권해드렸고, 그렇게 보니까 8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40만 원은 실비특약으로 인해서 유지하고 만기가 끝나는 보험료가 되면 한 61만 원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향후에 실비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면 전환 실비를 하면 다시 4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요. 가족회의 끝에 남편분의 그 주식은 빠른 시일 내에
2: 아,
0: 승인한
2: 잘하셨네요.
0: 금액으로 약간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요 사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또그 따님의 전세 자금은 아내분의 노란 우산 공제에서 대출받기로 해결했습니다. 이제야 좀 가정의 평화가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 비투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벌려놓은 건 많은데 어떻게 수습하고 손 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도 그렇고요. 재무, 보험 점검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재무 설계 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로 진행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3: 돈 걱정에 잠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5: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1: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제가 직접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73번님. 68년생 남성입니다. 제가 종신보험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14만 5천 원 매달 납입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이건 반대 사연이에요. 앞에 사연이랑 달라요. 해지하고 수익률 높은 곳에 재투자하자고 하는데 진행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이번에는 남편분이 공격적인 아내분을 대신해서 여쭤보시네요. 이거 어떻게 답변해 드릴까요?
2: 사실 납입 기간이나 그 종신보험에 갖춰져 있는 그 외 특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주식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갈 것 같지만 반드시 조정이라는 것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1: 그만큼 이제 투자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거예요.
2: 맞아요.
1: 남들 다 주식해서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좀 여력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내 월급에서 빼낼 돈이 없으니까 요거 해지해서 저기 들어가 볼까? 막 이런 고민에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2: 저는 총장님 그 반대로 아내분이 이제 당신 사망 후에 사망보험금 필요 없으니 지금 이거 정리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대긴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납입 기간이나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계속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하림 훈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요즘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주식이 공격수라면 보장성 보험과 노후 대비는요, 수비수일 겁니다. 공격만 해선 내 자산을 지킬 수 없기에 공수 밸런스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혼자 가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보험 점검, 보험료 수준 체크, 보장 점검 등 다양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당일인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청명하라는 아래 서울은 1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월요일에는 서울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하던 인원 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서 숭례문 교차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숭례문 교차로 쪽을 지나면서 현재 한국은행에서 회원사거리 방향 명동역 1번 출구 쪽으로 행렬이 지나갑니다. 남대문로 쪽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시청역 3번 출구에 있었던 집회 인원들도 행진을 사랑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직로 광화문 쪽을 지나는데 광화문에서 현재 경복궁역 쪽으로 속도 내기 버겁습니다. 종로도 세운상가에서 종로 2가 그리고 종로 1가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같이 가는 율곡로도 원남동산 거리를 지나는데 정체가 심합니다. 동대문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저녁 제79회 칸 영화제가 폐막하면서 경쟁 부문 수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2: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한국 영화로 4년 만에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 칸 현지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3: 네, 프랑스 칸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프랑스는 지금 아침 시간일 텐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79회 칸 영화제 폐막식이 열리는 리미에르 대극장 앞입니다. 2시간 전보다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고요. 폐막식을 앞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막식은 조금 뒤인 현지 시각으로 저녁 시 9시 전후에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새벽 4시 전후면 어떤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각본상과 남녀 주연상, 감독상, 심사위원상, 심사위원 대상, 황금 종려상 순으로 발표합니다. 아카데미처럼 부문별 후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불리지 않은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2: 네, 역시 관심은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수상할지 여부일 텐데 수상 가능성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 네, 평론가들의 얘기는 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앞서기보다는 여러 작품이 경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들의 얘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작품을 보는 일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평단이 참여하는 스크린 데일리에서 호프는 4.0 만점에 2.8점을 받아서 최고 순위는 아니지만 꽤 상위권에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평점뿐 아니라 호프는 이번 영화제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존재감과 화제성을 보였다는 면에서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칸 수상작들은 인물의 심리와 사회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작가주의 영화들이지만 호프는 SF와 괴수, 스릴러 등을 결합한 장르 영화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영화 매체 어워즈 레이더에선 오히려 이렇게 거대하고 요란하며 끝없이 몰아치는 영화가 심사위원단의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박찬호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9명이 이 같은 장르적 실험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이번 수상 여부가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1: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도쿄 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의 최강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전반 44분 주장 김경영이 결승골을 터뜨려 도쿄 베르디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 정상에 오른 내 고향 축구단은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PGA 투어 대회가 우리 문화를 알리는 특별한 장소로 변신했습니다.
2: 선수들은 한식을 먹고 힘내고 골프 팬들은 K컬처에 흠뻑 빠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4: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CJ컵 바이런 넬슨. 클럽하우스 안에서 한국에서 온 10명의 요리사들이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나라를 대표해 대회에 나선 선수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5: 한식의 맛과 맛을
6: 세계제일제일단 요리사입니다.
5: 책임감을 느끼고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지난해 갈비를 먹고 우승했다는 세계 요리 셰플러는 이미 유명한 한식 마니아입니다.
7: 점심에 한국 음식을 먹을 생각에 기대돼요. 음식은 항상 훌륭해요. 선수 식당만 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회죠.
4: 대회 우승자가 결정되는 18번 홀, 페어웨이 옆에는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K-POP과 K-뷰티뿐 아니라 오랜 디지털 기술과 증강 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 공간을 더했습니다.
7: 한국 문화가 좋아요. 신선하고 생동감이 있어요. 음식도 좋고 문화도 좋고 뭘 하든 즐겁습니다.
8: Doesn't matter where you're at or what you're doing, like it's just a good time.
9: 그리고 K 뷰티, K 푸드, 그리고 K 엔터테인먼트,
7: CJ 디자인 전략실 수석입니다.
9: 저희 한류에 대한 부분이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4: 골프와 한류의 만남,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문화의 교류와 확산. PGA 투어로부터 올해 스폰서상을 받은 만큼 이번 대회는 새로운 골프 이벤트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매키니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1: 상위 10대 수출 대기업들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2: 특히 반도체 초호황을 앞세운 반도체 대기업들의 수출 급증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높은 메모리 가격과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785억 달러를 수출하며 139%나 급증했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수출액은 705억 달러로 1분기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상위 10대 수출 기업은 1,102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무역 집중도는 50.1%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무역 집중도는 전체 수출입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1년 만에 1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 수출액은 7.4%, 중소기업은 10.7% 증가에 그쳤습니다.
11: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기업 모두 작년 팀장입니다. 같은 분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의 수출액이 52.9%나 증가하여 1,58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10: 10대 기업의 수출 집중은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중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하며

0: 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일에서 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0% 이상 급증하며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상위 10대 대기업 수출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 충북 괴산의 특산물인 청결고추의 빨간색과 붉은 봄꽃을 주제로 한 빨간맛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2: 축제장 곳곳이 붉은 빛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빨간 물감을 풀어놓은 듯 양귀비꽃이 바람을 따라 일렁입니다. 붉게 만개한 꽃들 사이에서 사진을 남기고 천변을 따라 걸으며 봄 정취를 만끽합니다. 충북 괴산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의 빨간색과 붉은 봄꽃을 주제로 한 빨간맛 페스티벌 축제 현장입니다.
4: 아, 네, 양귀꽃이 되게 빨갛게 엄청 많은데 여기 이 꽃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넓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왔는데 되게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3: 축제장 한쪽에는 괴산고추를 활용한 먹거리 장터도 마련됐습니다. 빨갛게 버무려진 떡볶이와 어묵, 김치 등이 관람객들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화려한 꽃밭을 둘러본 뒤 차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관람객들은 붉은빛 차를 마시며 괴산의 자연과 봄 축제 분위기에 빠져봅니다.
5: 청정 괴산으로서 이제 공간과 시간이 굉장히 자연과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6: 이수현 충북 괴산군 부군수입니다.
5: 심었고 다양한 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3: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컬러 마케팅이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7: 네, 평소였다면 지방 방향의 정체는 풀리고 서울 방향의 정체가 길어져 있어야 할 텐데요. 월요일까지 휴일이 이어져선지 토요일인 오늘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의 흐름이 좀처럼 여유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가 생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지방 쪽으로 교통량이 더 많아서 15번 노선과 45번 노선은 수도권 빠져나갈 때 그리고 1번 노선의 경우 충청권 지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세 정체 구간 살펴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과 청주 지역에 40여 킬로미터 구간의 정체가 몰려 있습니다. 입장에서 천안 지나 천안 호도 휴게소 부근까지 40분 가까이 필요하겠고요. 다시 한번 옥산 휴게소 부근부터 주감 휴게소 부근까지 가장 긴 정체가 이어지는데 이 구간은 이제 서울 쪽으로도 차츰 차간격을 좁힙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목포방향 아직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흐름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으로도 여주부터 감곡 사이로는 차간격을 바짝 좁히고요. 여주 일대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차들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주요 노선 중 50번 노선의 강릉방향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곤 있습니다. 반면에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아직 나들이 차량들 많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일대에서 10여 킬로미터 구간, 다시 한번 내촌 터널부터 서석 터널까지 7km 구간 힘겹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 방송 유가연이었습니다.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 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호기 운동

0: 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9: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역 광장과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집회하던 인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부터 송현공원에서 집회하던 인원들도 막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인원들은 한국은행을 지나 회원사거리 쪽으로 가고 있고요. 명동역 1번 출구에서 지금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청역 3번 출구 쪽에서 행진하던 인원들은 현재 광화문 쪽 가이 다 와서 사랑채 동편 근처에 가 있고요. 다시 왕복을 해서 시청역 3번 출구로 돌아갑니다. 또 오후 4시부터 송현공원 앞에서 출발한 인원들 광화문 교차로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종각역을 지나 다시 송현공원 쪽으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율곡로가 많이 밀려서요. 창덕궁 지나는데 안국역 방향으로 막히고 있고요. 퇴계로도 명동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밀립니다. 을지로는 3가에서 1가 쪽으로, 종로도 3가에서 1가 쪽으로 더디게 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주변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탄천 1교와 수서 사이 3차로에 고장차 한 대 서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 사이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간에 찾아온 연휴, 비 오는 것보단 화창한 게 더 낫겠죠. 내일과 모레는 더 뜨거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연휴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로운 쉼으로 일상의 피로를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록시 뮤직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More than this.

0: Don't worry. Drink Happies.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원 에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열혈 강호 온라인.
12: 카멜라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More Than This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록시 뮤직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팝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1927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함께해 주신 새싹 청취자분이십니다. 그동안 라디오 주파수가 YTN 라디오만 잡음이 심했었는데요. 드디어 새로 산 라디오 완전 깨끗하게 나오네요. 앞으로 열혈 청취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동안 듣기가 좀 불편하셨겠어요. 왜 하필이면 하필이면 94.5MHz가 잘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새로 구입하신 라디오 덕분에 깨끗하게 잘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좋은 노래 그리고 실시간 뉴스로 함께 할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언제나 깨끗한 소리로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도 쭉 공휴일 편성으로 이어집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 연휴 사흘 동안 휴일 편성으로 이어지니까요. 매시 20분마다 함께하는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과 뉴스 앤 뮤직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채우는 시간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자넷 잭슨의 That's the way love goes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Bewitched가 부릅니다. 미키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후 5시 뉴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을 명시한 14 남북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대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안전을 등한시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도봉산 유세 현장에서 당장 부실 시공 현장에 가서 살펴보는 게 현직 시장의 책임인데도 토론하자고만 한다며 오 후보는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기부 체납 의혹을 겨냥해 정 후보는 재개발의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서울 양천구 유세에서 행당 7구역 재개발 당시 성동구청이 기부 체납에 합의해 돈을 받아놓고 말을 바꿨다며 이로 인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천가구가 부동산 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드바지의 Rhythm of the Night 먼저 듣고요. 이어서 Together의 Happy Girl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DeBarge의 Rhythm of the Night, 이어서 Together, Happy Girl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4분에서 45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임야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관과 학생 등 20대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관은 이송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비행기는 무안지역 대학교 소속으로 추락 30분 전에 무안공항에서 이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만에 소폭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4원 내린 2011.3원이었습니다. 서울은 전주보다 0.4원 하락한 2051.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내린 1994.4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5.9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미국 CIA의 계엄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어제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이 CIA 한국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고종선임의 신청곡 디온 워윅의 I Say a Little Prayer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자 미넬리의 블루문까지 함께 듣고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2: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3: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2: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훈련해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5: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의 시작을 환영하듯 맑고 쾌청한 날씨입니다. 낮 기온도 적당

에서 야외 활동 즐기기도 좋은데요. 다만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서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4.3도, 대구 19.8도, 전주 24.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나들이 가신 분들 많으시죠? 고속도로 위 하행선에서 정체 보이는데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5분 전에 난 거라서 처리 시간 더 필요하겠습니다. 충청권에서 양방향 정체고요.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이후 옥산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까지 총 30km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군포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6.3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서울시장 후보들은 동서남북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3: 정원우 후보는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대권 생각뿐이냐고 공세를 퍼부었고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을 내세우며 기초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상대를 평가절하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연휴 첫날 도봉산을 시작으로 서부권을 훑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전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도 철근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며 지난 5년 서울시장이 누구였느냐, GTX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5: 안전불감증 시장, 계속 안전사고가
6: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5: 터진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4: 양자토론 피한다는 오 후보 단골 공세는 철근 누락 현장부터 다녀오고 얘기하자 받아쳤습니다. 공세 중간중간엔 착착개발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본인 공약을 내세우며 성수동 신화를 또 쓰겠다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5: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또다시 약속하는 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몰린 서울 서남권 유세로 응수했습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의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이자 구청장 재임 시절 기부 체납 관련 말바꾸기로 재개발을 지연시킨 인물이라며 부동산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7: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4: 서울마저 빼앗기면 이재명 정부 오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거라며 정권 견제론도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 집중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조사까지 지시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선 관권선거냐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7: 본인 능력이 아니라
6: 오세훈 후보입니다.
7: 픽에 의해서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관권선거 해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3: 초접전부터 오차 법이 막 격차까지 도통 종잡기 어렵게 널뛰는 판세에 여야 후보들은 첫 주말 유세부터 안전과 부동산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내세우며 이슈몰이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추경호 후보와 함께 대구 칠성시장을 30분 정도 돌면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레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연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한 후보가 대통령의 불법 개엄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라며 나라도 살리고 보수도 살리는 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지지 선언에 대해 한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은 YS 정신으로 부산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대한민국을 바꾸셨다며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색선거전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 영화 속 히어로 아이언맨부터 직접 경운기를 몰고 나선 후보까지 톡톡 튀는 유세 풍경 부장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8: 투표 대상만 7명이 달하는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기 위한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제2조건은 튀어야 산다. 후보 이름을 딴 유세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충남 공주시의원 권경훈 후보는 직접 경운기를 몰고 나섰고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는 철모를 쓰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9: 내 이름이
6: 서철모 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 후보입니다.
9: 나온 서철모입니다.
8: 강원도 의원 이무철 후보 유세장엔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고 옥천군 의원 안효희 후보는 국민의힘을 함께 지겠다며 머슴 차림에 지게를 메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뉴스를 멀리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짧은 영상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승부를 거는 후보들도 늘고 있습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후보는 소중한 한 표를 달라며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영준 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는 온라인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 공개하는 실시간 오영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한 스타 마케팅도 단골 전략.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는 배우 전원주 씨가 깜짝 등장했는데
9: 대표님, 전원주 선생님, 대표님 저 오셨는데
10: 여기요?
9: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전원주 선생님 인사해 드릴게요.
10: 잠시만요.
11: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정청래 대표입니다.
8: 특유의 엄근진 표정과 함께 엄지척 포즈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홍보전이 더해지면서 선거 풍경이 한층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를 맞아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2: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올해 추도식에선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자신 역시 다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3: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12: 특히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우 전 대통령이 맺은 14 남북 공동 선언의 정신 역시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12: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이재명 정부에서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늘 지켜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3: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대통령은 이어 김혜경 여사, 문 전 대통령 내외 권양숙 여사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도식 전 이 대통령과 한담에서 최근 주가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고 권양숙 여사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정신이 우리 곁에 항상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전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이 꿈꾸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2: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구속하며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3: 수사에 탄력에 붙을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씨 소환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4: 출범 석 달 만에 종합특검이 처음으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고위급들이 구속되면서 해당 의혹 수사에 일단 탄력이 붙었습니다. 특검이 가장 먼저 하려는 일은 구속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소환조사입니다. 김 전 실장과 비서관들은 서로에게 예산 불법 전용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연휴 안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 전용의 피해자격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조사를 마친 만큼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저공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이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으로 겨누고 있는 건 김건희 씨입니다. 행안부 예비비 28억 원이 관저공사비로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검이 최근 확인한 김 씨의 한남동 공관촌 답사 정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관저 부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김 씨의 답사 이후 부지가 바뀌었고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행안부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겁니다. 한정된 구속기간 안에 특검의 수사망이 의혹의 정점 김 씨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정작 카드 도입 초기에는 약관에 잔액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0: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붙여둔 2차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비난을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사고는 지원센터에서 쳐놓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사상검증당하고 폭언을 듣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1: 소비자들이 충전 잔액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6: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11: 그런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모여서 공동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스타벅스는 공정위 약관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2012년 7월 최초로 선불형 충전카드를 도입했을 땐 잔액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 전인 2014년 5월까지 유지됐던 자체 약관에는 환불 접수를 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2주 이내에 환급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당시에도 카드 뒷면에 60% 기준을 명시해 운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약관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환불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넣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5: 엄마.
6: 민준아! 유정아!
7: 필요할 때 확장 돌봄.
8: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6: 아빠, 늦게 와도 돼.
7: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6: 나도 바쁘니까 끊어.
7: 주말에도 긴급 돌봄.
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2: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3: 교통안전 1분 터.
14: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무사고.
16: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1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강남에서 정체 중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공항 방향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수서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16년 5월 23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에서 아침 기분, 손여름과 문제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06년 5월 23일 오늘은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입센은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는 페르귄트라는 희곡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곡가 그리그가 페르귄트 연극을 위한 음악을 남겼기 때문이죠. 예전에 극 부수 음악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극이 공연될 때 사용되는 음악이 바로 극 부수 음악이죠. 지금으로 치면 영화음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그의 극 부수 음악 페르귄트 들어보겠습니다. 산왕의 궁전에서 막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긴트 중에서 산왕의 궁전에서 막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 슬기님. 장미꽃이 피는 5월에 9년 전부터 기념일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참 좋은 계절에 태어난 듀에토 축하해요. 그리고 늘 함께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듀에토가 데뷔 9주년.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사연으로 축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0120님, 슬디님 9주년 축하 축하합니다. 저는요, 마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마트라고 하니까 인텐 씨가 생각나네요. 어디 마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네요. 마트에서 근무하신 지 10년. 사실 뭐 저희도 유슬기 백인태로 데뷔한 건 저희도 10년인데 이제 듀엣으로 데뷔한 거는 방송이 끝난 이후다 보니까 9년이 됐네요. 네, 아 10년 참 대단하십니다. 이 10년이라는 게 뭐 말이 10년 유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롱이님, 듀엣 10년이 머지않았네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뭔가 10년에는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10년, 20년, 30년 할 거면 매해가 중요한 거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8005님, 참 슬디, 일본 후쿠오카 다녀왔잖아요. 슬디의 후쿠오카 여행 후기를 듣고 싶어요. 저도 가족과 함께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디저트도 많이 먹고 왔거든요. 저는 일본을 몇번안 갔는데 좀 음식도 그렇고 도시의 스타일도 그렇고 좀잘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가족들과 약간 일본식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호텔 말고 그런 데서 보냈는데 좀 독특하고 그 나라의 뭐그 문화를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가족이랑 가니까 또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2호 이사님입니다. 2박 3일 혼자 여행을 다녀와서 혼여행이라고 쓰셨네요. 혼자 여행, 혼여행. 빨랫감이 잔뜩 쌓여있던 월요일에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한나절 알아보고 주문하니 수요일 12시 도착 설치까지 완료되었네요. 세탁기를 돌리며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고 작은 행복감마저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탁기는 언제든 돌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시원함과 행복감이라니. 결국 작은 일에도 또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제 삶에 큰 기쁨이 있네요. 갑자기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듀더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듀더클에 감사하다고 하셨으니까 큰 기쁨이 듀더클이신가 봅니다. 매주 매일 듀더클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기쁘다고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근데 이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도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이구나 싶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많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우고 느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런 부분은 너무 잘 되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만 살다가 한순간 무너졌을 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는 모든 걸다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 나는 다 이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1355님, 질문 있어요.

빌리 노래 중 9월의 바람 창법과 발성이 저의 최애 취향이라 무한 반복해서 자주 듣는데요. 예전에 노래 녹음할 때 에피소드도 들었지만 성악 전공자가 어떻게 이렇게 불렀을까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은 그런 호흡의 노래와 테너의 정통 성악곡, 크로스오버 같은 곡 중에 어떤 분야의 곡이 난도가 제일 높은가요? 더우니까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테너의 정통 성악곡과 크로스오버 같은 곡 중에 어떤 분야의 곡이 난도가 제일 높냐? 정확히 정할 수 없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크로스오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성악은 오래되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정답 같은 어떤 정통적인 방법이랄까요? 저렇게 하면 잘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물론 가수마다 성악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된다 정해져 있죠. 근데 크로스오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수마다 다 달라요. 완전 성악을 사용해서 부르는 분이 계시고 완전 가요처럼 부르는 분이 계시고 저처럼 성악과 가요를 섞어서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연장에서 크로스오버 전용 곡을 부르고 가요를 부른다 했을 때 이거를 완전 차이를 줄 것이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것이냐 9월의 바람 같은 경우는 진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겠다고 부른 곡이에요. 완전 이거는 가요 듣는 사람은 절대 가요가 아니고 성악가가 봤을 때도 전혀 성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 신낱 같은 선을 유지해가면서 부른 거거든요. 사실 9월의 바람은 제가 봤을 때도 독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독특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른 노래가 없을 겁니다. 어떤 크로스오버 가수도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제가 그때 이제 프로듀서랑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불러보던 거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좋냐 나쁘냐에 대한 느낌보단 일반적인 크로스오버 곡을 부를 때의 느낌은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다면 이런 9월의 바람 같은 곡을 부를 때 오는 느낌은 너무나 섬세해야 되니까 너무나 예민해야 되니까 오는 그런 어떤 완벽하게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성취감이랄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음악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섬세함이랄까? 마치 쌀 알에다가 예술을 조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 이게 라이브 진짜 힘들어요. 이 9월의 바람은 음향이 안 좋으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잘안 부르게 되고 라이브로 부르면 음반과 많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왜냐면 그 섬세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벌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벌써를 마이크로 부르면 안 들리거든요. 이거를 가요로 부르면 벌써 그냥 이렇게 벌써 날아가는 거고 벌써 이게 크로스오버 창법이라면 벌써 이게 안 돼, 안 돼. 1355님 덕분에 아주 음악적인 얘기를 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2055님입니다. 슬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고생 중입니다. 이제 여름이 온 게 맞겠지요. 힘들었던 올봄을 거치면서 깨달은 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게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변화의 여름, 듀엣토도 슬디도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변화와 기적이 함께하길 바라며 듀엣토 미라클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거의 기도문처럼 이렇게 사연을 보여주셨네요. 기적이 함께하길. 근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이나 어린 친구들과 대해보면 하고 싶은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엄두도 안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한 친구들을 너무 쉽게 접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꿈을 못 꾸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하다가 말더라도 그게 너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배워봐라.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배워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배워보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가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하고 싶은 게 달라지고 바뀔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해보는 게 정작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다라는 스스로의 마음이 들어야지 뭔가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하면 그것도 좀 억지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정답이 없어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바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205님의 사연에 공감합니다. 퓨어보이스님, 슬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잘안 보는데요. 누가 이유를 물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구가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편 표정이 묘하게 애매하게 바뀌는 게 무척 재밌어요. 야구 보면서는 감동받아서 잘 우는데 어제도 중계 보다가 울었네요. 데뷔 2년 차, 작년에는 홈런 한 개도 없던 19살 루키가 8회 말에서 수비 실수로 역전 허용하고 9회에 본인이 역전 홈런을 때려서 이겼다고 하면 드라마에선 설정 과다로 욕먹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야구니까요. 가끔 이런 경기 보면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고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게 재밌답니다. 우리 슬기의 도파민 터지는 취미는 뭘까? 궁금해집니다 하셨네요. 확실히 야구가 스포츠가 참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는 얘기가 진짜 역전승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할 때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뭐 2002년도 때뭐 이겨나간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고 2002년뿐만 아니라 역전하는 거 보면 또 역전 당할 때도 있지만 저의 도파민 터지는 취미는 요즘은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삶이 다 담겨 있고 인생이 담겨 있다 보니까 뭐 룬님 전 등산은 별로인데 걷는 걸 좋아해서 걷다 보면 산 꼭대기일 때가 친구 결혼식 때 송도 가봤는데 꽃단장하고 갔다가 죄다 바람에 날려서 산발이 되어버렸던 그땐 허벌판이었어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리허설룸의 존재를 처음 알았네요 하시면서 이게 저희가 매주 토요 매거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오시는 우리 센터의 분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또 송도가 허벌판일 때 가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공연장의 옛날 이야기나 옛날 상황, 없었던 것의 생김 이런 이야기 듣는 건좀 재밌지 않나 싶어요. KSY님, 영화 마이클을 보고 저녁으로 냉면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영화가 느닷없이 끝나서 속편이 나와야겠네요. 서초동 예당은 여러분 예당 아닙니다. 전당입니다. 서초동 예당은 정말 좋은 문화 공간이지요. 저는 전당보다는 예당이 더 좋은데요. 예전당. 예. 투란도트는 이미 예매했어요. 역시 백석종님 공연으로 오페라 하우스 샌드위치가 맛있다고요? 도전해 볼게요 하셨네요. 역시 저희가 예술의 전당 공연을 말씀드렸지만 역시 듀더크를 들으시는 우리 듀더지 분들은 이미 공연을 예매하셨군요. 투란도트. 저도 이제 백석종님 공연으로 보러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니까 동갑내기 친구더라고요. 네. 아무튼 응원합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유슬기의 9월의 바람 듀엣의 미라클 전해드립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6: 5월 23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오는 28일과 29일 롯데 콘서트홀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이 협연하는 서울시장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바딤 글루즈만은 최근 세계 무대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연주자들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죠. 이번 공연에서 연주할 작품인데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중에서 3악장, 바딤 글루즈만의 바이올린, 제임스 가피건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호남 지역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산지도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안개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5분 전에 발생했고 금천까지 혼잡합니다. 광화문에서는 30분 전 집회가 끝났고 이제 행진 중입니다. 8시까지 이동하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개풍교차로를 거쳐서 광화문 교차로까지 두 개 차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촌역에서 먹자골목을 지나서 창천문화공원까지도 행진 중입니다. 8시까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정체고 성산대교 위로 강북 방향 1차로에

0: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이 꿈꾸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서 이제는 고인이 남긴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방식을 보면 계승이 아닌 이용하겠다는 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공소 취소 움직임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노 전 대통령 소신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위선에 분노한다며 더는 고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수민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생전엔 온갖 모욕으로 고인을 비극적 결말에 몰아넣었다며 지금의 칭송은 존경과 그리움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며 지난 2024년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짓밟았던 내란 세력의 수호자가 누구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2: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영령과 유족을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장 내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 회장 등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 등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사전에 알았는지 5.18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오늘 오후 5시 13분 기준 8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어제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으며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입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연휴 첫날 비행 훈련을 하던 대학교 소속 경비행기가 전남 해남 지역에서 추락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라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3: 날개가 부서진 경비행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말 오후 3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임야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무안지역 대학교 소속 경비행기로 비행 중이던 20대 남성 교관과 학생이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이송 때까지 교관은 의식을 찾지 못했고 학생 역시 의식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무안공항에서 해남까지 비행훈련을 하던 중 이륙 30분 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체 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0대 여성도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낮 갑작스레 건물에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 9명도 긴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영암군 3호읍 철근 제조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던 때라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2: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사법부 판단을 받으면서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가운데 남은 재판과 종합특검 수사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모두 세 차례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전개가 빠른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 사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가중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대가성 없는 단순 선물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특히 김 전 검사에게서는 그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그림 청탁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김 씨 재판에도 영향이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비교적 속도가 더딘 통일교회 집단 정당 가입 의혹 사건은 오는 8월 첫 공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개로 2차 종합특검이 들여다보는 자녀 사건들도 있습니다. 무면허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대표적인데 종합특검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탄력을 얻었습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대법원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으로 아직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재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의 인선이 시작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4: 현재 대법관의 정원은 14명. 하지만 최근 두 달 넘게 한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재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6: 김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입니다.
4: 청와대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대법원은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부터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재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청건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데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차 추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 추천위 구성부터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 대법원이 추후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서 두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임명 재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정부가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르면 내년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과 견해차가 있지만 결국 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8: 한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할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3단계 능력평가 가운데 2단계 검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단계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정성평가 중심인 마지막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은 평가부터 검증까지 1년 정도면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9: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6: 위성당 국가안보실장입니다.
9: 완전 운영 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정부는 군사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최종 전환 시기는 한미 양국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만큼 20년간 해묵은 자주국방 과제를 풀 적기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주한미군에선 정치적 편의를 앞세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군사적인 관점 차이도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10: 전작권 전환과 핵 추진
6: 장교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10: 깊은 인식의 인식을 같이 했고 공감을 같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8: 국방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방위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진전이 없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국가 차원의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입니다.
1: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 개선을 남북 국경으로 지칭하면서 최전방 부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지금도 북한의 전력의 약 3분의 2가량이 전방에 집중 배치돼 있는데 어떻게 더 강화가 될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서쪽으로는 평양, 동쪽으로는 원산 아래 남쪽에 군 전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육군 전력의 70%와 해군 전력의 60%, 공군 전투기의 40%에 이릅니다.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군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북 국경, 즉 북측 휴전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도 예고했습니다.
12: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1: 기존 전력에 더해 휴전선 부근을 더 강화한다는 건 현재 개발 중인 무기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두에 최대 수백 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무차별 살상이 가능해 이른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도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개편되는 군사조직은 결국 전방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운용부대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3: 북한의 신형 자주포와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6: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입니다.
13: 북한군에 뒤처진 재래식 전력을 4개 전용 군단에 우선적으로 현대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무력으로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11: 9차 당대회에서 제도화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핵 재래식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의 이 같은 최전방 전력 강화는 다음 당대회가 열리는 5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상위 10대 수출 대기업들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을 앞세운 반도체 대기업들의 수출 급증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4: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0: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높은 메모리 가격과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785억 달러를 수출하며 139%나 급증했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수출액은 705억 달러로 1분기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상위 10대 수출 기업은 1,102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무역 집중도는 50.1%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무역 집중도는 전체 수출입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1년 만에 1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 수출액은 7.4%, 중소기업은 10.7% 증가에 그쳤습니다.
1: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2: 정 교수 국가데이터처 기업 통계팀장입니다.
1: 대기업의 수출액이 52.9%나 증가하여 1,58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0: 10대 기업의 수출 집중은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중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하며 5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일에서 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0% 이상 급증하며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상위 10대 대기업 수출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길어져서 지금 나오셔도 늦은 낮 시간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신 해가 기울고 있어서 겉옷은 꼭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서울 22.3도, 대구 18도, 광주 2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도 이제 거의 풀리면서 많이 밀리는 곳도 5km 내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입니다.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3차로입니다. 현재 사고 처리 중이고 성수대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도 서행 중입니다. 성산대교의 강북 방향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8.5km 지점에서 금천나들목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 출구까지 정체라서 주의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슬기드의 2부 첫 곡은 칼 오르프가 작곡한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첫 번째 곡 운명의 여신이여 오 포르투나.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과 아르돌트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아, 이 까르미나 브라나 얘기 드릴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듀에토의 대학 첫 합창곡이어서 잊을 수가 없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아, 정말 어렵고요. 1학년 때 얼마나 그 어렵겠습니까? 까르미나 브라나는 독일의 작곡가 카를 오르프가 중세의 시가집인 까르미나 브라나를 바탕으로 작곡한 세속 칸타타입니다. 1937년에 초연된 곡인데 이후 여러 영화에 나오면서 익숙해진 작품이죠. 두 번째 곡 운명의 상처의 탄식하노라.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과 아르놀트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의 꿀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 기관을 매주 돌아가며 월간으로 만나고 있죠. 지난주까지 기관마다 첫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만남을 시작합니다.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공연기획팀 박지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건데 뭐 잘 지내셨나요?
1: 네. 뒤더클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아트센터 인천 공연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네네. 굉장히 바쁘지만 행복한 네. 한 달을 보냈습니다.
0: 아, 또 PD님께서 우리 아트센터 인천은 아센인이다 하면서 우리 팀장님을 오드리 또뚜라고 여러분들께 또. 약간 별명을 지어주시는 거 재밌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이 나왔지만 여배우의 별명을 가지신 분은 우리 박지현 팀장 한 분입니다.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렇죠. 여러분, 아센인에 가서 공연을 보시다가 오드리 토트를 만나면 박지현 팀장님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난번에 저희 소개해 주신 공연은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1: 네, 특히 5월에는 정말 굵직한 공연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5월 8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협연했던 라브샤니 지휘의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5월 13일에는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한 주 간격으로 정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연속해서 이루어져서 정말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0: 이야, 보신 분들 대단했겠네요. 난리 났죠?
1: 네, 정말 그렇게 많은 객석을 채운 공연은 저희가 또 근래 보기 드문 그런 경우여서 모두가 바빴습니다.
0: 야, 네. 환호와 또 관객들의 그 반응이 좀 뜨거웠을 것 같아요.
1: 네. 몰입도도 상당해서 네. 정말 열기를,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새 그 보고 있는데 조성진 씨랑 임윤찬 씨 공연에 가잖아요. 숨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1: 맞아요.
0: 엄청나게 눈치를 줘요.
1: 네. 기침소리.
0: 감히 연주하는데 이러면서.
1: 맞습니다.
0: 그리고 네. 끝나고 엄청난 박수를 그냥 보내시고, 저도 클래식 공연을 많이 하지만 그 정도의 관심과, 왜냐하면 이게 클래식 공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초대권으로 오거나 뭐 지인의 공연이거나 뭐 그냥 이렇게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연은 올 본인의 티켓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남다르죠.
1: 네, 맞아요. 집중도가 확실히 남다르죠. 다르더라고요. 네.
0: 자, 게다가 네. 그 5월 9일에 M&M 네. 공연하셨잖아요.
1: 맞아요. 저희 뒤더클 청취자분들을 저희가 초대했었는데요. 네. 네, 마스터스 앤 메이커스 그 첫 번째 공연, 프로코피에프와 최송아 공연 역시도 뜻깊게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만큼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유일하게 저희에게 프로모션을 주신 아센인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 그 티켓 선물 받아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이 사연을 너무 좋았다고 보내주셨어요. 거기다가 그 가장 핫한 게 그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전국에서 화장실 뷰가 제일 좋다 하면서 일몰 사진을 보셨습니까?
1: 네. 저도 사연들 좀 꼼꼼하게 챙겨봤는데요. 네, 그 화장실에서 찍은 일몰 사진이 정말 장관이었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저도 2층 객석 화장실을 한 번 더 이렇게 찾아와서 봤던.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곳 또한 아름답구나. 저희 공연장 다른 곳들도 아름답지만 화장실 뷰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었습니다.
0: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공연장에 계신 분들이 일몰 시간에 2층 여자 화장실을 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직원 화장실은 따로 있지. 공연장에서 보는 화장실, 또 객석 화장실 안 가죠. 2층? 1층이면 되는 건데 안 가죠.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관객 여러분만, 우리 또 듀더지 분들만 또 보신 이런 특별한 사진인 것 같아요. 아, 게다가 공연이 너무 좋았다고. 자리도 너무 좋았다고.
1: 네. 저희가 또 특별히 좋은 좌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안내를 해드려서.
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아세님이 티켓을 그냥 뭐 뿌리는 게 아니고요. 뒤더클에 특별하게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거의 로또 당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어떤 공연 있습니까?
1: 네.

0: 공연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아트센터 인천과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공동 기획하고 주최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리즈 조조 클래식 두 번째 공연이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타이틀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네. 조조 클래식.
1: 조조 클래식.
0: 네, 아침 일찍 보는 영화를 조조 영화라고
1: 맞죠, 조조
0: 하잖아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천 시립교향악단 최수열 예술 감독이 직접 작명을 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 공연은 최수열 지휘자님이 직접 진행을 맡고 또 인천시형 부지휘자인 정한결 지휘자가 지휘를 맡는데요. 그래서 한 분이 해설을 하고 한 분이 지휘를 하는 두 분의 지휘자를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시리즈입니다.
1: 오.
0: 그래서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이미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더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공연 지휘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
0: 그 상임 지휘자이신 최수열 지휘자는 해설만
1: 하시고요.
0: 부지휘자인 정한결 지휘자가 지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지휘자가 무대에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1: 부지휘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옆에서 우리 상임 지휘자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0: 아, 네. 근데 굉장히 두 분의
1: 친하시고?
0: 호흡이 예, 친하시고 또 호흡도 좋으셔서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매 회차별로 또 다른 협연자분들이 또 무대에 서거든요.
1: 어떤 협연자가 있습니까?
0: 네, 이번 공연 협연자는 국내를 대표하는 트럼펫터 중 한 분이신데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도 재직 중이신 성재창 트럼펫터가 출연을 하셔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 후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수열 감독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1: 네.
0: 수트가 심하게 잘 어울리는 남자가 심지어 트럼펫도 기가 막히게 연주한다라고 지휘자의 글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것이
1: 네네.
0: 이 성재창 협연자분의 정말 그 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협연자시고
1: 네.
0: 네, 무대 위의 매너도 또 굉장히 좋으셔서 이분의 뛰어난 연주와 무대 매력까지 같이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기대되네요.
0: 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돈 후안은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색채감과 에너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야, 돈 후앙. 그러니까 돈 후앙이 소설인 건데 이걸로 음악 만든 우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곡입니다. 사실 제가 군악대를 나와서 관악기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트럼펫이에요.
0: 네.
1: 트럼펫은 진짜 정말 어렵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악기 하는 친구들도 잘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예민하고 왜냐하면 이 관악기는 비전공자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관악기 정도는 뭐 불어서 소리가 나지만 금관악기는 이게 비전공자가 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일단 소리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트럼펫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음정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트럼펫은 감각으로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음정을 감각으로 내야 되는 거라 피아노처럼 땅 치면 나는 게 아니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자, 마티네 콘서트 시리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있죠, 사람들이 오셔서?
0: 네,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특히 편안하게 쉽게 클래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관람하시고는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해설자가, 그러니까 최수열 지휘자님이 협연자와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누는 그런 또 스몰 토크가 있어서 연주자분들의 또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또 요소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수 콘서트들은 노래하고 가끔 본인이 멘트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 곡 설명도 하고 여러분의 반응도 막 서로 맞추는데 클래식 공연은 보통 나와서 연주만 하고 박수 받고 들어가고 이러면 공감하거나 이렇게 느끼고 싶은 부분들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또 이렇게 마티네는 특별하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사실 이러면 관객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이 조조 클래식 기획하신 분이 우리 팀장님인가요?
0: 저희하고 아트센터 인천하고 이제 인천 시립교향악단이 공동으로 기획을 했어요.
1: 네.
0: 특별히 최수열 지휘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제안 주셨고
1: 네.
0: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최수열 지휘자께서 좀 프로그래밍을 해주셨고 저희는 홍보 쪽에 좀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제가 이제 홍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진심이어서
1: 네네.
0: 인쇄물을 만드는데 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지휘자분을
1: 네.
0: 포스터 이미지로 저희가
1: 아 멋있게
0: 네 멋있게 이렇게 사진을 또
1: 두 남자의 느낌으로
0: 네네 사진을 또 촬영을 했어요.
1: 누아르 느낌 나겠네.
0: 네 그래서 약간 공연보다는 영화 포스터 이미지를 내려고
1: 네
0: 많은 컷들을 좀 촬영을 했고 그 중에서 두 분이 좋아하시는 컷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그래서 이 공연의 시작부터 저희가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좀 공을 들였던 그런 시리즈입니다.
1: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제작하신 분이 마음에 드는 사진하고 연주자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0: 달라요.
1: 다르죠.
0: 다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컷은 조금 더 영화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근데 두 분의 지휘자분들은 또 본인들의
1: 편안하게
0: 예, 본인들의 또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기 네네네네네. 때문에 약간의 의견이 좀 갈렸지만 예, 결국 합의를 보고
1: 분들의.
0: 아, 뭐 저희도 또 좋아하는 컷이기도 하고 네네네. 지휘자 두 분도 좋아하시는 컷이라서 그런 사진들을 좀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1: 이게 재밌거든요. 이게 제작진이 준비하는 사진하고 이 아티스트가 좋아하는 게 달라요, 항상.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가자. 왜냐하면 나는 나를 바라보는 거지만 만든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보고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의 느낌을 믿습니다, 보통.
0: 아, 네. 이게 또 사진 작가의 느낌과 저희 공연장이 원하는 바와 또 두 분 그러니까 지휘자분들의 의견들이 각각 조금씩 다를 때가 있는데 합의점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재밌네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공연인 거 보니까 첫 번째 공연이 반응이 좋아서 두 번째 하는 거고
0: 아, 저희가 첫 번째 해서 두 번째를 만들고 이러기보단 연간으로
1: 이미
0: 예, 초반에 다 4회차를 다 만들어 놓은 기획해놓은
1: 상태고요. 1년에 4번.
0: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공연은 3월 12일에
1: 1분기에?
0: 저희가 예, 김상진 비올리스트 연주자의 협연으로 첫 번째 공연은
1: 했었고요.
0: 마쳤고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그다음에 앞으로 또 두 회차가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네. 뭐 미리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리즈가 있는지.
0: 아, 네. 세 번째는 이제 8월 20일 3회차 공연에서는 더블 베이시스트 임채문 씨가 협연자로 나서고요. 그리고 11월 12일 4회차 공연이 이제 올해 그 조조 클래식의 마지막 공연에서는 바순니스트 유성권과 함께하는 무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아, 진짜 좋은 분들 독특한 공연들이 많네요. 바순 공연을 사람들이 잘 보기 어려운데.
0: 맞아요. 국내 공연장에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악기들 그리고 협연자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좀 흔히 접하기 어려운 레퍼토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1: 그렇죠. 더블 베이스나 이게 바순을 솔로로 듣는 건 사실 잘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되게 생소하면서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아세니 소개에는 또 두 번째 공연입니다.
0: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6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5시에 진행되는 다니엘 로자코비치 엘렌 메르시의 듀오 리사이틀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특유의 우아한 색채감과 러시아 음악의 깊은 향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는 최근 발매한 앨범 Lost to the World를 통해서 더욱 깊어진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자코비치는 작년 11월 롯데 콘서트홀에서도 클라우스 맥켈레와 로열 콘서트 헤바우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는데요. 이번 연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음반 작업을 함께한 피아니스트 엘렌 메르시에와 함께 듀오 리사이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아, 그러니까 피아노와 바이올리니스트의 듀오 리사이틀.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이 피아니스트의 솔로 곡도 있나요?
0: 듀오가 대부분이고요.
1: 아, 같이 하는 게?
0: 네네. 그리고 이번 저희 연주에서는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솔로, 바이올린 솔로 무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엘렌 메르시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0: 아, 예. 참고로 엘렌 메르시에는 프랑스 정부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바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1: 네?
0: LVMH 그룹 아르노 회장의 아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0: 네. 그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 두 분이 이제 듀오 음반을 냈기 때문에 그 네네. 음반에 있는 소품들과 그리고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그다음에 말러의 또 다른 곡도 이렇게 소개할 예정인데요.
1: 네네.
0: 특히 말러의 리케르트 시에 붙인 5개의 가곡 중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는 로자코비치가 직접 편곡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발매한 앨범의 어떤 핵심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 더 깊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말러 곡은 사실 처음 클래식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공연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한번 듣고 가서 보시면 훨씬 더 감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엘렌 메르시에가 이제 회장님의 아내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분과 함께하면은 뭐 다니엘 로자코비치가 막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후원도 이 그룹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대가 되는데 이거 많은 관심 받고 있나요?

0: 네, 로자 코비치가 그 스웨덴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바쁜
1: 네네네.
0: 예,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또한 사람으로서 기라성 같은 대가의 온기를 지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LVMH 그룹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1: 아하.
0: 있고요. 그 재단으로부터 대여받은 명기로 연주
1: 네네.
0: 무대에 또 서고 있더라고요. 네.
1: 야, 로자 코비치의 인천 공연은 6월 14일. 그런데 그보다 먼저 6월 4일, 12일까지 예술전당과 로스텍 콘서트에서 열리는 클래시컬 브릿지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세닌에서 이 세계적인 바쁜 바이올리니스트들 또 어떻게 데리고 오셨는지.
0: 네, 서울에서 열리는 그 페스티벌은 에이전시에서 별도로 또
1: 네네네.
0: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네.
0: 저희는 그 로자 코비치가 2024년에
1: 네네.
0: 부천 아트센터에서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연주를 또 했었어요.
1: 네네.
0: 예, 솔로 무대로 그렇게 연주를 했었고 또뭐그 이전에는 서울시향과도 협연 무대가 있었고
1: 네네.
0: 이런 여러 차례의 공연을 제가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연주자의 콘서트를 리사이틀 무대를 좀 저희 공연장에서 만들어야겠다라는
1: 아하.
0: 예, 기획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던 차에
1: 네네.
0: 올해 또 뮤직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있고 로자 코비치의 또 리사이틀을 이렇게 그 공연과 연계해서 섭외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 있어서
1: 네네.
0: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1: 그 지금 보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보통 협연을 하고 하는데 아세닌에서는 이제 독주회를 리사이틀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보통 이런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섭외할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0: 저희가 해외나 국내
1: 지를
0: 에이전시,
1: 통해서.
0: 예,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일단 투어 스케줄이나
1: 네.
0: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일정이나 여러 가지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보통 이런 분을 섭외하려면 거의 1년 전에 해야 되나요?
0: 네, 1, 2년 전에는 해야지 좀 저희가 원하는 일정 이렇게 좀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7년, 28년도 것도 지금부터 좀 리서치를 하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1: 재밌네요. 그럼 이제 로자 코비치가 6월 14일 인천 공연하고 바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네요.
0: 아, 그 세부
1: 아,
0: 일정까지는
1: 모르시지만.
0: 네,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자,
0: 네.
1: 오늘 소개해 주신 공연만 봐도 이게 아세닌에서는 자체 기획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박지현 팀장님이 또 기획을 하면서 우리 뭐 직원들과 많이 회의를 하시겠지만 어떤 공연을 또 기획하고 팀장님은 또 아세닌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다 말씀해 주실 수 없겠지만 이런 공연도 하려고 한다.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올해 공연은 이미 좀
1: 다.
0: 프로그래밍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1: 네네.
0: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7년, 2028년 공연들을 좀 미리 자료를 조사하고 섭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네, 그리고 내년은 특별히 베토벤 서거 2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아마
1: 어휴.
0: 전 세계 클래식
1: 난리
0: 음악에서는
1: 나겠네요.
0: 뭔가 기념하는 그런 공연들이나 행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저희 공연장에서도 베토벤 서거 200주년을 맞이해서 베토벤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무대에는 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연주자나 단체들도 저희가 미리미리 그 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고 좀 섭외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1: 혹시 내가 정말 최고의 저런 공연장이라면 나는 이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으세요?
0: 네, 초청하고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연주자나 단체가 있긴 한데요.
1: 네네.
0: 제가 이거는 여기서
1: 아, 감히
0: 말씀드리기가 네,
1: 조심스럽게.
0: 굉장히 좀
1: 아,
0: 조심스럽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0: 왜냐하면 불발될 수도
1: 아,
0: 있고,
1: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성사가 되면 이 자리에서 꼭
1: 그때
0: 다시
1: 제가 이게 꿈이었습니다,
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0: 그럼요, 네,
1: 너무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아세닌의 기획 공연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덮을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트센터 인천 2회차 꿀팁인데 지난번에는 맛집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그 화장실에서 이 인생샷을 보면서 아 이게 또 여기에 계신 분들만 알수 있는 포토존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추천하는 아세닌 포토존이 있다면 어딜까요?
0: 네, 이 포토존을 좀 준비하면서 네네네. 저희 홍보 담당자가 추천하는 포토존과 제가 생각하는 포토존이 살짝 다른데요.
1: 다를 수 있죠.
0: 먼저 저희 홍보 담당자분이 추천하신 포토존을 소개해드릴게요.
1: 네네네.
0: 아트센터 인천 1층 아트카페가 있는데요. 네네. 그 아트카페 바깥쪽 데크 공간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1: 아, 네.
0: 이곳이 해질 무렵에 가시면 센트럴파크와 함께 일몰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사진 찍으실 때 특히 역광이 심하지 않아서 인생샷 남기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그
0: 홍보 담당자 분의
1: 이렇게 소개해버리면 네. 많은 분들이 이 포토존을 찍을 테니까
0: 네.
1: 여기 사람 많다.
0: 그렇죠.
1: 그럼 어디로 가서 찍으면 좋을까요?
0: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장소는 네. 2층 메인 로비 바깥쪽의 광장인데요. 네, 로비 문을 나서시면 그곳에서 대개는 공연이 저녁돼 있으니까요.
1: 네, 그렇죠.
0: 공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1: 네네.
0: 공연 후에는 저희 공연장 주변에 정말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빌딩들이 많아요.
1: 네네.
0: 그런 빌딩들을 중심으로 한 야경이 정말 야경.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홍보 담당자분과 우리 팀장님의 어떤 가치관이 다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포토존을 통해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우리 또 아센인에서 또 공연 티켓을 준비해 주셨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저희가 좀 손이 큰 편이라서.
1: 역시 인천.
0: 저희가 또 네, 티켓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1: 여러분 선물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두 개의 공연을 소개해드렸는데 두 공연 모두 네, 이벤트 티켓을 좀 선물해드리고자 합니다.
1: 예.
0: 그 조조 클래식 5월 28일 목요일 11시 공연이고요. 총 5분께 두 장씩 10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6월 14일 일요일 다니엘 로자코비치 엘렌 메르시에 듀오 리사이틀 이 공연 역시 알석 5분 두 장씩 10장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잠깐만요. 지금 20장을 지금.
0: 네. 왜냐하면 정말 이 듀더클 청취자분들이 불참 없이 모두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럼 저희 큰일 납니다.
0: 예.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청취자분들께 정말 귀한 공연들 이렇게 모시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1: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큰손 오드리도 어트만세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추첨해서 받았는데 안 가면 다시는 여기 사연 보내지 말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가서 꼭 보셨으면 그 공연 홈페이지에 꼭 네, 리뷰를 남겨라.
0: 후기도 남겨주시고
1: 무조건이죠.
0: 주변에 많은 네, 소문도 내주시면
1: 당연하죠.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듀더지 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아세안인 박정현 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공연 보고 싶은 분들은 50원 유료 문자 우물전 공구사오 샵 공구사오로 이름과 사연을 꼭 보내주십시오. 정말 팀장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에 정말 어마어마한 티켓 선물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월간 아세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공연 모두 저희 아트센터 인천에서 성의껏 성심껏 준비했고 그리고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그런 공연들입니다. 가볍게 하루를 여는 오전의 클래식부터 깊은 서정과 낭만을 담은 듀오 리사이틀까지 공연도 즐기시고 또 송도 센트럴파크의 풍경과 함께 아트센터 인천만의 분위기도 느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듀더클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서 오드리 히던 발견하시면 듀더클 월간 잘 듣고 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저도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굉장히 그 단발에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와 이 뭔가 엘레강스한 분이 있으면 그 박정현 팀장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트센터 인천 공연기획팀 오드리 도트를 닮으신 박지현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아트센터 인천에서 내한 공연을 가질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연주로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포레가 작곡한 세 개의 멜로디 중에서 꿈을 꾼 후에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엘렌 메르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뉴더클 토요 매거진 월간 아트센터 인천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곳에서 두 번째로 찾아오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 12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지난해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에릭 루의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연주한 작품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한 4개의 즉흥곡, 작품 번호 142번 중 첫 번째 곡, 에릭 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23일 토요일 실리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엣토 유슬기였고요. 25일 월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어서 저는 인태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서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전주와 부산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5도, 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남에서 사고 소식이 잦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 정체는 모두 풀렸고 일부 구간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인데요. 서울 방향 안성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부산 쪽은 천안 부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있고 현재 고장나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서천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미국이 며칠 내에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공격을 검토한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군 정보 당국자들이 휴가를 취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바하마 군도에서 열리는 장남의 결혼식에도 불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항에는 미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집결했습니다. 첫 소식 김잔디 기자입니다.
2: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며칠 내로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협상의 진전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뉴욕 연설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막았다며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란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죠. 우린 실제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예요.
2: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협상에 진전이 없자 군사적 옵션으로 이란의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이란에 대한 공격이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한 제한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고위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공격을 재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작전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군과 정보 당국자들이 개인 일정을 취소했고 이스라엘 공항에 미군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집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새로 공격을 가한다면 전선을 중동 지역 밖으로 확대하고 광범위한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 전쟁 확산의 위험을 감수하며 이란 공격을 재개할 것인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새로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한다는 보도 속에 이란은 서부 지역 영공을 전면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CNN 등은 이란 민간 항공청이 현지 시간 22일 항공고시를 통해 자국 서부 영공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영공 폐쇄 조치가 일단 26일까지 유지된다며 이로써 현지에서 현재의 제한적 주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은 8곳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민간 항공청은 모든 항공 운항사가 이란 영공 통과 또는 이란엔 항공편 운항에 앞서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의 이란 공격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NCB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군사 옵션이 발동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논의 중인 종전안에 이란 핵 프로그램 또 탄도미사일 개발 같은 문제가 담기지 않으면서 이란에 큰 양보가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협상 진행 방식에 갈수록 더 불만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의 사임은 미국의 이란을 재공습하는 데 내부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걸 시사합니다.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입김은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민주당 4선 의원이자 대선 주자였던 털시 개버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손을 잡으며 워싱턴 정가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내각의 초대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됩니다.
3: 대통령님, 이건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정부에 봉사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겸허한 마음이 드네요. 털시 개버드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입니다.
4: 개버드가 사임한 표면적인 이유는 남편의 병간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녀가 대표적인 반전 비둘기파이기 때문입니다. 6년 전에는 이란 군부 핵심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트럼프의 군사 작전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 트럼프의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피해를 주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빠져나와 우리 군대를 고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개버드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입니다.
4: 이런 기준은 국가정보국장이 되고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에는 트럼프가 명분으로 내세운 임박한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기관 18곳의 총 책임자임에도 최근 핵심 안보 의사결정 회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개버드의 사태는 미국이 이란을 재공습하는 데 있어서 내부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걸 시사합니다.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 전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내부 비판 목소리를 지우고 매파 단일 대우를 완성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관석입니다.
1: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다섯 번째로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다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곧 방북할 거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 속에 동북아 지정학 빅딜로 꼽히는 중국의 두만강 출액권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미국 트럼프에 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시진핑 주석. 공동성명에서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에 대해 북한과 3자 협의를 계속하기로 재차 명시했습니다. 실제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최대 실무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3: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이웃 국가입니다. 시진핑 방북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제공할 정보가 없습니다.
5: 두만강 하구에서 국경을 맞댄 북중러. 하지만 중국은 마지막 15km에 막혀 동해로 못 나갑니다. 동북 지역 항구가 사실상 다렌뿐이던 중국에 동해가 뚫린다면 지정학 판도를 흔드는 빅딜이 됩니다. 특히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중동 항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두만강 백기를 막고 있는 북러 철교. 최근 양국은 그 옆에 고속도로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도로 교각의 높이는 7m, 10m인 기존 철교보다 낮아져 큰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2024년 중러 공동성명에서 출해권을 처음 명시한 직후 도로를 짓기 시작했다는 게 더 역설적입니다.
3: 사람들은 이 다리가 두만강 바다 출구를 완전히 막은 것과 같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요. 왕창 군사학자입니다.
5: 퇴적물이 많아 수심이 얕고 겨울엔 얼어붙는 등 자연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제시된 대안이 중국 영토 밖에 자유무역 항구를 조성해 3국이 함께 이용하자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건설 비용 대부분을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1인 권력체제인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변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도 감수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곧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올해 추도식에선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자신 역시 다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6: 특히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

0: 전과 우 전 대통령이 맺은 14 남북 공동 선언의 정신 역시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0: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이재명 정부에서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늘 지켜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이어 김혜경 여사, 문 전 대통령 내외 권양숙 여사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도식 전 이 대통령과 한담에서 최근 주가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고 권양숙 여사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2: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국민의힘은 충청과 호남을 찾아 싸울 힘을 달라, 현 정부를 심판해달라며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3: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충남 보령 서천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힘을 달라며 주말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4: 이 장동혁의 한 손에 칼을 쥐어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또 한 손에 방패를 쥐어 주십시오, 여러분.
3: 이번 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 고향인 충청 방문인데 중원 표심 공약에 더해 환영받을 지역 고르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어진 보수 험지 전주 유세에선 스타벅스 논란을 소환해 커피까지 강요하는 나라다, 모레도 찍어줄 거란 생각에 저런다며 호남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4: 전주에서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호남에서 그 바람을 꺾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3: 당에선 요새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박빙이라지만 실제는 열세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쇄신하겠다는 읍소도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 마치 여기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걸 재확인하듯 시장 상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추경호 후보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6: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5: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6: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3: 김부겸 후보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 선거를 아흘에 앞둔 오는 25일엔 충북 옥천을 찾아 모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수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오는 6월 3일 몇 곳에서나 반전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교통안전 1분 터.
13: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무사고.
14: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확대될 텐데요.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제주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 수요일에도 비가 이어집니다. 정체는 모두 풀렸고 도로 위도 한산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수리터널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선운산 나들목 논산 천교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남천안 나들목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수습 중입니다. 한강을 따라 일부 구간에서 서행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베이비 페이스, S라인, 자연 미인 등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단어들 그동안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날씬한 여성을 두고 뼈말라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매라는 뜻인데요. 이런 표현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아침에 마시는 냉수 한 잔을 두고 건강에 좋다 나쁘다 갑론의박이 한창입니다.

0: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이어트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살펴봤습니다. 요즘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제 남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또 따로 있고, 또 나비약이라고 이제 그 별명처럼 불리는 게 있는데, 저도 제가 한번 이렇게 뭐 검색 비슷하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두 시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뭐 아시다시피 건강 관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사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에 대한 안내는 있는데, 나비약이라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그 뭐랄까 그 외모 지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굉장히 단시간에 뭔가 그 살을 빼서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환타지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좀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의 기준이 그 약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살확 빼는 약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혀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그 심정적으로 또 끌리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뭔가 왜곡된 그 비즈니스가 좀 생겨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요거에 근거해서 또 조금 그 삐뚤어진 어떤 그런 미의 기준 요런 것들이 좀 양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나비약이 더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유통되기도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중독으로도 빠질 수 있지 않나요?
1: 그러니까 이게 좀그 전문가들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 나비약의 이제 성분이 이제 펜타민 계열 뭐 이런 거래요, 성분. 근데 이제 그런 게 향전신성 그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유통될 수 있는 마약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음모론, 괴담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공부 잘하는 약뭐 이런 걸로 이제 좀그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 많이 또 소비도 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도 일으키고 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문제구나. 그리고 이게 유통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약, 갑자기 뭐 성적이 오르는 약, 뭐 이렇게 또 별명이 붙어 있어요.
0: 그런 게
1: 그래
0: 사실
1: 놓으니, 예.
0: 없잖아요.
1: 제 상식으로도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미디어 공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전부 다 거기 나왔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디어와 관련된 뭐 플랫폼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공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거기 나오면 전부 다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 나왔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비만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까지 찾으면서 살을 빼려는 이유가 뭘까요?
1: 이게 결국은 그 비즈니스가 되는 거는 주관적 비만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 비만율은 우리나라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와요. 그러면 주관적 비만율은 뭐냐 하면 미디어에서 뭔가 그 알게 모르게 이제 그 교육받게 되겠죠. 뭔가 어떤 정보를 접해서 모든 미의 기준이 그 미디어에서는 뭔가 그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알게 모르게 뭔가 교육을 받아서 아, 저게 이상적인 몸매일 거야. 뭐 몸무게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뭔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병원에 가야 될 일도 생기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디어를 가장 뭐 많이 즐기고 있는 국가인데 참 뭐랄까 후폭풍을 참 톡톡이 우리가 보고 있고 이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주관적 비만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디어가 주입한 미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날씬하거나 탄탄한 몸매를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나라, 말씀하시죠.
1: 저도 그런 욕망이 있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건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비교를 해보거나 이제 외국이랑 비교를 해보거나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과도하게 그 미와 관련된 기준이 훨씬 더 이렇게 뭐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막 나와 있어서 어떠어떠한 몸매는 뭐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고 뭔가 자기 관리의 상징으로 막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런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 직업 뭐 요런 정도 뭐 직군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거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이미지와 뭐그 왜곡된 어떤 그런 몸매라든가 아니면 몸무게

0: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가장 일반적이야, 이걸 따라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준들이 퍼지고 있어서
1: 네.
0: 이게 과연 정상일까, 그다음에 뭐 건강도 잃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욕망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과도하게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1: 네. 제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점점 더그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뼈말라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보여요. 정말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매를 예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0: 그 저도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그냥 듣고 흘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뼈말라라는 게 사실은 그거 하나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져야 될것 같다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웬걸 이렇게 보니까 뼈말라 그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뼈말라 그다음에 이제 모 연예인이 어떻게 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제는 그 정도다 그러면서 자기 관리 끝판왕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뼈말라 그러면 어떤 옷도 어울리겠네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고
1: 네.
0: 야 이게 앞뒤가 그냥 그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뼈말라라고 하면 조금 막 이렇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막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뭔가 자기 관리 최고다 그다음에 뭔가 원칙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어떤 옷이든 어울린다. 뭐, 어떠어떠한 사이즈, 뭐, 다 갖고 와봐. 뭐, 이런 걸로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
1: 네.
0: 아무래도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뭐, 여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필요 이상으로.
1: 네.
0: 분명히 우리나라 그 평균 뭔가 몸무게라든가 몸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그 미디어에서 어떤 그 왜곡된 이미지 혹은 뭐 이런 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네. 뼈말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것도 알게 모르게 우리 그 무의식의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젊은 층에서는 요새 클라이밍이나 러닝, 뭐 등산 같은 다양한 운동들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 SNS에 다이어트 콘텐츠가 정말 많거든요. 살을 빼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좀 높은 분들은 이런 류의 콘텐츠들의 노출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그 제가 연구도 좀 찾아보고 그 관련 언론보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역으로 그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좀 많이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좀 그런대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매스컴과 관련돼서 뭔가 효과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그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1: 네.
0: 그 사회 비교 이론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상향식도 있고 하향식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향식으로 뭔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예를
1: 네.
0: 들면 뭐 거울에서 내 몸매를 보다가 갑자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상을 본다거나 그러면 아니, 제가 그 생각지도 않았던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돼서 그게
1: 네.
0: 정신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도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과도하게 그거에 이제 몰입되고 막 이렇게 보면 또
1: 네.
0: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클릭하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온갖 뭔가 영상이라든가 그게 그제 일상에서 떠나질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조금 과도하다 싶으면 그 알고리즘을 조금 끊는 노력을 할 수도 있지
1: 네.
0: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네. 요즘 또 일반인들 보면은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더라고요. 이게 과한 다이어트로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문화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 문화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뭐 이제 그 추억으로 이제 한두 개 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일정 부분 제가 좀 관찰을 해보니까 그걸로 비즈니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위해서 뭔가 다른 생활을 포기하고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또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또 그, 또 프로필 사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보정을 한다든가, 이거는 분명히 좀그 정도를 좀 지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뭐든지 뭐 이렇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몰입되고 그다음에 그 몰입된 상태에서 다시 또 뭔가 그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환상의 아바타를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게 가만 생각해보면 미디어 연구자로서 야 이게 미디어가 정말 별 이상한 현상을 다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 네.
0: 예예 예, 저도 뭐
1: 네.
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짧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나비약의

0: 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체질적으로 살이 잘안 빠지는 분들 또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자, 미디어에서 이런 의약품들을 다룰 때 어떤 부분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그게 저희 같이 이제 성숙된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룰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뭐 다이어트와 관련된 약이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거고. 그런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정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정당하게 밝히고, 그걸 이제 뭐 디스클레이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도 지키면서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투명성도 지키는 노력이 아닐까. 부작용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적응증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뭐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좀 정정당당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유현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35분까지 방송하는 YTN on AI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입니다.
0: 네, YTN on AI 라디오 가장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3: 지난 5월 11일 방송에서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한 6분짜리 라디오 다큐멘터리 이틀의 거리를 들려줬습니다. 이 다큐는 내레이터와 극중에 등장하는 김영준 박사라는 인물이 모두 AI에게 학습된 가상의 페르소나라는 점이 독특했는데요. 여기에서 YTN on AI 라디오, 온에어의 장점과 단점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먼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3: 다큐 이틀의 거리는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피의자 장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틀 동안 같은 길을 배회했다는 점에 주목해 그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범행하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 전과도 없고 SNS 활동도 없던 피의자를 단순히 동기 없는 묻지마 살인자로 치부하지 않고 디지털 세계에서조차 투명 인간이었던 그를 지역사회 고립 탐지 시스템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이는 가해자 서사를 만들어주었다기보다는 제2의 비슷한 범죄를 막을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3: 다만 이를 위해 피해자의 심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서술적이라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0: 네.
3: 다큐멘터리 속 김영준 박사는 한 사람을 두 번 마주친 우연이 범죄로 이어진 부분을 트리거 수렴이라고 한다며 이는 가해자의 내면 논리가 그 상황을 신호로 본 피해자 선택 스크립트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체포 직후 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 진술을 확장 자살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0: 네.
3: 피의자처럼 전과도 SNS 위협도 정신과 이력도 없는 유형을 범죄학에서는 콜드 패스웨이, 냉담 경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네.
3: 지금 언급됐던 트리거 수렴, 피해자 선택 스크립트, 확장 자살, 콜드 패스웨이 등을 제가 구글을 비롯해 여러 포털 사이트에 입력해봤는데요. 단어에 대한 의미나 출처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대학교 전공 서적에나 나올 법한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용어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표현들이 많이 쓰였던 이유가 뭘까요?
3: 그러다 이 프로그램의 AI 진행자 에어가 구글 제미나이에 기반의 프롬프팅했다는 것이 생각나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콜드 패스웨이가 뭐야라고 묻자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에 관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범죄 심리학에서 콜드 패스웨이가 뭐야라고 질문을 던지자 범죄자의 유형이라고 답했습니다.
0: 네.
3: 이어 이 단어의 근거가 되는 논문이나 책이 있어라고 물으니 관련 저술을 나열했는데요. 진행자는 이날 다큐에 대해 사건의 사실관계는 보도된 내용에 따라 해석된 부분은 공개된 범죄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논문과 책에서 나온 용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학계에서나 쓸 법한 전문 용어였던 거죠. 인간 프로파일러가 나왔다면 굳이 이런 용어를 썼을까?

0: 없더라도 청취자가 더 공감하기 쉽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처럼 AI의 한계가 보였던 부분들이 또 있었을까요?
0: 다큐 속 인물들 목소리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큐멘터리는 인터뷰의 섭외부터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매끄럽게 읽는 과정까지 굉장히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는 장르죠.
1: 네.
0: 그런 다큐라는 장르가 AI와 내레이터와 출연자를 모두 맡으며 굉장히 시간과 품이 단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픽션이 아닌 다큐만이 전달할 수 있는 울림이 줄어들었는데요. 인간 프로파일러가 나왔다면 사건을 전 설명하면서 슬픔이나 분노를 표출할 법한 부분도 AI는 너무 매끄럽게 전달만 하며 오히려 진정성을 떨어뜨렸습니다.
1: 네. 방송국들이 지금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AI 라디오,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하면 좋을까요?
0: AI 진행자 에어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짚고 싶은데요. 특히 최민석 작가가 출연하는 금요일 책 소개 코너의 경우 에어가 초반에 작가 소개를 들려주는 것이 역할의 전부입니다. 이는 책 표지 검색만으로도 알수 있는 정보였는데요. 그마저도 패널의 철학적인 설명이 이어지며 AI 해석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다만 줄어들고 있는 AI 역할보다 오히려 AI에 관한 인간의 연구가 더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웠는데요. 지난 6일에는 AI와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책을 펴낸 김원식 평론가가 인간의 전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AI의 역할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고요.
1: 네.
0: 7일에는 김동원 디지털 조선일보 기자가 웨어러블 로봇의 발전이 평상시 체력 관리를 넘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온에어가 들려줄 내용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근 SNS에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는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콘텐츠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물 마시기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먼저 알아볼까요?
3: 먼저 이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1: 네.
3: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부터 마셨는데 위장 망가진다. 사실일까?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 물 한 잔이 위 망친다. 전문가들이 먼저 지적한 건 운도였다. 이런 기사도 있고,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 그리고 아침 공복에 물 500ml 내 몸에 쌓인 독소 배출해 줄까?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발행된 물 마시는 방법과 관련된 기사만 찾아본 건데요.
1: 네.
3: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1: 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을 두고 이렇게나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먼저 기사 내용을 좀 하나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기사는 처음 두 개의 기사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 이런 내용의 콘텐츠가 돌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불량과 더부룩함이 생긴다 이렇게 전했고요. 차가운 물을 일어나자마자 많이 마시면 위가 민감한 사람은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 이게 사실인가요?
3: 저는 매일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제 위장은 나쁘지 않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3: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3: 아침 공복에 물 마시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위산이 희석돼서

0: 소화불량을 유발한다 이런 주장에서 기인하는데요. 인체 위 속에는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위의 용량은 음식을 섭취하면 뭐 1 내지 2리터 정도 되는 부피이고요. 음식이 들어있지 않은 공복시에는 위산이 50ml 정도 소량만 들어있습니다.
1: 네.
0: 위산의 산도는 pH 1 내지 3 정도의 아주 강한 산입니다. 위 속에 있는 이 소량 있는 위산에 물을 부으면 위산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 pH가 높아지면서 산도는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들은 물 한 컵 200ml를 마신 뒤에 1분 만에 이 pH가 4 이상으로 올라가서 3분이 지날 때까지 4 이상으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셔도 3분 이상이 지나면 위산 농도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 이런 이야기는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물이랑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실 텐데 네, 괜찮겠네요 그러면?
0: 뭐 큰 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셨더니 뭐 배가 아프더라 뭐 이런 분들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조건을 만드는 걸 피하는 게 좋지요.
1: 예. 약간 미지근한 그리고, 물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공복에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0: 인체가 영양분을 섭취하면 영양분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효소가 소화를 돕는데요.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는 아밀레이스, 뭐 옛날 말로 아밀라제. 이건 침 타액 속에 들어있는 효소고요. 이 효소는 입안이 마른 상태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이 아밀레이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안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좋죠. 그리고 단백질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 펩신은 위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위산의 강한 산성 조건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에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면서 펩신의 작용이 저해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 살핀 것처럼 위산 농도는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펩신 기능 저해도 오래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효소 라이페이스, 뭐 옛날 말로 리파제는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소장으로 분비돼 작용하는데요. 공복에 물을 마신다고 해서 소장에 들어있는 이 효소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공복에 물을 마시면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밤사이에 입속에서 번식한 세균이 소화기관으로 넘어가서 좋지 않다. 이 말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양치를 하기 전에 물을 마시면 안 좋은가? 라는 어떤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0: 밤 사이에 입속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은 세균 번식이 급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입속에서 번식하고 있던 세균을 헹궈서 뱃속으로 넘기는 거다. 그래서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논리로 말을 하는 SNS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 속에는 굉장히 강한 산성인 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와도 충분히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치질을 하고 나서 물을 마셔야 된다. 입안을 한번 헹구고 나서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저 좀 마음이 놓이는데 자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0: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 살은 빠질 수도 있겠죠.
1: 당연한 뭐, 이야기네요.
0: 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1: 네.
0: 일단 물을 마신 뒤에 식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적은 식사량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영국 연구에서는 비만이 아닌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물 1파인트, 한 560ml 정도를 마시게 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도록 했는데
1: 네.
0: 물을 마신 그룹은 에너지 섭취량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뭐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독소가 제거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기관은 간과 신장입니다.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해서 특별히 독소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수분을 보충해주면 신체 대사와 배출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1: 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0: 이것도 일본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젊은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10시간을 금식한 뒤에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2도의 물과 37도의 물과 60도의 물 500ml를 5분 동안에 마시게 했습니다.
1: 네.
0: 그런 다음에 1시간 동안 초음파 영상으로 위 단면적과 수축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동안은 인스턴트 라면을 원하는 만큼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2도씨 물을 마신 집단은 37도의 물을 마신 집단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19% 적었고 60도 물을 마신 집단보다는 26%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 네.
0: 포만감에 도달한 시간도 6분 정도 짧아졌죠. 위 수축도 2도씨 물을 마신 집단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복돼서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2도의 물을 마신 집단과 37도의 물을 마신 집단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찬물을 뭐 한 잔 정도 마신다고 해서 위장이 망가질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지만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1: 네.
0: 이게 뭐냐면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이 안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 또는 불편감이 나타나는 뭐 이런 거를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말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침 공복에 찬물은 독이다. 이 말은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에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찬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 좀 불편하다라는 거는 절반의 사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폐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떠돌았어요. 스님의 사례를 넣어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든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0: 네, 굉장히 이름 높은 스님이 계셨는데 평생 담배는 가까이 하지 않던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분이 왜 폐암에 걸렸을까? 근데 이 스님이 아침마다 냉수를 한 그릇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다. 이 습관이 폐암으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동안 떠돌았는데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국가암정보센터는 팩트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 찬물을 마신다고 해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암은 발암성 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유전적 변형을 하는 것인데 마시는 물, 특히 찬물은 발암 물질이 아닌데다가 물을 마시는 것이 폐나 기관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그리고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간접 흡연이고 대기오염, 나돈, 비소, 니켈, 성면, 방사선 노출 뭐 이런 요소들이 폐암 발생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반대로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0: 네, 이건 사실입니다. 좀 놀랍죠? 2016년 세계보건기구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매우 뜨거운 음료수, 그러니까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수인데요. 이걸 발암물질 2A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네.
0: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발암물질 2A군이라는 게요. 동물 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 그룹에는 적색욕 그리고 야간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식도 점막이 열로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되고 반복적인 염증과 점막 재생이 증가하면서 DNA 손상이 누적되는 걸로 보고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식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든 음료든 아주 뜨거운 상태로 먹거나 마시지 말고 약간 따뜻한 정도로 식혀서 드시는 게 혹시 모를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됩니다.
1: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뜨거운 커피도 약간은 식혀서 따뜻한 정도로.
0: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의사 한 분은
1: 네.
0: 그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시면 항상 얼음 두 개 띄워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면 네. 그 커피집에서 해주십니다. 대부분.
1: 네. 저도 좀 그렇게 해서 마셔야겠네요. 자,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참 유행을

0: 그랬습니다. 어떤가요?
1: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면 수분 불균형과 탈수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신장 결석, 담석증, 방광암, 결장암 등의 암, 부정맥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반응이 둔화되고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탈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0: 관련해서
1: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같이 만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 2025년에 나왔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수분 충분 섭취량은 음식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1리터, 그리고 액체류만 따로 계산하면 1리터, 그리고 75세 이상은 1.1리터 이렇게 나타나고요.
0: 네.
1: 65세 이상 여성은 음식을 포함했을 때 1.8리터, 액체류만 따로 계산하면 65세부터 74세까지는 0.9리터, 75세 이상은 1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장년 남성은 액체류로만 따졌을 때는 1 내지 1.2리터, 그리고 총수분으로는 2.2리터 내지 2.6리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0: 네.
1: 청장년 여성은 액체류로는 0.9 내지 1리터, 총수분으로는 1.9 내지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 안에 물이 있으니까
0: 네.
1: 음식을 포함해서 하루 2리터 정도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인데요. 음식을 제외하고 마시는 물로만 물을 따로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네요. 요즘 낮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반드시 꼭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nywhere for You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도 강해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모레까지 고온 현상 이어지다가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전주와 부산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5도, 전주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일부 구간에서 아직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선운산나들목 논산천교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남천안나들목 갓길에서도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방향 동탄방향에서 현재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올해 추도식에선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자신 역시 다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4: 특히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노 전 대통령이 맺은 1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 역시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4: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이재명 정부에서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늘 지켜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5: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4: 이 대통령은 이어 김혜경 여사, 문 전 대통령 내외 권양숙 여사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도식 전 이 대통령과 한담에서 최근 주가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고 권양숙 여사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3: 선거 유세로 바쁜 주말 범여권 인사들은 잠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극복한 것도 노 전 대통령 덕이라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 봉하에서도 장외 선거전은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6.3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범여권 인사들은 잠시 현장 유세를 멈추고 봉하마을로 모였습니다. 원조 친노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엔 조국 대표가 앉았고 한때 노무현 키즈로 불렸던 전재수 후보,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당시 시민이 조직된 힘을 발휘한 건 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번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7: 얼마 남지 않은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승리해서 봉하마을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6: 추도식 이후에는 장외 선거전도 벌어졌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적자 자리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는 이번엔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두고 봉하에서 맞붙었습니다.
9: 탈법이나
8: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9: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민주개혁 진영
8: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10: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6: 국민의힘은 공식 추모 논평을 내면서도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추도식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닌 이용하는 거라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은 발끈, 생전에 모욕하다가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쓰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추도식이 끝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선거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호남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곳, 민선 9번 시장 선거에서 4번이나 무소속을 선택한 순천을 찾았습니다.
11: 순천이 발전하려면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그 두 가지를 다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6: 정 대표는 이번 연휴 내내 전북 정읍 등 호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국민의힘은 충청과 호남을 찾아 싸울 힘을 달라 현 정부를 심판해달라며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2: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충남 보령 서천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힘을 달라며 주말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13: 이 장동혁의 한 손에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또 한 손에 방패를 쥐어주십시오, 여러분.
12: 이번 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 고향인 충청 방문인데 중원 표심 공약에 더해 환영받을 지역 고르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어진 보수 험지 전주 유세에선 스타벅스 논란을 소환해 커피까지 강요하는 나라다, 모레도 찍어줄 거란 생각에 저런다며 호남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3: 전주에서, 전북에서, 호남에서
8: 장동혁 대표입니다.
13: 바람을 꺾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12: 당에선 요새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박빙이라지만 실제는 열세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쇄신하겠다는 읍소도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 마치 여기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걸 재확인하듯 시장 상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추경호 후보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14: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이제
8: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14: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12: 김부겸 후보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 선거를 아흘에 앞둔 오는 25일엔 충북 옥천을 찾아 모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수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오는 6월 3일 몇 곳에서나 반전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부산 북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한 후보가 대통령의 불법 기염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라며 나라도 살리고 보수도 살리는 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지지 선언에 대해 한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은 YS 정신으로 부산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대한민국을 바꾸셨다며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셨다고 말했습니다. 6.3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서울시장 후보들은 동서남북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안전불감증이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을 내세우며 기초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상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5: 연휴 첫날 도봉선을 시작으로 서부권을 훑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전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도 철근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며 지난 5년 서울시장이 누구였느냐, GTX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16: 안전불감증 시장, 계속
8: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6: 임기 때 하나 터진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5: 양자토론 피한다는 오 후보 단골 공세는 철근 누락 현장부터 다녀오고 얘기하자 받아쳤습니다. 공세 중간중간엔 착착개발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본인 공약을 내세우며 성수동 신화를 또 쓰겠다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16: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8: 정원호 후보입니다.
16: 또다시 약속하는 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1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몰린 서울 서남권 유세로 응수했습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의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이자 구청장 재임 시절 기부 체납 관련 말바꾸기로 재개발을 지연시킨 인물이라며 부동산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17: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7: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15: 서울마저 빼앗기면 이재명 정부 오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거라며 정권 견제론도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 집중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조사까지 지시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선 관권선거냐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17: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8: 오세훈 후보입니다.
17: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관권선거 해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18: 초접전부터 오차범위 밖 격차까지 도통 종잡기 어렵게 널뛰는 판세에 여야 후보들은 첫 주말 유세부터 안전과 부동산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내세우며 이슈몰이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불 카드에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정작 카드 도입 초기에는 약관의 잔액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9: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붙여둔 2차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비난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사고는 지원센터에서 쳐놓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사상검증당하고 폭언을 듣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 소비자들이 충전 잔액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8: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20: 액수의 그런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모여서 공동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9: 스타벅스는 공정위 약관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2012년 7월 최초로 선불형 충전카드를 도입했을 땐 잔액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 전인 2014년 5월까지 유지됐던 자체 약관에는 환불 접수를 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2주 이내에 환급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당시에도 카드 뒷면에 60% 기준을 명시해 운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약관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환불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올해 호남과 경남 서부, 제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호남에 5에서 20mm, 제주는 1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도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 휴일이 이틀이나 더 남아있어서 한결 여유로운 토요일 저녁입니다. 도로 위도 원활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아직 정체 중인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구 구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1터널에서 강릉분기점 구간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안개 짙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 짙을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성주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홍순관이 부릅니다. 쿰바야.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쿰바야 듣고 왔습니다. 홍순관의 목소리로 출발했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곡들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요리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밥 먹으려고 잠깐 외출을 했는데 선뜻하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체감온도는 한 20도 정도 서울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 불어서일까요? 아니면 습도가 좀 있어서일까요? 뭔가 외투를 입지 않으면 이러다가 감기 걸리기 십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선선한 느낌이 드니까요. 혹시 이 시각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밖에서 이동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얇은 외투라도 한 벌씩 꼭 챙겨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5265번님,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주말 쭉 이어서 연휴 계속되는데요. 이 기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부 인사 겸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가탄신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에서는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월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 아마 계획 미리미리 세우셔서 지금 여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평소처럼 일상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월요일까지 저희는 휴일 편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매시 20분마다 뉴스 앤 뮤직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월요일까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김용우의 너영 나영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예은의 상사화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김용우, 너영, 나영, 안예은 상사화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다섯 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다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오늘 오후 5시 기준 8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어제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으며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모두 6만 5천여 명입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경기 남양주 철마산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실종돼 관계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드론과 구조견 등을 활용해 이틀째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어젯밤 9시쯤 철마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영어로 말하는 여성의 신고를 접수해 당일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연결된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이어서 임동찬과 김수연이 함께 불러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까지 함께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안타 14개를 몰아치며 NC 다이노스를 완파하고 1승을 손에 넣었습니다. KT는 오늘 경기도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 NC 다이노스를 10-5로 이겼습니다. 팀 타율 1위를 달성한 KT는 안타 14개를 뿜어내며 NC전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뇌고양 여자축구단이 일본 도쿄 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 클럽축구의 최강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뇌고양 여자축구단은 오늘 경기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전반 44분에 주장 김경영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 도쿄 베르디를 1-0으로 이겼습니다.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 정상에 오른 뇌고양 축구단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북한 뇌고양 여자 축구단에게 아시아 챔피언 자리를 내준 일본 도쿄 베르디 감독이 정신력 싸움에서 승패가 갈렸다고 짚었습니다. 구스노세 나오키 도쿄 베르디 감독은 오늘 경기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내고향 여자 축구단에게 0-1로 패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챔피언이 될 자격이 충분함을 보여주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스노세 감독은 이어 이런 큰 대회에서는 역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정신력이 중요하다면서 평소 하지 않던 실수들도 많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베니 킹의 Stand By Me, All For One, I Swear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을 앞서간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제주는 최대 6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강 중반부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정차 중입니다. 현재 처리 중인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데요.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치악 3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동청송 영양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주말을 맞은 여야는 전국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집결했고 국민의힘은 충청에서 집중 유세를 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공습에 대비해 서부 영공을 전면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매장에 2차 사과문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 등 여파는 이어지고 있고 선불카드 환불을 둘러싼 논란도 번지고 있습니다.
8: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투표율이 이틀 만에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100배 차이가 나는

0: 성과급에 대한 사업 부문별 노노 갈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0: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올해 추도식에선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자신 역시 다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 특히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노 전 대통령이 맺은 14 남북 공동 선언의 정신 역시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2: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이재명 정부에서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늘 지켜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3: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이어 김혜경 여사, 문 전 대통령 내외 권양숙 여사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도식 전 이 대통령과 한담에서 최근 주가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고 권양숙 여사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을 마친 뒤 경남 김해 외동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찾아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돌며 만난 중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꽈배기와 어묵 같은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유세로 바쁜 주말 범여권 인사들은 잠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1: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극복한 것도 노 전 대통령 덕이라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 봉하에서도 장외 선거전은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6.3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범여권 인사들은 잠시 현장 유세를 멈추고 봉하마을로 모였습니다. 원조 친노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엔 조국 대표가 앉았고 한때 노무현 키즈로 불렸던 전재수 후보,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당시 시민이 조직된 힘을 발휘한 건 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번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5: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도 반드시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봉하마을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4: 추도식 이후에는 장외 선거전도 벌어졌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적자 자리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는 이번엔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두고 봉하에서 맞붙었습니다.
7: 탈법이나 불법적인
6: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8: 민주개혁 진영 선거
6: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4: 국민의힘은 공식 추모 논평을 내면서도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추도식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닌 이용하는 거라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은 발끈, 생전에 모욕하다가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쓰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추도식이 끝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선거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호남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곳, 민선 9번 시장 선거에서 4번이나 무소속을 선택한 순천을 찾았습니다.
9: 순천이 발전하려면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0: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1: 정 대표는 이번 연휴 내내 전북 정읍 등 호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국민의힘은 충청과 호남을 찾아서 싸울 힘을 달라 현 정부를 심판해달라며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3: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충남 보령 서천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힘을 달라며 주말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5: 이 장동혁의 한 손에 칼을 쥐어주시고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한 손에 방패를 쥐어주십시오 여러분.
4: 이번 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 고향인 충청 방문인데 중원 표심 공약에 더해 환영받을 지역 고르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어진 보수 험지 전주 유세에선 스타벅스 논란을 소환해 커피까지 강요하는 나라다. 모레도 찍어줄 거란 생각에 저런다며 호남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5: 전주에서, 전북에서, 호남에서
6: 장동혁 대표입니다.
5: 그 바람을 꺾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4: 당에선 요새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박빙이라 하지만 실제는 열세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쇄신하겠다는 읍소도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 마치 여기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걸 재확인하듯 시장 상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추경호 후보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7: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6: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7: 이렇게 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4: 김부겸 후보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 선거를 아흘에 앞둔 오는 25일엔 충북 옥천을 찾아 모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수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오는 6월 3일 몇 곳에서나 반전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삼성전자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기준 투표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는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합의안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노노 갈등 역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이틀째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수억 원대 특별 성과금을 받게 되는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반발 기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비메모리 사업부는 특별 성과급이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부문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전 모바일 DX 부문 직원들의 부결 운동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9: 정확하게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런
6: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9: 절대적인 빈곤도 아프지만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그 분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8: DX 부문 직원들이 부결 움직임 일환으로 DX가 주축인 동행노조에 대거 가입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동행노조는 투표권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이에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서며 잠정 합의한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투표권 배제 논란과 사업부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며 노노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최승우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영령과 유족을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장 내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 회장 등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 등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사전에 알았는지 5.18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10 취재 결과 정작 카드 도입 초기에는 약관의 잔액 기준 자체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0: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붙여둔 2차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비난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사고는 지원센터에서 쳐놓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사상검증당하고 폭언을 듣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1: 소비자들이 충전 잔액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허주연 액수의 변호사입니다. 그런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이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모여서 공동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스타벅스는 공정위 약관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2012년 7월 최초로 선불형 충전카드를 도입했을 땐 잔액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 전인 2014년 5월까지 유지됐던 자체 약관에는 환불 접수를 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2주 이내에 환급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당시에도 카드 뒷면에 60% 기준을 명시해 운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약관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환불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구속하면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씨 소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2: 출범 석 달 만에 종합특검이 처음으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고위급들이 구속되면서 해당 의혹 수사에 일단 탄력이 붙었습니다. 특검이 가장 먼저 하려는 일은 구속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입니다. 김 전 실장과 비서관들은 서로에게 예산 불법 전용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연휴 안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 전용의 피해 자격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조사를 마친 만큼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저공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이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으로 겨누고 있는 건 김건희 씨입니다. 행안부 예비비 28억 원이 관저공사비로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검이 최근 확인한 김 씨의 한남동 공관촌 답사 정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관저 부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김 씨의 답사 이후 부지가 바뀌었고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행안부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겁니다. 한정된 구속기간 안에 특검의 수사망이 의혹의 정점 김 씨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국가정보원이 미국 CIA에 계엄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어제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는 홍 전 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다음 조사는 홍 전 차장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햇빛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모자나 양산으로 피부와 눈 건강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호남 지역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까지 짧아지는 곳도 있고요.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시야가 짧아지겠습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을 보수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1시간 가까이 수습 중인데요. 앞으로도 시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뒤로 차간 간격 좁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 출구에서 홍은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명동호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도로 흐름 원활해지면서 지역 간 이동 시간도 금방인데요. 11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 또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5월 23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나얼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바람 기억.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나얼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바람 기억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신청... 주말의 첫날 토요일 밤도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후면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늦은 밤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5690번님, 오늘 하늘 대체로 맑았습니다. 저는 하루 휴무라서 지인들 보고 왔는데요. 아직도 운행 중인 서울버스 그리고 원주버스 기사분들 밤늦게 운전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함께 해주셨어요. 서울이랑 원주 이두 곳을 함께 챙겨주셨는데 혹시 양쪽 지역에 뭐 지인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버스 기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운전하시다가 오늘 하루 휴무라서 좀 쉬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우리 5690번님 말씀처럼 이렇게 주말 휴일 가리지 않고 늦은 심야 시간대에도 열심히 운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가끔씩 늦은 밤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 타고 이동하게 되거든요. 특히 버스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와요. 저희 YTN 라디오 채널 고정하고 들어주시는 기사분들께서 거의 뭐 YTN 라디오 홍보대사라고 할수 있겠죠? 감사한 마음, 참 친근하고 반가운데 제가 감사하다고 직접 말씀드리면 얘 뭐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 조용히 그냥 듣고 다니는데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대중교통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열심히 배송하시는 택배 기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은 주말에도 또 쉬지 않고 배송을 해야 돼서 참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너무 애쓰시는데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집 앞에 택배 놓고 간다고.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제 자정 넘어서 열심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늦은 시각에 열심히 애쓰시는 우리 뭐 배송 기사분들, 그리고 운전해 주시는 버스 기사분들, 또 택시 기사님들 너무너무나도 애쓰고 계십니다. 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운전하실 때 조심조심 운전하시고요. 오늘도 하루 파이팅 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박효신의 야생화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필의 다시 산다면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일 추모일에 벌인 사이렌 이벤트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로 국민을 우롱하며 나름대로 즐기지 않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일 오전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과 담양, 함평 등 전남 지역을 두루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찾은 후 서울 어린이 대공원과 경기 하남 등에서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또 오후엔 인천 연수와 계양, 부평구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지역구가 있는 경북의 여러 사찰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620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로 인사 나눠주셨고요. 이렇게 매 주말마다 함께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됩니다. 또 성욱님, 포근한 밤 10시 뉴스앤뮤직 출석합니다. 저는 내일 가족들이랑 강릉이랑 속초로 여행을 떠나요.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다녀오려고요 라고 소식 전해주셨네요. 너무 좋겠네요. 연휴 때 이렇게 여행, 국내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동하실 때 차가 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FM 94.5MHz 주파수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음악 그리고 실시간 뉴스 들으시면서 짜증을 저희가 줄여드릴 수 있는 좋은 방송 만들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요즘 동해바다가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진짜 너무 아름답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늘 대천해수욕장 아니면 안면도 이런 서해바다와 함께 자라왔는데 서해바다는 또 서해만의 매력이 있죠. 한참 걸어나가도 뭐 이렇게 물이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하기 참 좋은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가족들이랑 처음 동해바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몇 걸음 걸어 들어갔다가 갑자기 목까지 물이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빠져서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때 생명의 위협을 처음 느껴본 바다가 바로 동해바다였는데 강릉 속초 바다 색깔 워낙 예뻐서 요즘 많이 여행 다니시잖아요. 무엇보다 여행 갔을 땐 또 그 지역만의 재래시장에서 맛있는 음식 사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오셔서 여행 소식도 저희한테 또 전해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어서 쿨이 불러요. 약속.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짜릿한 뒤집기로 SSG 랜더스를 6연패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2대4로 끌려가던 8회 말에 홈런과 연속 2루타, 3루타 등 장타 4방에 힘입어 3점을 더 뽑아낸 끝에 SSG를 5대4로 제압하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틀 연속 SSG를 제압한 기아는 24승 1무 22패를 기록해 리그 단독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육상 유망주 왕서윤 선수가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여중부 100m 대회 기록을 갈아치우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왕서윤 선수는 오늘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린 제55회 소년체전 육상 여중부 100m 결선 종목에서 11초 92를 기록해 이번 대회 신기록을 써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왕서윤 선수는 이달 초 열린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100m 부별 한국 신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대한사격연맹은 우리나라 사격 국가대표팀이 2026 국제사격연맹 뮌헨 월드컵 출전을 위해 독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8일 동안 독일 뮌헨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장갑석 총감독을 단장으로 임원 9명과 선수 22명 등 모두 31명이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사격선수단은 10m 공기소총과 10m 공기권총, 25m 권총, 25m 속사권총, 50m 소총 3자세 종목 등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님,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유튜브 보고 혼자서 에어컨 분해 청소 따라하면서 거실 에어컨 청소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을 텐데요. 어제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밤샜어요. 하마터면 거실 물바다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한두 달 전쯤에 업체에 불러서 이걸 청소 쫙 했는데 와, 내부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소독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강한 수압을 쏴가면서 깨끗하게 씻어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에어컨 사용하시고 끄기 전에 송풍으로 2, 30분 정도 돌리셔야 이 내부에 습기가 마르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힘들게 청소한 에어컨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3025번님, 태연의 그대라는 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이 노래 함께 듣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5: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점점 호남 지역의 안개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자욱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질 텐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산지도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안개 끼겠습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에서 군자교 구간 1차로에서 포장공사 중이고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동일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영동대교 방향으로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오늘 오후 5시 13분 기준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어제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고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입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조합원 찬성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2: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0: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일 추모일에 벌인 사이렌 이벤트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인두겁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의 로고인 사이렌이 그려진 머그잔을 출시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사이렌은 노래로 주변 배를 침몰시키는 신화 속 인어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기 위해 출시일을 4월 16일로 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2: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는 역사 모독이라며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은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 강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을 모독했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박종철 열사의 희생을 모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최대 주주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평소 자신의 극우 성향을 표출해왔기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러한 반민주적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에 2차 사과문을 게시하고 현장 직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오후 전국 매장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라며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연휴 첫날 비행훈련을 하던 대학교 소속 경비행기가 전남 해남 지역에서 추락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라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날개가 부서진 경비행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말 오후 3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임야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무안지역 대학교 소속 경비행기로 비행 중이던 20대 남성 교관과 학생이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이송 때까지 교관은 의식을 찾지 못했고 학생 역시 의식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무안공항에서 해남까지 비행훈련을 하던 중 이륙 30분 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체 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0대 여성도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낮 갑작스레 건물에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 9명도 긴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영암군 3호읍 철근 제조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던 때라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2: 고열로 의식을 잃어가던 4살 아이가 경찰의 빠른 대처로 무사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망설임 없이 길을 터준 시민들의 배려가 빛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유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하얀색 차량이 경기 평택시 진입파출소 주차장으로 빠르게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다급히 뛰어들어와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4살 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킨 겁니다. 진입파출소 강민성 경감과 이찬우 경장 등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곧바로 아이와 어머니를 경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5: 애가 입에 거품 물체로 쳐져 있었어요.
6: 경기 평택 진입파출소 강민성 경감입니다.
5: 그냥 바로 이제 나간 거죠. 응급실 있는 병원으로.

0: 토요일 오후라 도로에 차가 가득했던 상황.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경찰관들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마이크로 잠시 양보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들은 운전자들도 망설임 없이 길을 터줬고 경찰은 시민들의 배려 덕에 평소 20분가량 걸리던 도로를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 그 상황이에요. 상황 그래서 그렇게
2: 강민성 경감입니다.
1: 애가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 예. 대부분 다 비켜주시더라고요. 예.
0: 아이 어머니는 며칠 뒤 강경감 등의 근무 날에 맞춰 파출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서 무사히 처치받은 뒤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며 감사 인사를 남긴 거로 전해집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6.3 지방선거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3: 6.3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서울시장 후보들은 동서남북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4: 정원호 후보는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안전불감증이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을 내세우며 기초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상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진경 기자입니다.
5: 연휴 첫날 도봉산을 시작으로 서부권을 훑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전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도 철근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며 지난 5년 서울시장이 누구였느냐, GTX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6: 안전불감증 시장, 계속 안전사고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5: 양자토론 피한다는 오 후보 단골 공세는 철근 누락 현장부터 다녀오고 얘기하자 받아쳤습니다. 공세 중간중간엔 착착개발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본인 공약을 내세우며 성수동 신화를 또 쓰겠다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6: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또다시 약속하는 거
2: 정원호 후보입니다.
6: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몰린 서울 서남권 유세로 응수했습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의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이자 구청장 재임 시절 기부 체납 관련 말바꾸기로 재개발을 지연시킨 인물이라며 부동산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7: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5: 서울마저 빼앗기면 이재명 정부 오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거라며 정권 견제론도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 집중 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조사까지 지시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선 관건 선거냐,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7: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2: 오세훈 후보입니다.
7: 의해서,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관건 선거 해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8: 초접전부터 오차범위 막 격차까지 도통 종잡기 어렵게 널뛰는 판세에 여야 후보들은 첫 주말 유세부터 안전과 부동산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내세우며 이슈몰이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당 보도를 보면 사실상 차명 대부업 운영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검사 출신인 김 후보가 중범죄임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논평에서 김 후보의 사채업 운영과 허위 해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사채업 운영은 불법 금융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으나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쯤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0: 현장 유세에 나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추 후보와 함께 대구 칠성시장을 30분 정도 돌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유세 뒤엔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안 좋다 하니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르면 내년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과 견해차가 있지만 결국 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 한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할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3단계 능력평가 가운데 2단계 검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단계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정성평가 중심인 마지막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은 평가부터 검증까지 1년 정도면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올해 전작권 회복 매듭 로드맵을 실장입니다. 완성하고 완전 운영 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군사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최종 전환 시기는 한미 양국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만큼 20년간 해묵은 자주국방 과제를 풀 적기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주한미군에선 정치적 편의를 앞세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군사적인 관점 차이도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3: 전작권 전환과 핵 추진 장교백
4: 국방부 장관입니다.
3: 깊은 인식을 같이 했고 공감을 같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1: 국방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진전이 없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국가 차원의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0: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곧 북한을 방문할 거란 말이 돕니다. 중동 위기 속에 동북아 지정학 빅딜로 꼽히는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미국 트럼프에 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시진핑 주석. 공동성명에서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에 대해 북한과 3자 협의를 계속하기로 재차 명시했습니다. 실제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최대 실무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6: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이웃 국가입니다. 시 주석 방북에 대한 질문은 지금 제공할 정보가 없습니다.
5: 두만강 하구에서 국경을 맞댄 북중러. 하지만 중국은 마지막 15km에 막혀 동해로 못 나갑니다. 동북 지역 항구가 사실상 다렌뿐이던 중국에 동해가 뚫린다면 지정학 판도를 흔드는 빅딜이 됩니다. 특히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중동 항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두만강 백기를 막고 있는 북러 철교. 최근 양국은 그 옆에 고속도로까지 추가로 놨습니다. 심지어 도로 교각의 높이는 7m. 10m인 기존 철교보다 낮아져 큰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2024년 중러 공동성명에서 출해권을 처음 명시한 직후 도로를 짓기 시작했다는 게 더 역설적입니다.
7: 사람들은 이 다리가 두만강 바다 출구를 완전히 막은 것과 같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요.
5: 군사 학자입니다. 두만강 하구는 퇴적물이 많아 수심이 얕고 겨울엔 얼어붙는 등 자연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제시된 대안이 중국 영토 밖에 자유무역 항구를 조성해 3국이 함께 이용하자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건설 비용 대부분을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1인 권력체제인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변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도 감수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미군 고위급 인사가 이란 전쟁 때문에 타이완 무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자 백악관 측이 이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타이완 무기 패키지에 관한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0억 달러, 약 16조 7천억 원 규모의 타이완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추가 승인도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윤하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Take 5.

한시 뉴스 앤 뮤직은 윤하의 테이크 5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서태지의 원곡을 윤하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곡이었는데요. 워낙 뭐 좋은 명곡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특별히 서태지의 노래들로 한번 쭉 꾸며 볼 텐데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목소리로 듣기보다는 또그 이후에 서태지라는 가수를 선배로서 존경하는 후배들의 목소리, 새로운 버전의 노래들로 한번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서태지의 명곡들 어떻게 재해석됐을까요? 먼저 수란의 슬픈 아픔, 이어서 아이유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소격동까지 함께 만나고 옵니다.

예술한 슬픈 아픔, 아이유 소격동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모신 날이자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비는 내일 오전에 점차 그치겠으나 제주 지역은 계속 흐린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연휴 둘째 날을 맞아 야외 나들이 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6도,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립니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 약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단속 사망 베트남 이주 노동자 부모, 쿠팡 산재 사망 노동자 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초청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CJ그룹이 여직원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그룹 측은 오늘 YTN에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하고 지난 19일 한 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인물의 성별이나 현직 직원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가상화폐를 통한 텔레그램 채널 소유권 거래 두 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여직원 330여 명의 이름과 소속,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김종서의 프리스타일, 이어서 AC/DC의 Back in Black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집중타를 터뜨리며 키움 히어로즈의 6연승 도전을 막아섰습니다. LG는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0대2로 뒤진 3회 말에 안타 4개로 4점을 뽑아내며 키움을 5대2로 제압하고 역전승을 낚았습니다. 이날 키움의 연승을 저지한 LG는 시즌 전적 27승 19패를 기록해 리그 3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간판 신진서 구단이 제16회 춘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은 오늘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대회 첫날 24강전에서 중국의 랴오위안허 구단을 151수 만에 불계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신진서 구단은 중반 전투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며 일찌감치 대국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바둑 대표팀의 맏언니 최정 구단이 한중일 여자바둑 삼국지 천태산대에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최정 구단은 오늘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에서 열린 제9회 천태산 천경운협의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에서 중국의 위즈잉 8단과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6단을 잇따라 꺾었습니다. 최정 구단은 오늘 오전 열린 7국에서 오랜 라이벌인 위즈잉 8단에게 315수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흑 두 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서태지를 테마로 한 이번 시간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너에게 어반자카파 모아이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를 지우려 해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있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훈련을 하던 대학교 소속 경비행기가 전남 해남 지역에서 추락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라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날개가 부서진 경비행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말 오후 3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임야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무안지역 대학교 소속 경비행기로 비행 중이던 20대 남성 교관과 학생이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이송 때까지 교관은 의식을 찾지 못했고 학생 역시 의식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무안공항에서 해남까지 비행훈련을 하던 중 이륙 30분 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체 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0대 여성도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낮 갑작스레 건물에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 9명도 긴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영암군 3호읍 철근 제조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던 때라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종전협상 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취재진에게 늦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또는 며칠 뒤든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한 협상과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고 이란 외무부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동시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전날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대통령과 의회 의장, 외무장관 등 이란 지도부를 연쇄 면담한 것은 이란과 미국의 메시지 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모순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이런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양측의 의견이 가까워졌지만 합의에 도달했다는 뜻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9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에서 17년 만에 발생한 최대 탄광 참사인데 시진핑 주석은 총력 구조와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시커먼 흙이 드러난 탄광 주변으로 구급차와 전문 구조 차량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간 금요일 저녁 7시 반쯤. 지하 갱도에서 강력한 가스 폭발이 일어나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초기 관영 언론은 사망자가 8명이라고 보도했지만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구조인력들이 필사적으로 구조하고 있지만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구조된 노동자들은 인근 병원 네 곳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고 일부는 귀가했습니다. 대부분 폭발 직후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를 흡입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부상자 치료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4: 要查明事故原因，依法严肃追责。
3: 이번 폭발 사고는 2009년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한 탄광에서 폭발로 108명이 사망한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탄광 참사입니다. 현지 언론은 해당 탄광업체가 지난해에도 안전 문제로 두 차례나 벌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탄광 책임자들을 즉각 가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미군 고위급 인사가 이란 전쟁 때문에 타이완 무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자 백악관 측이 이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타이완 무기 패키지에 관한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0억 달러, 약 16조 7천억 원 규모의 타이완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추가 승인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만든 미확인 비행 물체와 미확인 이상현상 관련 자료 공개 사이트의 조회수가 10억 회를 넘어선 가운데 현지 시간 22일 추가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지난 8일 추적하다라는 의미의 퍼슈라는 이름의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1차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22일 2차로 공개된 파일 중에는 수십 년 전의 역사적 기록부터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정부기관이 공중, 우주, 지상, 해상 등 전 영역에서 수집한 목격 보고와 시각 자료가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텐궁에 머물며 과학실험 등을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를 오늘 발사합니다. 중국 유인 우주 공정 판공실은 선저우 23호를 오늘 저녁 11시 8분 간수성 주치안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뉴스 FM
6: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공습 단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란은 서부 연공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란은 협상이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미국 연방항공청이 운영하는 항공 95 조회 시스템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서부 지역의 모든 공항이 전면 폐쇄된다는 내용이 공지됐습니다. 기존 허가받은 항공사 운항도 전면 무효가 됐습니다. 8개 공항은 예외가 적용됐지만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폐쇄는 현지 시각 23일 자정 조금 넘어 시작해 25일 정오까지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위급 국가안보 회의를 소집해 공습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10: 서부 지역을 왜 막냐면 지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안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에 대한 공습에 대한 공격을 하려면 서부 국경을 넘어서 오거든요.
9: 이란은 아직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지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의 테헤란 방문이 반증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고위급의 테헤란 방문을 언급하며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당국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와 터키, 카타르, 오만 등 주변국 외교라인과 전화통화로 종전협상 상황을 논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종전협상이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면서 협상단은 쉴 틈 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군은 적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시나리오들을 준비했다며 공습에 대한 맞대응도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8: 종전협상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양국이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종전협상 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취재진에게 늦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또는 며칠 뒤든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 이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동시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며 이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이 전날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대통령과 의회 의장, 외무장관 등 이란 지도부를 연쇄 면담한 것은 이란과 미국의 메시지 교환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 위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폭등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7: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실상 전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 막히면서 불똥은 농업 현장으로도 튀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여름 농번기를 앞둔 전 세계 농가에는 비료 부족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농식품 위기의 서막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먼저 뛰고 이어서 수확량 감소와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타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분쟁 직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O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 So I think this is a time to switch and to start seriously thinking on how to increase capacity of absorption of countries, how to increase their resilience to this shock so that we start to minimize the potential impacts that this supply shock is going to have.
7: FAO는 각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무역 통로를 확보하고 어떤 무역 규제에서도 인도적인 식량 흐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6.3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었던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은 동서남북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은 후보는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안전 불감증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을 내세우며 기초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상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연휴 첫날 도봉산을 시작으로 서부권을 훑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전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도 철근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며 지난 5년 서울시장이 누구였느냐, GTX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2: 안전불감증 시장, 계속 안전사고가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마다 터진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양자토론 피한다는 오 후보 단골 공세는 철근 누락 현장부터 다녀오고 얘기하자 받아쳤습니다. 공세 중간중간엔 착착개발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본인 공약을 내세우며 성수동 신화를 또 쓰겠다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2: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또다시 약속하는 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몰린 서울 서남권 유세로 응수했습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의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이자 구청장 재임 시절 기부 체납 관련 말 바꾸기로 재개발을 지연시킨 인물이라며 부동산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3: 본인 지역에 있는 거몇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1: 서울마저 빼앗기면 이재명 정부 오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거라며 정권 견제론도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 집중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조사까지 지시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선 관건 선거냐,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3: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픽에 의해서,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관건 선거 해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4: 초접전부터 오차범위 막 격차까지 도통 종잡기 어렵게 널뛰는 판세, 여야 후보들은 첫 주말 유세부터 안전과 부동산,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내세우며 이슈몰이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60% 이상을 써야 환불 가능하다는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정작 카드 도입 초기엔 약관의 잔액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붙여둔 2차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비난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사고는 지원센터에서 쳐놓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사상검증당하고 폭언을 듣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6: 소비자들이 충전 잔액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그런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다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모여서 공동 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스타벅스는 공정위 약관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2012년 7월 최초로 선불형 충전카드를 도입했을 땐 잔액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 전인 2014년 5월까지 유지됐던 자체 약관에는 환불 접수를 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2주 이내에 환급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당시에도 카드 뒷면에 60% 기준을 명시해 운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약관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환불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운이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올해 추도식에선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자신 역시 다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7: 특히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우 전 대통령이 맺은 1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 역시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7: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이재명 정부에서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늘 지켜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8: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7: 이 대통령은 이어 김혜경 여사, 문 전 대통령 내외 권양숙 여사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도식 전 이 대통령과 한담에서 최근 주가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고 권양숙 여사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 선거 유세로 바쁜 주말 범격권 인사들은 잠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극복한 것도 노 전 대통령 덕이라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 봉하에서도 장외 선거전은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6.3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범여권 인사들은 잠시 현장 유세를 멈추고 봉하마을로 모였습니다. 원조 친노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엔 조국 대표가 앉았고 한때 노무현 키즈로 불렸던 전재수 후보,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당시 시민이 조직된 힘을 발휘한 건 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번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10: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해서 봉하마을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9: 추도식 이후에는 장외 선거전도 벌어졌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적자 자리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는 이번엔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두고 봉하에서 맞붙었습니다.
11: 탈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 민주개혁 진영 선거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9: 국민의힘은 공식 추모 논평을 내면서도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추도식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닌 이용하는 거라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은 발끈, 생전에 모욕하다가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쓰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추도식이 끝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선거체제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호남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곳, 민선 9번 시장 선거에서 4번이나 무소속을 선택한 순천을 찾았습니다.
13: 순천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다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9: 정 대표는 이번 연휴 내내 전북 정읍 등 호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6.3 지방선거 공직선거운동 첫 주말 국민의힘은 충청과 호남을 찾아 싸울 힘을 달라 현 정부를 심판해달라며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4: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충남 보령 서천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힘을 달라며 주말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15: 이 장동혁의 한 손에 칼을 쥐어주시고 또 한 손에 방패를 쥐어주십시오, 여러분.
14: 이번 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 고향인 충청 방문인데 중원 표심 공약에 더해 환영받을 지역 고르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어진 보수 험지 전주 유세에선 스타벅스 논란을 소환해 커피까지 강요하는 나라다, 모레도 찍어줄 거란 생각에 저런다며 호남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5: 전주에서, 전북에서, 호남에서 그 바람을 꺾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14: 당에선 요새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박빙이라지만 실제는 열세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쇄신하겠다는 읍소도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 마치 여기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걸 재확인하듯 시장 상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추경호 후보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16: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14: 김부겸 후보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 선거를 아흘에 앞둔 오는 25일엔 충북 옥천을 찾아 모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수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오는 6월 3일 몇 곳에서나 반전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경훈 기자입니다.
17: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 문구 논란과 관련해 매장에 2차 사과문을 게시하고 현장 직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그제 후 전국 매장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며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

0: 무관하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임금 협상 장점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어제 오후 5시 13분 기준 8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그제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으며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등 6만 5천여 명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래, 그까이 거.

0: 그래, 그까이 거.
1: 잠깐, 잠깐 실례합니다. 미경이? 미경 씨 아니에요?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종전합의안 도출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는 이란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며칠 안에 종전협상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해 한치 앞을

0: 내다보기 힘들었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3일 현재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 IRNA가 보도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아직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순 없다며 합의 임박설에 거리를 뒀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한 주는 의견 불일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에 신중함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핵심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의 이란 방문도 협상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앞서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 고위급의 테헤란 방문을 언급하며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희망적인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하루 아니면 며칠.
2: As I said, there's been some progress done, some progress made. Even as I speak to you now, there's some work being done. There is a chance that whether it's later today, tomorrow, in a couple days, we may have something to say.
1: 중재국 파키스탄의 군 당국 역시 지난 24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 최종 합의를 향한 고무적인 진전을 가져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미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재자들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데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란은 핵 주권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공습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잇따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좋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박살낼지 가능성은 확실히 50대 50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늦게 이란과 협상을 담당해온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자신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만나 이란이 보내온 최신 답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다섯 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다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완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100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6주 동안 15,000명 이상의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 장병들은 100척의 선박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6척의 인도적 지원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 위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폭등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실상 전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 막히면서 불똥은 농업 현장으로도 튀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여름 농번기를 앞둔 전 세계 농가에는 비료 부족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농식품 위기의 서막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먼저 뛰고 이어서 수확량 감소와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타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분쟁 직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O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o I think

0: This is the time to switch and to start seriously thinking on how to increase capacity of absorption of countries, how to increase their resilience to this shock, so that we start to minimize the potential impacts that this supply shock is going to have.
1: FAO는 각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무역 통로를 확보하고 어떤 무역 규제에서도 인도적인 시장 흐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수출 효자로 손꼽히는 일본 녹차가 중동 전쟁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도쿄 이승배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3: 일본의 유명 차 생산지인 시즈오카현입니다. 5월 본격적인 차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성수기를 맞았지만 농장주는 걱정이 앞섭니다. 포장재 때문입니다.
4: 포장재도 今までならすっと入ってきたんですけど、なかなかすぐに入らないよと。それから値段も全然変わってしまって。
3: 녹차는 빛과 산소, 습기에 약해서 포장재는 차단 기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얇은 필름을 겹쳐 만드는데 90% 이상이 나프타를 원료로 만듭니다. 중동 기름길이 막히면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긴 이후 포장지 값이 급등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쇄 잉크까지 귀한 몸이 됐습니다.
5: 結構長くを毎月仕入れているので、ここが本当に数パーセント上がるだけで、数千万とか1億っていうところが上がってっちゃうんですよね。
3: 최근 인기몰이 중인 나토 업체도 울상입니다. 바닥에 하얗고 폭신폭신한 스티로폼 역시 나프타로 만드는데 용기값이 최근 20%가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나토는 세 팩에 100엔 조금 넘는 대표 서민 음식이지만 더는 서민이란 단어를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일본은행은 중동 사태로 석유 제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조업은 5포인트, 비제조업은 8포인트가량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도 나프타 부족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경고를 보냈는데 정부는 계속 괜찮다 요지부동입니다.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대체 원유를 조달한다고 해도 중동산에 비해 비싼 데다가 수급이 불안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도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이스라엘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각국 활동가들이 고문에 가까운 폭행에 성폭력까지 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지며 국제사회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관련국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6: 이스라엘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들이 공항에 도착해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각국 활동가들은 무릎을 꿇고 장시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받아 뼈가 부러지기도 했다며 이스라엘군의 만행을 앞다퉈 증언했습니다.
7: We have been beaten, every single one of us has been beaten with electric shocks. We have all over our body. We have bruises. Many people have broken ribs. Many people cannot walk.
6: 일부 여성 활동가는 성폭력까지 당했다고 증언해 국제사회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8: Quel moi j'ai subi des violences sexuelles et des attouchements, des attouchements sexuels et des violences. J'ai été frappée, giflée, touchée, mis des coups de genoux dans les côtes, on m'a tiré les cheveux, enfin on m'a traumatisée pendant des heures.
6: 가자 구호 선단 측은 SNS를 통해 현재까지 성폭행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활동가들의 성폭력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난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미국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불법 나치의 고문, 성폭력 범죄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7: Io per fortuna ho preso solo qualche calcio e ho solo i segni delle manette.

0: c'è stato chi ne ha prese molto più di me.
1: 네타냐후 총리는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유엔은 고문 등이 드러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선거 유세로 바쁜 주말 법여권 인사들은 잠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극복한 것도 노 전 대통령 덕이라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 봉하에서도 장외 선거전은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범여권 인사들은 잠시 현장 유세를 멈추고 봉하마을로 모였습니다. 원조 친노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엔 조국 대표가 앉았고 한때 노무현 키즈로 불렸던 전재수 후보,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당시 시민이 조직된 힘을 발휘한 건 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번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7: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해서 봉하마을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6: 추도식 이후에는 장외 선거전도 벌어졌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적자 자리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는 이번엔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두고 봉하에서 맞붙었습니다.
8: 탈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민주개혁 진영 선거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6: 국민의힘은 공식 추모 논평을 내면서도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추도식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닌 이용하는 거라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은 발끈, 생전에 모욕하다가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쓰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추도식이 끝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선거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호남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곳, 민선 9번 시장 선거에서 4번이나 무소속을 선택한 순천을 찾았습니다.
10: 순천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다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6: 정 대표는 이번 연휴 내내 전북 정읍 등 호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한편 국민의힘은 충청과 호남을 찾아 싸울 힘을 달라 현 정부를 심판해달라며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1: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충남 보령 서천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힘을 달라며 주말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12: 이 장동혁의 한 손에 칼을 쥐어주시고 또 한 손에 방패를 쥐어주십시오, 여러분.
11: 이번 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 고향인 충청 방문인데 중원 표심 공약에 더해 환영받을 지역 고르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어진 보수 험지 전주 유세에선 스타벅스 논란을 소환해 커피까지 강요하는 나라다, 모레도 찍어줄 거란 생각에 저런다며 호남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2: 전주에서, 전북에서, 호남에서 그 바람을 꺾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11: 당에선 요새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박빙이라지만 실제는 열세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쇄신하겠다는 읍소도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 마치 여기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걸 재확인하듯 시장 상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추경호 후보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13: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11: 김부겸 후보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 선거를 아흘에 앞둔 오는 25일엔 충북 옥천을 찾아 모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수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오는 6월 3일 몇 곳에서나 반전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대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안전을 등한시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오전 도봉산 유세 현장에서 당장 부실 시공 현장에 가서 살펴보는 게 현직 시장의 책임인데도 토론만 하자고 한다며 우 후보는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상품백화점 참사도 철근을 반만 넣어서 시공한 게 중요한 붕괴 이유 중 하나였다며 얼마나 안전에 관심이 없으면 직원들이 이런 일을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해 재개발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서울 양천군 유세에서 행당 7구역 재개발 당시 성동구청이 기부 체납에 합의해 돈을 받아놓고 말을 바꿨다며 이로 인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1,000가구가 부동산 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12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준공 물량이 하나도 없는 걸로 드러났다며 착착개발은 이름만 그럴듯한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60% 이상을 써야 환불 가능하다는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정작 카드 도입 초기엔 약관에 잔액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붙여둔 2차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비난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사고는 지원센터에서 쳐놓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사상 검증당하고 폭언을 듣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소비자들이 충전 잔액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그런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모여서 공동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스타벅스는 공정위 약관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2012년 7월 최초로 선불형 충전카드를 도입했을 땐 잔액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 전인 2014년 5월까지 유지됐던 자체 약관에는 환불 접수를 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2주 이내에 환급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당시에도 카드 뒷면에 60% 기준을 명시해 운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약관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환불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일 추모일에 벌인 사이렌 이벤트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롱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로 국민을 우롱하며 나름대로 즐기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tonight. Got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Got some money.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6.3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었던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은 동서남북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1: 정원우 후보는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안전 불감증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을 내세우며 기초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상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연휴 첫날 도봉산을 시작으로 서부권을 훑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전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도 철근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며 지난 5년 서울시장이 누구였느냐, GTX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3: 안전불감증 시장, 계속 안전사고가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마다 터진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양자토론 피한다는 오 후보 단골 공세는 철근 누락 현장부터 다녀오고 얘기하자 받아쳤습니다. 공세 중간중간엔 착착개발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본인 공약을 내세우며 성수동 신화를 또 쓰겠다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3: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또다시 약속하는 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몰린 서울 서남권 유세로 응수했습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의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이자 구청장 재임 시절 기부 체납 관련 말바꾸기로 재개발을 지연시킨 인물이라며 부동산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4: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2: 서울마저 빼앗기면 이재명 정부 오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거라며 정권 견제론도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 집중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조사까지 지시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선 관건선거냐,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4: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픽에 의해서,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관건선거 해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5: 초접전부터 오차 법이 막 격차까지 도통 종잡기 어렵게 널뛰는 판세에 여야 후보들은 첫 주말 유세부터 안전과 부동산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내세우며 이슈 몰이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이번 선거에선 거대 양당 대표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존재감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와 부산 북부갑인데요.
1: 두 지역을 둘러싼 양당의 복잡한 속내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7: 정청래는!
6: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개소식 때 사천을 철회하라며 지역에 거센 항의를 받은 건데 이런 성남 민심을 업고 대리비 지급으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연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대신 하늘색 옷을 입은 김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이 후보를 편애해서 공천을 줬다. 자신은 친명이라 안 됐다며 표심 공략의 한창입니다.
8: 민주당 지지율이 75% 80% 가까이 나오는 이곳에서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6: 이원태 후보는 가짜 뉴스로 당을 분열시킨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 복당은 못한다고 경고했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다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권리당원 밀도가 높은 전북 표심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미리 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정청래 리더십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지도부는 돌풍 잠재우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9: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6: 민주당 아픈 손가락이 전북이라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갑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당한 전직 당대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선 곳인데 윤 어게인을 몰아내자 보수를 재건하자 연일 직격 중입니다.
10: 장동혁 당권파의 노선대로 계속 갔을 때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한동훈 후보가 승리로 경쟁력을 증명한다면 당권을 넘어 보수 진영의 차기 잠룡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보수 야권 단일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박민식 후보는 절대 안 하겠다며 삭발했고 장 대표도 보수를 망친 건 한 후보라며 완강합니다.
7: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6: 전라북도와 부산 북갑 두 지역의 선택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출을 넘어 앞으로 거대 양당 당권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과 담양, 함평 등 전남 지역을 두루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1: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석가 탄신일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또 오후엔 인천 연수와 계양 부평구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1: 네, 오늘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며 경기 동부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하남시 갑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서울 송파 강동과 맞닿은 배후도시 경기 하남갑에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후보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0: 황제 후보를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1: 부족한 게 많은데요. 네. 이 해남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0: 노무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부터 강원지사와 삼선 의원,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이력을 앞세워 하남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1: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삼선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광재가.
0: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지난 총선 석패 이후 절치부심, 하남 구석구석을 누빈 게 강점입니다.
2: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용입니다. 잘하겠습니다.
0: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조련한 썰매팀 감독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하남에서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며 바닥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3: 어디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꾸준하게 지역을 관리해왔고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했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도를 좀 쌓았던 부분이죠.
0: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성열 후보도 막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직접 면담하여. 이곳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1,199표, 단 1.1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격전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51대 49, 여야 표심이 팽팽했습니다.
4: 공약도 잘 지켜가시고 좀 그렇게 하면서 깨끗한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분, 당을 떠나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하남의 터줏대감, 원도심 유권자들은 주택 재개발과 침체된 상권 회복이 절실합니다.
6: 하수도 같은 게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 아파트 새로 진다고 좀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7: 옛날보다 많이 상권이 죽었죠. 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좀 시장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0: 반면 젊은 세대가 밀집한 신도시 쪽은 교통 인프라와 학구 문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8: 우리가 지하철도 없고 그나마 잠실 쪽이랑 가깝긴 하지만 자차가 있으면은 가까운 거고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9: 미래 참 괜찮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분할돼 있어갖고 성남, 서울, 하남 같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좀 있죠.
0: 하남은 수도권 동부의 심장부로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 주도권의 가늠자로 여겨집니다. 오는 6월 3일 하남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0: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어제 오후 5시 13분 기준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그제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성과 인센티브 외에 DS 반도체 부문에 특별 경영 성과급 명목에 주식 지급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냈으며 메모리 사업부는 6억 원, 비메모리 직원은 약 2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약 600만 원 수준에 그쳐 사업부 간 격차가 막대하게 벌어지자 이들 직원을 중심으로 한 부결 운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추인하면 이번 임금 협상안은 유일무이한 교섭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단일 기업 성과급 투쟁인데다 지급 규모까지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그동안 크게 주목받았던 노동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포함한 국내 현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 안정을 강화하려다 공정이란 가치를 건드려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12: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주 4일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논의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에 관한 개별 기업 의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이슈로 부상한 유례 없는 경우인 겁니다. 노조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뛰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0: 대통령과 국무총리, 노동부 장 차관,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파국을 막으려 총동원된 행정력 역시 근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1: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0: 특히 전의 전쟁 끝에 나온 임금 협상안은 전무후무한 교섭 결과가 될 거로 보입니다.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계획을 합의로 타결한 건 노사관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다른 노조의 연쇄 요구까지 자극하는 역대급 후폭풍도 불러왔습니다. 또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은 꿈도 못꿀 노동가치 양극화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등 이번 삼성전자 협상은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의 추모일에 벌인 사이렌 이벤트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인두껍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건을 연결해 보면 이번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의 로고인 사이렌이 그려진 머그잔을 출시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사이렌은 노래로 주변 배를 침몰시키는 신화 속 인어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기 위해 출시일을 4월 16일로 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이 1심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시작됐지만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멈췄습니다. 윤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절반이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금부터
6: 2심 선고 이후 석달 만에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2심 정식 재판. 하지만 윤전 대통령은 기피 신청을 내고 첫 공판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맡은 형사 12-1부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두머리 없는 우두머리 재판이 된 상황. 김용현 전 장관 등군 관계자들까지 기피 신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7: 한덕수 판결에서도 그 이미 어떤 예단이 있음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 기피 사유가 되고요.
8: 저희 재판부도 다소는 유감입니다만, 이 부분 한번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0: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 더 낫겠다는 그런 저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간이 기각은 하지 않고
1: 이 기피 신청은 형사 12-1부와 같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김전 장관 측은 한술 더 떠 기피 신청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또 신청했습니다. 애초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건데 같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걸 심리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잇따른 기피 신청 모두 기각됐지만 윤전 대통령과 김전 장관 측 모두 불복을 시사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피고인 절반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버티는 가운데 2심이 언제쯤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레온 카발로의 아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이 레온 카발로는 베리즈모 오페라 빨리아치로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그가 느낀 아침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밝고 희망에 찬 느낌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아침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래서 음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침을 묘사한 음악 이어서 준비했는데 시각장애인으로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츠즈이 노부유키는 여러 작품을 남겼고요. 자작곡 연주도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가 이탈리아 코르토나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아침에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인데요. 코르토나의 아침. 츠즈이 노부유키의 피아노, 오케스트라 앙상블 카나자와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크라이슬러의 작품인데요. 이 곡도 이탈리아의 프로방스에 받은 인상을 묘사한 곡입니다. 쿠프랭 스타일의 프로방스의 새벽 세레나데, 벨러 반펄비의 바이올린, 그리고 부다페스트 스트링스의 연주입니다.

츠즈이 노부유키가 작곡한 코르토나의 아침, 츠즈이 노부유키의 피아노, 오케스트라 앙상블 카나자와의 연주, 이어서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쿠프랭 스타일의 프로방스의 새벽 세레나데, 벨러 반펄비의 바이올린, 그리고 부다페스트 스트링스의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오늘 듀엣토 데뷔 9주년이네요. 앞으로도 슬기님과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9주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지가 와서 제가 이렇게 또 읽어드렸습니다. 네, 5월 17일 날 보내주셨어요. 1283님입니다. 테디님, 9주년이라니, 앞으로 10주년, 20주년, 계속 우리 곁에 함께 사시길. 그리고 지난주 사연에서 운동 중에 주저앉았던 건 근육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려고 주저앉았던 건데, 점점점 하셨습니다. 보통 음악을 느낀다 하면 운동 중에 가만히 앉아서 듣게 되더군요. 이렇게 하지. 주저앉았다고 하진 않으니까. 주저앉은 건 보통 지쳐 쓰러지기 전이 주저앉았다고 표현하니까. 1280님입니다. 테디, 드디어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가 시작되고 저는 소문만 듣다가 테디 덕분에 처음 보게 되었는데 처음 봤을 땐 뭐랄까. 이게 뭐지 싶으면서 까라마조프 사람들 역시 소문대로 제정신이 아니구만 했어요. 근데 이거 참 보면 볼수록 제가 백인 테니까 드미트리가 아니고 디미테리라고 해주셨어요. 드미테리가 너무 멋져서 저런 사람이어도 테디라면 괜찮겠는걸 하면서 보고 있답니다. 뭔가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는 여러 번 보아야 그 매력을 더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극 자체가 꽤나 격해 보이던데 부상 조심하시고 항상 파이팅이에요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러시아 이 문학 아주 정말 막장지반이죠.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보면 볼수록 다른 의미들이 생각이 나고. 예. 2055님입니다. 테디 모아우님 카흐라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아이리시 갤릭어로 보통 My Soul Friend라는 뜻으로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주년을 이어온 듀엣토 관계에 잘 맞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100주년까지 쭉 달리며 행복하게 멋진 음악 들려줄 수 있길 바라며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듀엣토 추억을 걷다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내 영혼의 수호자. 이렇게 근데 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저의 수호자예요. 우리 추억을 걷고 있어요. 추억을 걷다. 네, 이따 들려드릴게요. 0388님입니다. 테디, 기다리고 기다리던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가 드디어 시작되었네요. 넘넘 재밌어서 첫 곡부터 드미테리에게 홀딱 반해버렸어요. 완전 취향 저격인 북감, 드미테리 역을 맡아주신 테디에게 정말 감사하며 막공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갈게요. 건강 잘 챙기시며 화이팅! 해주셨어요. 저도 진짜 이 뮤지컬 하면서 같은 동료 배우들에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게 진짜 표현이 힘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직접적인 것들이 없어. 다 간접적이다 보니까 와, 연기적으로도 배우고 저런 해석력으로도 배우고 있고 저도 이 극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길 바라며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강하게 남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737님, 테디의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첫곡 너무 축하드립니다. 뭔가 큰게휙 지나간 것 같이 휘몰아치던 시간들. 대사량도 많고 각 캐릭터들의 극과 극을 넘나드는 감정 표현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몇 번은 봐야 정신 줄 잡고 볼것 같아요. 그럼에도 너무 재미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런 작품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줄 테디 기대하고 있을게요. 신청곡은 인기현상에 휘몰아치듯 설레는 I Surrender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몇번 보면 볼수록 아마 더 다른 기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휘몰아치는 아이 서렌더도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떼깨로님입니다. 테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아직도 만난다면 믿기시나요? 모임 이름은 8634. 86년에 3학년 4반? 86년에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담임 선생님을

아직도 만나고 계세요? 이번 스승의 날도 반갑게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그때는 총각이셨는데 어느덧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답니다. 선생님 저희와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나요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학생이고 좋은 스승님이신 거예요. 야, 선생님도 이런 제자가 있으면 너무나 진짜 말년에도 행복하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같이 나이 들고 계신데 이렇게 같이 걷고 있다라는 인생이 선생님이라니요. 너무 좋습니다. 샘프레님입니다. 실제 버드 테라피가 있다고 하니 황제에게 밤깨꼬리가 수면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오페라는 소름 끼치네요. 슬프고 오늘도 러시아 작곡가 오페라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이었죠. 꾀꼬리가 나이팅게일이었어요. 꾀꼬리가 없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마리안나님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들어도 끔찍한 오이디푸스 왕. 최고의 비극이네요. 오늘도 테디의 오페라 극장 잘 들었어요. 해주셨는데. 다들 그래도 오페라 극장을 너무 재밌어 하셔서 저도 근데 읽으면서 되게 많이 견문이 넓어진다. 그동안 오페라 가수를 꿈꾸면서 살아왔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도 처음 본 오페라들이 많아서 진짜 견문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의 추억을 걷다, 인기 현상의 I Surrender 듣겠습니다.

듀엣토의 추억을 걷다, 인기 현상의 I Surrender 들으셨습니다. 최근 클래식 음악가 중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20대 피아니스트 루이 필립슨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지난달 발매된 그의 새 음반 중에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모음곡 1번을 편곡한 음악, 드뷔시 아라베스크 변주곡, 루이 필립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쇼팽 콩쿠르에서 아쉽게 탈락한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 형제가 오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듀오 리사이트를 엽니다. 그리고 28일 목요일에는 KBS 교향악단 연주회에서도 협연자로 참여합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곡 중에서 몰다우, 피아니스트 이혁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하하하!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영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면서도 공습 가능성은 50%라며 중동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전화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3: 이란 측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가능성과 공습 재개 가능성을 반반으로 내다본다고 언급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종전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좋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이란을 박살낼지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늦게 그동안 이란과의 협상을 담당해온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만나 이란이 보내온 최신 답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참석할 전망인데 모두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직후인 4월 11일에서 12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이란과 진행했던 첫 고위급 대면 협상 참석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최신 답변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전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틀간 이란 대통령과 의회 의장, 외무장관 등 이란 지도부와 연쇄 회동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일요일까지 이란에 대한 공습 체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24일 일요일까지 아마 그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상 사정에 밝은 두 명의 파키스탄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합의를 훨씬 더 원하고 다른 이들은 전쟁 재개를 원한다고 말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축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진행한다고 아랍권 당국자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쉐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전화로 종전 협상안을 논의했다고 카타르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0: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최종 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걸 막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관련 대화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최근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20 years is enough, but the level of guarantee from them is not enough. In other words, it's got to be a real 20 years, not a big one.
2: 네, 이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0: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도 양해각서 최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RB 방송이 전했습니다. 또 핵심 중재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무니르 총사령관의 테헤란 일정과 관련해 방문의 목적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메시지 교환이었다며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의 요구에 핵, 동결 자산 해제 등 의제가 모두 담겼다며 종전 MOU에 합의할 경우 핵 사안을 논의하기까지 30일에서 60일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좀 온도차가 감지되는 입장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제안이 공식적인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 해결, 더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30일간의 협상 시작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이용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 재개방,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 희석 또는 이전 논의,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항만 봉쇄와 제재 완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종전 MOU 체결 이후 유예 기간을 더 거친 뒤에 핵 문제를 구체화한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어서 양측이 과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100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6주 동안 15,000명 이상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장병들은 100척의 선박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6척의 인도적 지원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난 24시간 동안 상선 2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25척이 해군의 협조와 보안 지원 속에 허가를 받고 해협을 통과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혁명 수비대 해군은 해협에 대한 정보 통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발표에는 해협을 통과한 배들이 어느 나라 선적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 위기의 시작이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폭등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실상 전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 막히면서 불똥은 농업 현장으로도 튀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여름 농번기를 앞둔 전 세계 농가에는 비료 부족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농식품 위기의 서막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먼저 뛰고 이어서 수확량 감소와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타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분쟁 직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O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So I think this is a time to switch and to start seriously thinking on

0: how to increase capacity of absorption of countries, how to increase their resilience to this shock, so that we start to minimize the potential impacts that this supply shock is going to have.
1: FAO는 각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무역 통로를 확보하고 어떤 무역 규제에서도 인도적인 신장 흐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일본의 수출 효자로 손꼽히는 녹차가 중동 전쟁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3: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나토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4: 일본의 유명 차 생산지인 시즈오카 현입니다. 5월 본격적인 차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성수기를 맞았지만 농장주는 걱정이 앞섭니다. 포장재 때문입니다. 녹차는 빛과 산소, 습기에 약해서 포장재는 차단 기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얇은 필름을 겹쳐 만드는데 90% 이상이 나프타를 원료로 만듭니다. 중동 기름길이 막히면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긴 이후 포장지 값이 급등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쇄 잉크까지 귀한 몸이 됐습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나토 업체도 울상입니다. 바닥에 하얗고 폭신폭신한 스티로폼 역시 나프타로 만드는데 용기값이 최근 20%가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나토는 세 팩에 100엔 조금 넘는 대표 서민 음식이지만 더는 서민이란 단어를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일본은행은 중동 사태로 석유 제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조업은 5포인트, 비제조업은 8포인트가량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도 나프타 부족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경고를 보냈는데 정부는 계속 괜찮다 요지부동입니다.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대체 원유를 조달한다고 해도 중동산에 비해 비싼 데다가 수급이 불안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도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였던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올해 추도식에선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자신 역시 다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5: 특히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노 전 대통령이 맺은 1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 역시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5: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이재명 정부에서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늘 지켜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6: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5: 이 대통령은 이어 김혜경 여사, 문 전 대통령 내외 권양숙 여사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도식 전 이 대통령과 한담에서 최근 주가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고 권양숙 여사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추도식을 마친 뒤 경남 김해 외동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찾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돌며 만난 중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꽈배기와 어묵 같은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또 복숭아 가격을 물으며 체감 물가를 살피고 떡과 옥수수를 사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유세로 바쁜 주말 범여권 인사들은 잠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극복한 것도 노 전 대통령 덕이라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 봉하에서도 장외 선거전은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범여권 인사들은 잠시 현장 유세를 멈추고 봉하마을로 모였습니다. 원조 친노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엔 조국 대표가 앉았고 한때 노무현 키즈로 불렸던 전재수 후보,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당시 시민이 조직된 힘을 발휘한 건 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번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8: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해서 봉하마을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7: 추도식 이후에는 장외 선거전도 벌어졌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적자 자리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는 이번엔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두고 봉하에서 맞붙었습니다.
9: 탈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민주개혁 진영 선거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7: 국민의힘은 공식 추모 논평을 내면서도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추도식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닌 이용하는 거라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은 발끈, 생전에 모욕하다가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쓰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추도식이 끝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선거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호남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곳, 민선 9번 시장 선거에서 4번이나 무소속을 선택한 순천을 찾았습니다.
11: 순천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다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7: 정 대표는 이번 연휴 내내 전북 정읍 등 호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유모, 유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드입니다.

니르바나, 엘보스 코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파헬벨의 캐논을 새롭게 편곡한 노래였는데 제목인 니르바나는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인태대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인태 오페라 극장, 지난주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오이디푸스 왕을 들어보셨죠? 오늘도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를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방탕아의 편력, 여성 편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남봉꾼의 인생 역정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는 게더 편하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집중해 주셔야 된다.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혁명 이후 파리에 정착해서 생활했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스트라빈스키는 영어로 된 오페라를 작곡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 소재를 찾다가 18세기 영국의 풍속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연작 판화, 이 방탕아의 편력을 보고 이를 오페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연작 판화는 톰 레이크 웰이라는 젊은 남봉꾼이 세상에서 겪을 법한 이야기를 8개의 그림으로 만든 건데요. 오, 남봉꾼, 어떤 남봉꾼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심히 궁금하고 이게 라디오에 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저도 순화해서 자체 검열을 하면서 할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검열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네, 스트라빈스키는 원작 그림의 배경처럼 음악도 18세기 영국의 분위기를 풍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작품은 고전주의 시기의 분위기를 갖고 있죠. 이 오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연된 적은 없지만 영어 대본이라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주 공연됩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바로 이 남봉꾼 톰 역의 이안 보스트리지 이분이 오페라도 했군요. 이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곡을 많이 부르시는 분이었는데 앤 역의 데보라 요크, 세도 역의 브린 터펠, 바바 역의 안네 소피 폰 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스트라빈스키의 방탕아의 편력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영국 시골에 있는 트룰러브 작은 집 정원입니다. 봄날의 정원에서 앤과 톰이 즐거운 사랑의 이중창. 벌써 남풍쿠 앤의 아버지 트룰러브가 나와서 두 젊은이를 보더니 걱정 섞인 말을 합니다. 젊은 기분으로 선택을 잘못하는 일이 많으니 조심히 연애해라.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뜨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잘 보거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딸에게 충고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톰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인이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좋은 취직 자리가 있는데 어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군데 정착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근데 이 톰은 시작도 안 해요. 톰은 대답합니다. 그런 일은 싫습니다. 따님을 가난하게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을 가난한 남자에게 주는 건 괜찮지만 게으른 사람에겐 줄수 없네 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은 톰은 아리아 빈부는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를 부릅니다. 돈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운도 따라야지. 아, 돈을 갖고 싶다. 이야,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았어. 아, 그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주식. 저 주식이면 됩니다. 저 코인이면 됩니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응? 자기 일은 안 하면서. 지금 막 운도 따라야지 막 거의 이러고 있네. 로또만 되면 막. 야, 이런 젊은이 계속 있었나 봐.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딸을 이런 남자에게 주기 싫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럼 운이 안 따르면 평생을 괴롭게 만들겠네.

닉 섀도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자 톰은 앤과 트룰러브를 부릅니다. 섀도는 숙부의 소식을 전합니다. 숙부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자 톰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나는 운도 따른다니까 라고 기뻐합니다. 앤과 트룰러브도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섀도는 톰에게 런던으로 가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준비한 마차로 안내합니다. 앤은 톰에게 잠시 헤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라고 하며 이별의 이중창 잠시 헤어져요를 부릅니다.

토미 섀도에게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섀도는 1년 동안 당신과 같이 다니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에게 사례를 해주시죠. 얼마를 주면 좋을지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섀도는 관객을 향해 자, 지금부터 탕하의 역정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 극 밖에서 설명해주는 그리고 극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무언가 말로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복선처럼 지금 깔아놓은 것 같아요. 1막 2장입니다. 런던 마더구스 유곽입니다. 섀도가 마더구스에게 텀을 소개합니다. 아, 인사하세요. 이쪽은 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거리 여자들에게도 아,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이쪽으로 온 사람은 텀이에요. 텀이에요. 텀이에요. 섀도가 톰에게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라고 청하자 톰은 아리아. 사랑은 너무나 자주 배반당하지를 부릅니다. 이야, 배반도 아직 안 당했는데 지금 이거 그거 알죠? 돈 좀 생기려고 했을 때 나쁜 놈들 특징. 여자 없는 척, 여자친구 없는 척, 헤어진 척, 아픈 척, 배반당한 척. 이 새끼들, 아유 죄송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여자들은 매력적인 남자라고 말하며 톰을 둘러쌉니다. 어, 매력적이야. 어, 저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왜 이렇게 차였을까? 마음이 아플까? 내가 달래주고 싶어. 이렇게.

1막 3장입니다. 다시 투룰러브의 집 들입니다. 내 사랑은 변치 않지라고 애니 노래를 불렀는데 런던으로 떠난 톰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애는 걱정이 되어 그를 찾으러 런던으로 갈 생각까지 하면서 대단해요. 이때 당시에 런던을 간다라는 거 진짜 힘든 일인데 정말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건데 아리아 조용한 밤을 부릅니다. 하지만 혼자 남을 아버지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애는 주여 아버지를 보호하소서 라고 기도를 올리고는 힘을 얻고 난 그이에게 간다를 부르고 런던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야, 아버지가 걱정된다면서 기도 한 편이면 되나 봐요.

이막입니다. 런던에 있는 톰 레이크웰의 집입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던 런던 생활의 실증이 난 톰이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중얼거리자 섀도가 나타납니다. 그는 유명한 터키 여자 바바의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그녀와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 자유롭게 지금 아직 부족해요. 톰! 지금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놓지 않고 놀고 있잖아요. 더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톰! 어때요? 섀도 설교의 톰은 또 넘어갑니다. 그래? 그 바바는 어떻습니까? 엄청 아름답죠? 엄청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터키 여자예요. 좋아. 톰도 결혼을 승낙하고 두 사람은 이중창. 젊은이나 늙은이나 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 날 부러워할 테니까. 난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새로운 여자만을 만나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0: social rest and looking your best. A bachelor of fashion, eyes hinting passion, your carriage on and upon your tongue, the gallant speeches that you bid to it is.
1: Our tongues will not tire around the pie.
2: 2막 2장입니다. 런던에 있는 톰의 집 앞 길거리입니다. 애니 톰을 찾아왔습니다. 이야, 런던에서 집이 어딘 줄 알고 편지도 안 보냈는데 대단해요. 수소문을 한 거죠. 톰이라고 하세요? 톰? 어, 그 매력적인 남자 저쪽에 살아요. 어, 저쪽이 어디지? 톰을 아세요? 어, 그이는 전 내 남자친구인데 뭐 이런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애는 톰의 집 앞에서 굳은 사랑을 노래하는 아리아 이상도 하지를 부릅니다. 이상도 하지. 마음은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손은 자꾸 물러서려고 하네. 어, 떨리는 거죠. 문을 못 열겠는 거야. 하, 내가 그 사랑했던 그 남자가 변해 있을까 봐 손이 떨리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야, 사실. 그래서 온 거야.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애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톰이 마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애니? 톰! 하고 그를 보고 기뻐하지만 톰은 당황합니다. 어? 앤! 톰은 앤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돌아가 라고 합니다. 앤이 매달리자 왜 그래요 톰? 톰은 제발 돌아가 라고 되풀이합니다. 그때 마차 속에서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건가요? 라는 바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앤이 놀라서 누구예요? 라고 묻자 톰은 그러게 돌아가라고 했잖아 내 아내 라고 고백합니다. 앤은 절망해서 어떻게 저한테 알겠어요 하고 절망해서 떠나버리죠. 바바가 가만히 내리자 사람들은 바바에게 얼굴을 보여줘 보여줘 그렇게 이쁘다고 소문났나 봐 말합니다. 바바가 베일을 벗자 수염이 난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제 취향이 변한 건가? 군중들은 바바를 칭송하고 톰과 바바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석이 수염난 여자라는 건 부조리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극에선 이 사람들이 어 역시 너무 아름다워라고 칭송하는 건 부조리를 이렇게 빗대어서 수염으로 표현하고 한 단계 나가서 거기서 보는 군중들도 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막 3장입니다. 톰의 집안에서 바바와 톰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바는 전 세계 팬들에게 받은 진귀한 선물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 저기 이스라엘에선 이걸 받았고 그리스에선 이걸 받았고 러시아에선 이걸 받았고 어때? 이 보석 어때? 톰, 내가 참 자기니까 만난 거지. 사실 날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다고 이런 거죠. 하지만 톰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바바는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톰은 가발을 잡아 바바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순간 바바는 굳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곤해진 톰은 소파에 누워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닉 섀도가 나타나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계를 보여줍니다. 잠에서 깬 톰은 섀도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계만 있으면 세상에 굶주린 사람은 없어지게 돼 라고 흥분합니다. 그러자 섀도는 이거 아니야? 기계를 보여줍니다. 톰은 기뻐하며 이중창 고마워 이 멋진 기계를 부릅니다. 톰은 이걸로 선행을 쌓는다면 다시 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섀도는 이런 기계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채산성이 없어. 하루에 빵을 10개 해봐야 10명만 먹을 뿐이야. 톰이 실망하자 섀도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조달해보지 라고 조언합니다. 3막입니다. 앞장과 같이 톰의 집안이지만 모든 것은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톰은 파산한 상태이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와 경매에 올라갈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조각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모든 걸 다 현실로 갖고 와버리면 이 소설, 뭐 이런 픽션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경매가 시작되고 마지막 순서로 바바도 낙찰됩니다. 경매인이 바바에게 씌어져 있는 가발을 벗기자 갑자기 바바가 움직이면서 말을 합니다. 바바는 자신의 물건들이 경매로 팔렸다는 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바바의 물건까지 팔았네. 그때 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톰이 집에 없고 바바만 있는 것을 본 앤은 당황하지만 의외로 바바는 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며 이중창, 그를 사랑하면 그를 찾아와요를 부릅니다. 당신 톰을 사랑하지요? 톰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악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죠. 당신이 그를 찾아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섀도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톰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에 앤은 놀랍니다. 멀리서 톰과 섀도우의 목소리가 들리자 앤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게 이랬던 것 같아. 뭐냐면 여성에게 좀 변치 않는 사랑을 갈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해주면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1차 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을 놔두고 국경으로 싸우러 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남자들에게 그런 여성의 변치 않는 마음이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이루어져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두에게 조금 그냥 믿음에 관한 팽배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산막 2장입니다. 교회 묘지, 별이 없는 어두운 밤입니다. 묘지에서 톰과 섀도가 만나 이중창. 이곳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가를 부릅니다. 섀도는 톰에게 오늘로 1년하고도 하루가 지났군.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그 대가를 받을 시간인데? 라고 요구합니다. 톰은 내가 파산한 거 너도 봤잖아. 다시 부자가 되면 그때 돈을 주겠어. 라고 하자 섀도는 돈이 없다. 시간을 미룰 순 없는데. 그러면 어때? 돈이 아니라 네 영혼을 줘. 지금까지 네 죄를 계산하면 구원의 여지가 없어. 12시가 될 때, 12시가 되기 전에 자살하는 거야. 말합니다. 이거 거의 파우스트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런데 섀도는 시계를 멈추더니 카드 놀이로 결정하자고 합니다. 세 개의 카드를 맞히기로 하는데 톰은 N을 떠올리고는 첫 번째 카드는 하트 퀸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두 번째 카드도 맞히고 마지막 카드가 남자 섀도는 속임수로 아까 나왔던 카드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또는 거죠. 하트 퀸을 또는 거야. 그런데 이때 N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톰은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미안하니까. 오직 사랑이야. 마지막 카드도 하트 퀸이야. 라고 했더니 카드를 마치자 섀도는 내가 졌어. 마지막은 널 저주해주지. 넌 미치게 될 거야. 라고 외치고는 톰을 위해 파놓았던 묘지 구덩이로 뛰어듭니다. 무대가 다시 밝아오면서 봄의 화사한 들판으로 변합니다. 들판에는 미쳐버린 톰이 있죠. 산막 3장입니다. 베들렘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톰은 자신이 아도니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너스와 결혼할 것이니 채비를 해라 라고 말하며 비너스를 기다립니다. 다른 환자들이 그를 비웃으며 비너스는 절대 오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병동 관리인의 안내를 받으며 앤이 들어옵니다. 관리인이 톰을 가리키며 저자는 아도니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라고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애니 톰에게 아도니스 부르자 톰은 기뻐하면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를 부릅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를 용서하세요라고 말하고는 애는 용서할 일이 뭐가 있나요? 자, 일어나세요라고 톰을 일으키고는 내게 키스해 주세요라고 상냥하게 말합니다. 톰은 일어서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톰은 애에게 노래를 불러 나를 재워줘요라고 말합니다. 애는 자장가, 작은 배는 부드럽게를 부릅니다. 애네 아버지 트룰러브도 나타나서 애에게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떠나거라 라고 말합니다. 애는 톰에게 이제 당신은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별을 고하고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톰이 깨어납니다. 비너스를 찾지만 보이지 않죠. 나의 비너스, 당신은 어디로 갔나요? 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다오. 이 말을 마치고 쓰러져 죽습니다. 막이 내리고 막 앞에 에필로그가 시작됩니다. 톰 앤 바바, 투 러브 섀도우가 등장해 오페라는 끝났지만 여기엔 교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명씩 교훈을 말합니다. 앤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어 탕아를 구해주었죠. 하지만 모든 탕아에게 앤 같은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바는 착하거나 악하거나 남자들은 다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톰은 젊은이가 야심을 품는 것은 좋지만 방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하죠. 아담과 이브 이래 세상에 있는 나태한 자들을 위해 악마는 늘 일할 곳이 있어 왔죠. 바로 당신을 위해. 이렇게 오페라가 끝납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것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인테 오페라 극장. 오늘은 스트라빈스키 오페라 방탕아의 편력이었습니다. 저는요. 봐봐요. 이게 이런 사랑 얘기가 아니었네. 뭐냐면 이게 되게 마음에 남는데 제가 생각한 건요. 애는 신이에요. 애는 하나님. 그리고 섀도는 악마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물질이라는 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의 돈은 유혹인 거야. 여자들도 유혹인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변질된 인간이 신을 부정하게 되고 악마와 가까이 살게 되죠. 왜냐하면 악마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게 됐으니까. 근데 신은 인간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았을 때 죽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로 가게 돼서 죽었다. 저는 이런 걸 조금 빗대어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뮤지컬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잠깐 분명히 생각했었을 거야. 왜냐면 마지막 죽음까지도 완전하거든. 그리고 애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인 것 같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야. 근데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내려와서 구원을 해주고 올라간 거지.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네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방탕아의 편력이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중에서 1악장 임현정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24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전 슬기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애시버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낮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지만 한낮의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하늘은 오전 중에 차츰 맑아지면서 공기질이 전 권역에서 깨끗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한낮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연휴로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40만 대, 지방 도심 쪽으로는 43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고창 분기점 1, 2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원활한 가운데 남청주 나들목 4차로에는 장애물이 발생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8: 6.3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서울시장 후보들은 동서남북 곳곳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9: 정원우 후보는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안전 불감증이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에 내세우며 기초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상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연휴 첫날 도봉산을 시작으로 서부권을 훑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전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도 철근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며 지난 5년 서울시장이 누구였느냐, GTX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11: 안전불감증 시장, 계속 안전사고가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마다 터진다는 사실이
2: 정원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1: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0: 양자토론 피한다는 오 후보 단골 공세는 철근 누락 현장부터 다녀오고 얘기하자 받아쳤습니다. 공세 중간중간엔 착착개발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본인 공약을 내세우며 성수동 신화를 또 쓰겠다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11: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또다시 약속하는 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1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몰린 서울 서남권 유세로 응수했습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의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이자 구청장 재임 시절 기부 체납 관련 말바꾸기로 재개발을 지연시킨 인물이라며 부동산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12: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2: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10: 서울마저 빼앗기면 이재명 정부 오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거라며 정권 견제론도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 집중 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조사까지 지시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선 관건 선거냐,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12: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픽에 의해서,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관권 선거 해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13: 초접전부터 오차범위 밖 격차까지 도통 종잡기 어렵게 널뛰는 판세 여야 후보들은 첫 주말 유세부터 안전과 부동산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내세우며 이슈몰이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이번 6.3 선거에서 거대 양당 대표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9: 무소속 후보들이 존재감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와 부산 북구갑인데요. 두 지역을 둘러싼 양당의 복잡한 속내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15: 정청래는
14: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개소식 때 사천을 철회하라며 지역에 거센 항의를 받은 건데 이런 성남 민심을 얻고 대리비 지급으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연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대신 하늘색 옷을 입은 김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이 후보를 편애해서 공천을 줬

0: 자신은 친명이라 안 됐다며 표심 공략의 한창입니다.
1: 민주당 지지율이 75% 80%까지 나오는 이곳에서 만약에
2: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1: 이거는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0: 이원태 후보는 가짜 뉴스로 당을 분열시킨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 복당은 못한다고 경고했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다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권리당원 밀도가 높은 전북 표심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미리 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정청 내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지도부는 돌풍 잠재우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3: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0: 민주당 아픈 손가락이 전북이라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 갑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당한 전직 당대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선 곳인데 윤 어게인을 몰아내자 보수를 재건하자 연일 직격 중입니다.
4: 장동혁 당권파의 노선대로 계속 갔을 때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 한동훈
4: 계십니까?
2: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0: 한동훈 후보가 승리로 경쟁력을 증명한다면 당권을 넘어 보수 진영의 차기 잠룡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보수 야권 단일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박맹식 후보는 절대 안 하겠다며 삭발했고 장 대표도 보수를 망친 건 한 후보라며 완강합니다.
5: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0: 전라북도와 부산 북갑 두 지역의 선택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출을 넘어 앞으로 거대 양당 당권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과 담양, 함평 등 전남 지역을 두루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찾은 후 서울 어린이 대공원과 경기 하남 등에서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7: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석가탄신일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또 오후엔 인천 연수와 계양, 부평구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손흥석 원내대표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지역구가 있는 경북의 여러 사찰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시간입니다.
1: 오늘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며 경기 동부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하남시 갑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 서울 송파 강동과 맞닿은 배후도시 경기 하남갑에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후보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후보를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3: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이 하남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후보입니다.
2: 노무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부터 강원지사와 삼선 의원,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이력을 앞세워 하남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5: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삼선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광재가.
2: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지난 총선 석패 이후 절치부심, 하남 구석구석을 누빈 게 강점입니다.
6: 안녕하세요. 국회 후보 이용입니다. 잘하겠습니다.
4: 이용 국민의힘 하남 갑
2: 후보입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조련한 썰매팀 감독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하남에서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며 바닥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7: 어디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꾸준하게 지역을 관리해왔고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했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도를 좀 쌓았던 부분이죠.
2: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성열 후보도 막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곳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1,199표, 단 1.17%

0: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격전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51대 49, 여야 표심이 팽팽했습니다.
1: 공약도 잘 지켜가시고 좀 그렇게 하면서 깨끗한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분, 당을 떠나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하남의 터줏대감, 원도심 유권자들은 주택 재개발과 침체된 상권 회복이 절실합니다.
3: 하수도 같은 게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 아파트 새로 진다고 좀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4: 옛날보다 많이 상권이 죽었죠. 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좀 시장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0: 반면 젊은 세대가 밀집한 신도시 쪽은 교통 인프라와 학군 문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5: 그러니까 지하철도 없고 그나마 잠실 쪽이랑 가깝긴 하지만 자차가 있으면은 가까운 거고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6: 미래 참 괜찮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분할돼 있었고 성남 서울 하남 같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좀 있죠.
0: 하남은 수도권 동부의 심장부로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 주도권의 가늠자로 여겨집니다. 오는 6월 3일 하남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어제 오후 5시 13분 기준 80%를 넘어섰습니다. 그제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성과 인센티브 외 DS, 반도체 부문에 특별 경영 성과급 명목, 주식 지급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냈고 메모리 사업부는 6억 원, 비메모리 직원은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스마트폰과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약 600만 원 수준에 그쳐 사업부 간 격차가 막대하게 벌어지자 이들 직원을 중심으로 한 부결 운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추인하면 이번 임금 협상안은 유일무이한 교섭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단일 기업 성과급 투쟁인데다 지급 규모까지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그동안 크게 주목받았던 노동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포함한 국내 현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 안정을 강화하려다 공정이란 가치를 건드려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2: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3: 인천공항공사 전 직원들이나
2: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주 4일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논의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에 관한 개별 기업 의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이슈로 부상한 유례없는 경우인 겁니다. 노조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뛰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노동부 장 차관,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파국을 막으려 총동원된 행정력 역시 근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4: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1: 특히 쩐의 전쟁 끝에 나온 임금 협상안은 전무후무한 교섭 결과가 될 거로 보입니다.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계획을 합의로 타결한 건 노사 관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다른 노조의 연쇄 요구까지 자극하는 역대급 후폭풍도 불러왔습니다. 또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은 꿈도 못 꿀 노동가치 양극화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등 이번 삼성전자 협상은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권남기 기자 리포트 도중 언급된 전북도지사 지지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M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했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지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0: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하늘이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를 육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게 했고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연휴로 오늘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에서 지방으로 40만 대가 이동하고 지방에서 도심 쪽으로는 43만 대 정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행선의 정체는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시작되겠고 오후 5시쯤 정체가 극심했다가 밤 11시 이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창 분기점 1, 2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파로 영광 나들목에서 고창 분기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부처님 오신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어제와는 다르게 화창한 하늘에 기분 좋은 휴일의 하루의 시작을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계신 분들 창문 열고 환기 상쾌하게 시켜보시고요.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좋은 공기 들이마시면서 에너지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휴일에 함께하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이고요.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려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수잔 보일의 The Impossible Dream.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일찍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남겨주셨네요. 듣고 계시죠? 차 안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분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 근데 강원도 당일치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운전하시면서 많이 피곤하실 수 있을 텐데요. 중간중간에 간식도 잘 챙겨 드시고, 또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음악 들으시면서 힘나게 또 즐겁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좋은 거 진짜 많이 보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앤뮤직 음악 준비했고요. 저희 간추린 소식들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더불어 청취자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참여 방법 문자와 채팅창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우리 문승국님처럼 이렇게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에 사연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Be the Voice의 All Together Alone, Backstreet Boys의 Get Down.

7시 뉴스앤뮤직 노래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며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을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 파키스탄 군 사령관과 종전 관련 양해각서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의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진출한 영화 호프의 나홍진 감독이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황금 종려상을 비롯해 이번 제79회 칸 영화제 본상 수상 명단에 나홍진 감독과 호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 감독은 배급사를 통해 전한 입장을 통해 이번 영화제 참석은 후반 작업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내려진 칸의 러브콜에 감사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주민 5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새싹 청취자 2961번님, 직장생활 21년 차에 장기재직했다고 휴가받아 가족과 함께 전국 나들이 중입니다. 어제는 멋진 청령포 갔고요. 그리고 파주 출판도시에 가서 책도 읽고 밤늦게까지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듬직한 아들 준후, 귀염둥이 공주 윤술, 함께 즐거운 여행 됐으면 좋겠어요. 장기 근속에 따른 휴가를 받으신 거군요. 오늘도 쉬는 날, 내일도 쉬는 날, 휴직이시니까 계속 쉬는 날이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셔서 또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드실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 두 곡 이어갑니다. 9849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예요. 패닉의 달팽이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장덕의 예정된 시간을 위해까지 듣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이어서 드론 뉴스들 살펴봅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도쿄 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의 최강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전반 44분 주장 김경영의 결승골을 터뜨려 도쿄 베르디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 정상에 오른 내 고향 축구단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 측과 신경전을 벌여온 이란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승인을 받아 월드컵 베이스캠프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다급히 변경했다고 이란 축구협회장이 밝혔습니다. 이란 축구대표팀이 FIFA의 승인을 얻어 월드컵 베이스캠프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전했다고 메흐디 타즈 이란 축구협회장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FIFA는 아직 이번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려봤고요. 뉴스 전해드리는 동안 속보가 전해지네요.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있었고 기자단이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그리고 8시 뉴스앤뮤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은 끝곡 강수지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때는 알겠지.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겠는데요. 차량 운전 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오전 중에 차츰 맑아지면서 낮에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 강한 햇볕에 다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더위도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황금 연휴로 오늘 고속도로에는 상행선의 정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미사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화도 나들목에서 서종까지는 다시 4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이에 대해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 파키스탄 군 사령관과 이 종전 관련 양해각서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를 가졌는데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한 당국자는 막판 이견으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잠정 합의안에 공식적인 전쟁 종식 선언과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2개월간의 협상 기간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1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마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최종 조율을 마칠 전망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일요일까지 이란에 대한 공습 체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24일 일요일까지 미국 측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상에 밝은 두 명의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합의를 훨씬 더 원하고 다른 이들은 전쟁 재개를 원한다고 말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최종 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걸 막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런 관련 대화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0: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은 20년이면 충분하지만 거짓된 20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20년이 보장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네, 이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내무부 대변인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방송이 전했습니다. 또 핵심 중재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의 테헤란 방문과 관련해 목적은 이란과 미국 간의 메시지 교환이었다며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의 요구에 핵, 동결자산 해제 등 의제가 모두 담겼다며 종전 MOU에 합의할 경우 핵사안을 논의하기까지 30일에서 6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현 단계에서 핵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좀 온도차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제안이 모든 전선에서의 공식적인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 해결, 더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30일간의 협상 시작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이용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화이트를 마련하는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 재개방,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 희석 또는 이전 논의,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항만 봉쇄와 제재 완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종전 MOU 체결 이후 유예기간을 더 거친 뒤에 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어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과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100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6주 동안 15,000명 이상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장병들은 100척의 선박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6척의 인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난 24시간 동안 상선 2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25척이 해군의 협조와 보안 지원 속에 허가를 받고 해협을 통과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혁명 수비대 해군은 해협에 대한 정보 통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물류 차질 사태가 길어지면서 세계 식량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 위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폭등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실상 전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 막히면서 불똥은 농업 현장으로도 튀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여름 농번기를 앞둔 전 세계 농가에는 비료 부족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농식품 위기의 서막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먼저 뛰고 이어서 수확량 감소와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타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분쟁 직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O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지금이 바로 각국의 흡수 능력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이 병목 현상에 대한 회복력을 어떻게 키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번 공급 차질이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FAO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무역을 위하는 대체 무역 통로를 확보하고 어떤 무역 규제에서도 인도적인 식량 흐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5: 삼성전자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이틀째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합의안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노노 갈등 역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이틀째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수억 원대 특별 성과금을 받게 되는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반발 기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비메모리 사업부는 특별 성과급이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부문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전 모바일 DX 부문 직원들의 부결 운동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7: 정확하게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런
4: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7: 절대적

0: 빈곤도 아프지만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그 분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 DX 부문 직원들이 부결 움직임 일환으로 DX가 주축인 동행노조에 대거 가입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동행노조는 투표권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이에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서며 잠정 합의한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투표권 배제 논란과 사업부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며 노노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계가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업의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주주 측에서는 투자 위축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서를 보면 성과급의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사업 성과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합의안에 최종 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인데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4: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5: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4: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3: 주주조차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노조가 세정 개념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가져가는 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업 경영의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성과급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6: 선진국에서는 이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3: 이런 가운데 다른 대기업 노조들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일렉트릭 노조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7: 삼성전자처럼 지급 여력이 있는 기업은 파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5: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로
7: 확산할 경우 투자나 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특히 영업이 규모가 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성과급 격차가 더 벌어져 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 연동형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의 핵심 화두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 최강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마지막 승부. 약 2천 명이 모인 공동 응원단의 열띤 응원 속에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일본 도쿄 베르디와의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9: 한민족끼리 서로 등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민족의 성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 세계 고유민족 체육회 조직 위원장입니다.
9: 내 고향 여자 축구단 파이팅!
8: 조별리그에서 0-4 완패를 남긴 도쿄 베르디를 상대로 내 고향은 수비를 두텁게 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술로 맞섰습니다. 전반 내내 도쿄 베르디의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에 밀리며 주도권을 내줬지만 선제골은 내 고향 축구단이 뽑아냈습니다. 전반 막판 수비가 길게 내준 볼을 정금이 받아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김경영에게 정확하게 내줬고 김경영은 오른발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갈라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한 골 차로 앞선 채 맞은 후반전 내내 내 고향 축구단 선수들은 강한 투지를 앞세운 6탄 방어로 골문을 잠갔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체력에 우세를 앞세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실점 없이 1-0 승리를 확정한 내 고향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10: 이 순간을 위해서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감독의
5: 리유일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감독입니다.
10: 따라준 그 우리 선수들이 정말 그 자랑스럽고 정말 대견합니다.
11: 저 하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팀 모든 선수 감독 동지들이
5: 김경영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주장입니다.
11: 저를 힘있게 밀어주었기에 이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8: 북한 축구팀으로는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내 고향 축구단은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의 최강자 자리에 오르며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YTN 허재훈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 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에서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8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개포동 능인선 앞 인도에서 집회가 좀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가는 길 평택 휴게소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적어서 사고 여파는 없지만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고창 분기점 1, 2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이곳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 아직은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수월합니다. 다만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램프 구간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다양한 음악 들어보고요,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 시간 첫 곡은 필 콜린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Against All Odds.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흠,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사흘간의 석가탄신일 연휴, 그 달콤하고 여유로운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아주 맑고 뜨거운 초여름 같은 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하죠. 하루를 보낼 활기찬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이 아침 8시 뉴스앤뮤직에서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음악으로 충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타임도 시간이 흘러도 기억될 다양한 명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지금 이 방송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앱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헬레나 피셔 Wake Me Up, 반 헤일런 점프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반, 헤일런의 Jump, 앞서 흐른 곡 헬레나 피쉬의 Wake Me Up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일 추모일에 벌인 사이렌 이벤트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롱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로 국민을 우롱하며 나름대로 즐기지 않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의 로고인 사이렌이 그려진 머그잔을 출시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사이렌은 노래로 주변 배를 침몰시키는 신화 속 인어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기 위해 출시일을 4월 16일로 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에 광양과 담양, 함평 등 정남 지역을 두루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찾은 후에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경기 하남 등에서 후보를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석가탄 신일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또 오후에는 인천 연수와 기양, 부평구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석가탄 신일을 맞아 지역구가 있는 경북의 여러 사찰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할 기획입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뉴스 앤 뮤직 오전 7시 20분을 시작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또 주중 공휴일에도 특별 편성이 돼서 뉴스 앤 뮤직 여러분과 만납니다. 내일이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잖아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뿐만 아니라 오전 대표 시사 프로그램 장성철의 뉴스 명당 그리고 저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가 휴일 특집으로 또 찾아가니까요. 오전 7시 10분 그리고 오후 5시 10분 장성철의 뉴스 명당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의 이 판세와 분석까지 날카롭게 챙겨가시는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틈틈이 매시간 20분마다 뉴스 앤 뮤직이 또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휴일 보내시면서 YTN 라디오와 가까이 하시며 알찬 정보와 함께 다양한 음악들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3025번님, 2961번님, 9849번님 인사 나눠주셨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음악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승철의 일기장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까지 두 곡 만나고 올게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0: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낮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9.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춘천 27도, 대전 28도로 덥겠습니다. 한편 오전 중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맑아지면서 공기질도 전 권역에서 깨끗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황금 연휴로 오늘 고속도로에 나들이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아직은 소통 상황이 원활한데요. 반대 양양 가는 길 강일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20km 구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신갈 방향 안성부터 안성 나들목 일대도 이제 3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종전 합의안 도출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는 이란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며칠 안에 종전 협상 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3일 현재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 IRNA가 보도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아직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순 없다며 합의 임박설에 거리를 뒀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한 주는 의견 불일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에 신중함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핵심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의 이란 방문도 협상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